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다니까 따라가면 뭐 이제 소리를 좀 배우고 하는가 해서 저 어머님의 이제 마음에 끌려간 건데 나중에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지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하고 이제 이렇게 며느리라는 욕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날 뭐 남편한테 뭐 홀딱 넘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이 집 귀신이 되는갑다 하는 생각에 거기서 이제 그냥 시어머님 밑에서 뿌리 받고서 이제 사는 거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저 보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따라다 보는데 우리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딸이라고 나 하나뿐인데 딸이 그래 전 무당네 집으로 아우 대성통과 앉아 울었지 엄마랑. 그냥 엄마가 가자 이랬다. 나 못 간다고. 엄마 나 못 가. 우리 엄마가 거기서 항복을 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너네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친정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무리해서 사고로 잠수부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소문이 났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애가 무당네 집에 시집을 가서 탈이 났다고. 저희 그 시련을 받으려고 몇 년을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허락 받고 그 동네에서 이제 뭐 또 살러 또 친정 쪽으로 왔어요. 너무 이제 살기 힘들어서 살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또 양양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저 애를 놓고 양양에 사는데 우리 시누가 또 교통사고 났어요. 또 돌아갔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숙님이 또 돌아갔었어요. 저 애도 잃었고. 안 되겠다.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가. 이제 구판에 이제 완전히 들어서야 되겠다. 설 보름날 대관령 중천 올라가면 영산은 꽃이 많이 피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영혼은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우리 강릉 단어에 영산홍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꽃밭일래 4월 보름날 꽃밭일래 얼사 영산홍이라는 뜻으로 시어머니 그거 가르치느냐고. 그래서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 앞에 왜 그래 어려운지. 근데 이제 세월인가 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귀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제 굴곡으로 가르치려고. 예. 그 발성법. 그거를 가르치느냐고 대관령 내려오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힘이 많다라는 거 이제 느끼지.

0: 너.
1: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어머니 나 저기 내년에는 노동이 굿한다고. 그래 그걸 하게 되려면은 현장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마을 풍어제 가서 먼저 시켜요. 시켜보고 어 요래도 된다 이래야지 단서 시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한해 시켰어요. 이건 아주 너무 좋더라고. 아주 막 한 번 하니까 두 번째 자신감 생기는 거야. 그런데 또 한해 어머니 세종꽃 할게요 이러니까 그럼 니 내년에 해라. 그래서 제가 그 1년을 짜나요 겨울 내내 단어 5개월을 그것만 집중해서 외웠어요. 외웠는데 그 춤은 이제 어디서 배워야 되나. 시어머니 보고 가르쳐 달라니까 시어머니한테 겁이 나니까 우리 시동생한테 있잖아요. 삼촌은 북 하나 북 갖다 두드려봐. 내가 사모장을 한번 해볼게. 덩덩덩 덩덩덩 덩덩 하니까 이만하면 되나? 된대요. 그러나 그 단어가 다 왔어. 이제 오늘 단어 날이야.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다 외워놨으니까. 구슬 안 시키는 거예요. 나를. 얼마 속이

하나 세종구 나식이겠지 하고 아무리 속이 상해서 앉아서 분장실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래도 시어머니가 세종꽃을 하라고 딱 시키는 거야. 나는 우리 시동생 장구를 치고 내 세종꽃을 했어요. 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어머니만큼은 못하지만 하늘 별 따기죠. 주문은 우리 시어머니 못 따라가고 진짜 뭐 이건 뭐 우리 시어머니 주문 무가의 주문 진짜 잘 치십니다. 흉내도 못 내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씩 좀 배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먹고 이제는 이게 시어머니 목소리 조금씩 나온다.

하다마다 어머님 불안해하고 이제 조금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아가 네 이렇게 네 누워가지고 이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조교 임명장을 시행합니다 하고요. 어머님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그 조교 임명장 받은 거 그때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그 누워 계시면서도 저한테 아가 네가 문화재가 돼야 되는데 문화재가 되라. 그래서 어머님이 운명하시고 진짜 참 내가 한쪽 팔이 어디 수족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악재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걸 해서 제가 이제 전수 조교를 받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공간을 제가 채웠어요. 책임자로.

0: 원형은 살아있고 구슬 좀 더 재미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의상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입는 것보다가 맞게끔 단체복으로 깔끔하게 해서 관객들 봐서 아우 화려하다. 강릉 단옥 꽃이다.
1: 왜 그렇게 유명해요?
0: 강릉 단옥 구슬은 유명한 것도 예술적인 면이 많잖아요. 악사들이나 무녀들이나 종합예술. 소리면 소리며 악자면 악기면 악기며 또 음악이면 음악이며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제일 고마운 게 강릉 시민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동참돼 주고 소통하고 이래서 강릉 단어가 나는 유명해지지 않느냐. 혼자는 못하잖아요. 초목구이 생지물이 개요이 자란하고 중돌이. 이제는요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게 산수 수도는 다 겪어왔어요. 엄청나게 겪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더 겪겠나 싶은 생각. 단지 바라는 거는 우리 애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지만 우리 보존의 식구들이 건강해서 내가 있는 날까지 구슬 더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춰야 되고 또 뭐 관객들한테서 우리가 얼마 소통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우고 그래서 관객들 와서 아유 단호의 곳이 진짜 볼거리가 재밌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저는 그 고향이 서울입니다.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집안이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 당시는 외조부께서 너희 집안이 어려운데 그 어디 어디 국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등록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준다더라라고 저희 어머니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못 모르고 가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 처음으로 국악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제 동기가 되죠. 대금은 그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보는데 참 그 부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김성진 선생님이 또 아주 그 인물이 좋으십니다. 특히 어디가 좋으시냐, 코가 빨개요. 그래서 저희가 별명이 딸기코 선생님 그러시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 저 코 빨간이 오셨다. 내가 코 빨간이 아는데 가서 인사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인사 어머니가 하시니까 그냥 저 따라갔죠. 나중에 이제 인사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 하니 저분이 아, 그 저희 외조부. 외조부가 이제 뭐 생신이나 환갑 때 와서 그 국악한 선생님들이 와서 음악을 해줬다. 그래서 저분은 어머니가 아신다고 그러면서 가서 인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아는 척 하시고 저를 그때부터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대금을 선택했을 때 너는 키 작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래 너 대금 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저는 그냥 대금으로 바로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녹성 선생님께서 얘 부르시는 거예요. 얘 너 대금종악 저 가서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농학회라고 있어요. 정농학회 그때는 회원이었거든요. 그 정농학회에서 연습할 때 그냥 너 옆에서 불면서 배워라 이러신 거예요. 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불러라가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서 불면 제가 그냥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정농학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4년간을 배우죠. 4년간 배우면서 이제 끝나고서 이제 전수 교육을 이제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수자가 되죠. 그 통일음악회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주최하는데 윤희상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음악 용사 소장으로 계셨는데 우리를 그 해에 특별히 초청이 된 거예요. 이 공연장이 어찌나 큰지 뭐 28문화회관 이런 데가 엄청 크거든요. 아니 불과 10여 명이 가서 혼자 솔로하고 둘이 하고 셋이 하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무대를 또 그 우리가 그냥 직접 그때다 즉흥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시조, 신곡, 뭐 산조 등등 해가지고 아주 사물놀이까지 해서 아주 무사히 그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고 나서 보니까 그때 참 좋았다 하는 것이고. 보고는 매우 중요한데요. 세종실록에서 나온 그 음악에 보면 발상, 정대호, 보태평, 여밀락이에요. 그 음악이 지금 우리가 재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년 퇴직하면서는 내가 그 보건 음악을 많이 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교육 쪽에 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기획 행사, 그 다음에 찾아가는 행사 등등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 행사를 한다면 나는 그 새로운 음악을 하나씩 복원해서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어내겠다. 대금을 가지고도 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고 연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더 많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이 70이 돼서 이제 조금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년이 되거든요. 60년이 되는데도 어려워요. 역시 그 대금은 참 그런 거로 봐서는 저에게 그저 부단히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잡아주는 그러한 나의 친구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학교에 있는 동안은 그 학제에 대해서,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의 재능을 자기식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저의 재능을 나한테 오도록, 나한테 맞추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 교육일까라는 이제 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뭐 행복하고 또 할 일도 많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뭐 이제 70 이제 겨우 올라섰지만은 참 허락한다면 한 30년은 살고서 30년 동안에 그것을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늘이 허락을 해 준다면 저는 그러고 싶지. 그것은 꼭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0: 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1: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3: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3: 그래, 이 정도면 됐다.
1: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3: 황공하옵니다, 전하.
1: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3: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3: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2: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1: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1: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3: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3: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3: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네, 좋습니다.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3: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벌리다
2: 일상이다
3: 보호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궁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정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혜로 위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0: 되어봐라!
1: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웅
1: 웅
0: 죽게 되고
2: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녀
4: 이 노래
2: 들어볼래?

0: 잡을 뜨도 못도 못 잡고.
1: 어디시고?

0: 본 사람 하나도 안 변했네, 그리요.
1: 그래요.
2: 자, 한잔하시오.
1: 자, 한잔하세요.
2: 형님들.
1: 그래.
3: 애기,

0: 언니 드디어. 오메 좋은 거 해왔네. 야가 요요요요요 요거 이제 내 누린디요. 요것도 끼가 있어갖고. 이 험한 세상을 안 사요.
1: 너희 그런 게 아 무형이 천가?
0: 예.
1: 그 아쟁어는?
0: 예. 무형이 그놈 귀신 혼빼는 소리 같은 아쟁 소리에 반해갖고 못 간대야 들고서 친정집을 나와본 지네 이것이.
1: 어머니 요즘도 저렇게 세상에 늦빠진 처녀가 있단가?
0: 자 들어보시오.
1: 고맙네. 네. 자 어서 드시오.

0: 누굴 찾으세요? 혹시 욕쟁이 할머니 댁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1: 예. 저 혹시 이대기 축사 이금 아시대?
0: 네, 맞아요. 아, 테레비 보고 찾아오셨군요. 아,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0: 아이가
1: 드디어 준비. 국물 소식 때는 그래도 다 기다렸던 사람들 아닌가. 아이고.
2: 예, 그리고요.
1: 또 가러 왔네. 아이고, 우리 고생하네, 거의.
3: 그 야가.
0: 네.
3: 누가 왔냐?
0: 아니, 내가 텔레비 보고 손님 찾아오셨어요.
3: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0: 아니, 예, 예.
1: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이 그러고 좋고 그런 것이지.

0: 박 선배가 불법으로 악기를 사고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학원 인가도 없이 풍기방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1: 학생들을 모은 건 차 선생이야. 언니는 개인 교사한 거밖에 없는데.
0: 그게 다 불법이래.

0: 선생님 물고 늘어진 거야?
1: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물을 거르지 뭐.
0: 어쩌다 이렇게 됐어?
1: 분유만 그만두라고 했더니 앙심 먹은 거겠지.
0: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언니가 그 사람한테 악기 팔았어?
1: 사진방에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가야금하고 대금을 판 적이 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재급 검은고를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0: 특별히 주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
1: 아기 값은 공장이 직접 줬을 거 아니에요. 소유료는 직접 받았어요?
0: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지.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 뒷면에 사는 사람의 사인이 있었어.
2: 거기다 언니가 또 사인이라도 썼구나.
0: 난 그 수표를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표가 차진방에 손이 있었는데 말마 그걸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생긴 건 쫀쫀해도 간이 커. 그새 풍류방을 달래잖아. 풍류방이 그래도 돈으로 치면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 안에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데.
1: 그까지 풍류방? 아, 줘버리죠 뭐. 아, 예술하는 사람이 뭐.
0: 그만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찬우도 잘 알잖아. 10년 동안 고생해서 키워놓은 풍류방이야. 겨울엔 연탄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나 혼자 있을 땐 불도 껐어. 그 바람에 손말이 꽁꽁 얼어 터져서 싸워야지. 차진방한테 풍류방을 뺏길 순 없어.
3: 아, 선생님 이제 들어가고 오셔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편의를 봐주셨어요. 문희야, 다음에 또 면회 올 때 뭐 좀 사다 줄래?
2: 뭐 언니?
0: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주먹만한 오렌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신 오렌지.
1: 유치장에 앉아서 신맛이 나는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 진짜 뇌물수수죄로 일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판국에 오렌지라니.
2: 왜 정연 언니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1: 내가 몇 번 충고를 했다고. 가령 싸구려 단소를 사다가 손 좀 봐서 학생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 잘 된 일은 아니야. 돈밖에 몰라 박 선배는.
0: 모르는 소리 말어. 택시 타는 학생이 버스 타는 선생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야. 국악이 멸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악인이 잘 못 살기 때문이야. 내가 먹고 살고 집세라도 내야 학생들이 국악 강습을 무료로 받고 찬우나 무희 같은 재주 있는 예술가들이 용돈이라도 벌었을 거고 나도 너만한 나이 땐 고고한 예술인상을 지키겠다고 기세가 당당했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어. 무희도 너도 방금 세탁해서 널어놓은 빨래처럼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
1: 물론 나도 박 선배를 좋아해. 하지만 아직도 예술적 재능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저 편하게 사는 데만.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2: 어디 갈 거야?
1: 학교. 오후에 연습 있어.
2: 또 봐.
1: 한 교수 미국 순회 공연 떠난 거 알지? 한 교수는 물론 속물이지만 가야금을 버리진 않았어. 시집 가는 것도 좋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네가 가야금을 버린다면 한 교수보다 더 나빠.

0: 낯선 사람 보듯 해.
1: 언제 오셨어요?
0: 5분 넘게 여기 앉아 있었는데.
1: 미안해요. 못 봤어요.
0: 뭘 생각하느라고? 정말 내가 오는지 몰랐어?
1: 네. 미안해요. 가끔 그래요. 한 가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전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어쩔 땐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대답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요. 난 그래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0: 왜 그래? 아직도 같은 생각에 빠져있나? 그 생각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면 지금 말을 해주고.
1: 정현 언니가 경찰서

0: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는데도.
1: 내가 도와주길 바래.
0: 그럴 수 있으면 그러세요.
1: 그만 가지.
0: 우리 엄마 만나는 거 나중에 하면 안 돼?

0: 옛날 친구들이 전부 찾아오셨어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고 뭐예요? 어머, 아가씨, 저 지금 손님이세요? 세연이에요.
1: 안녕하세요, 손윤호입니다.
0: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하냐? 어디 자리 잡고 앉으셔야 돼. 일로 오세요, 아가씨. 일로 오세요. 아유, 이리 따라오세요.

0: 옷에다가 입고 약간 놀고 있니라이? 좀 기다려야지. 아이고, 육쟁이 할머니가 욕만 잘하시지 않더니 소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대단하시네요.
1: 복실 엄마, 저 가게에 막걸리 남은 거 있으면 마저 다 가져오세요.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0: 예술가들이 소리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구경꾼들이 술 마시고 놀아도 되겠어요?
1: 아유, 놀아야죠. 그게 우리나라 진짜 예술이에요. 마당놀이나 사물놀이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서양 사람들처럼 심각하고 점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연주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 한다 올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복스럽나.
0: 그래요? 아유, 뭐 난 잘 모르지만 신나서 좋네요, 뭐. 아이고, 아이고.

0: 아가씨 오셨어요.
1: 야가 무이야?

0: 만큼을 한다고.
1: 네.
0: 뭔 놈의 세월이 요렇게는 빠르다냐.
2: 야가요. 서양학기 다루는 애들 다 물리적은지고 가야금 가지고 장원을 했단게요.
0: 놈의 장하구먼. 어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니.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혹은 지 애미를 닮아서 보통 소리겠냐?
1: 전...
0: 아, 일할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요. 어서 태아기.
1: 네.
0: 하야금 좀 갖고 오소.
1: 네, 네.
0: 아이고, 자네는 뭘 보고 있는가? 딸내미하고 같이 타보소.
2: 어이, 왜 이러는가? 나는 손놓은 지 오랜데.
0: 아, 뭔 소리요? 아, 자네 소리 듣고 잡아서 불온천리 마다하고 달려왔는데.
3: 맞아.
0: 이 족사 소리 한번

0: 그 사람이 어머니의 예술적 동반자라는 사실은 인정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부턴 어머니 혼자이므로 어머니의 가야금을 다시 찾아야 해요. 죽은 사람 기다려봤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1: 닥치지 못했냐?
0: 핑계예요. 유당이 없으면 제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 핑계예요. 그 사람은...
1: 말 조심이여! 아니, 누구들 그 사람이여, 이 상끝이.
0: 한 교수 욕할 자격도 없어요. 한 교수 말대로 어머니는 손이 떨려서 줄 하나 제대로 누르질 못하잖아요. 아니면 잡아보세요. 우선 나부터 이기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이기세요.

0: 채식 언니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1: 하여금에 손을 안 대겠다고. 애시당초 틀렸다. 인연이 누구 자식인데 피는 못 새기는 법이오. 아까 본께로 온 인연은 영락없는 나요. 젊었을 때 나처럼 광기가 온 몸에 들어찼단 게로.
0: 말했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1: 떠나도 돌아와. 돌아오게 되어 있어. 피가 끓어서 못 살아. 가야금을 손 놓고 1년만 살아봐라.

0: 집에서 잔치 벌어진 거 아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어머님 텔레비에 나오신 거 보고 사방에서 알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그래요. 저 어저께는요?
1: 여기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0: 알아요. 당신 갈아입을 옷 때문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셔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세요. 그럼 다시 안 올게요. 여기. 어줄게요. 아가씨하고 어머님하고 가야금 합주했어요. 정말 잘하대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어머님 재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어머님 친구들이 모두 혀를 내들으셨어요.
1: 돌아가.
0: 아 참 내 정신 좀 봐. 저 아가씨 신랑감 어머님한테 소개했어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산대요.
1: 모의가?
0: 공부 끝마치고 서울 와서 살겠죠 뭐.

0: 말이에요.
1: 뭐가? 뭐가 정말이야?
0: 그 정도 말은 알아들어요.
1: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0: 아들이 당하잖아요, 이 여자가! 일본 말은 못하지만 부산 친정아버지가 일본 방송을 자주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말은 다 알아들어요.
2: 그만두지 못해!

0: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제발 은수야.
1: 듣고 있어요.

0: 가서 얘기하세요.
1: 변명은 안 하겠어.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알지. 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 게. 그래. 앞으로도 그래. 난 영원히.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원수야, 네가 날 용서할 수 없듯이 나도 우리 어머니를 용서 못해. 어머니, 3년 만에 나타나서 날 요정의 싸구려 악사로 내몰았어.

0: 재주는 없지만 나대로 꿈이 있었어. 수천 일본 관광객들 앞에서 아쟁을 긁어대고 있는 것이 마치 줄칼로 내 뼈를 긁는 것과 같이 아프고 비참해.
1: 그만두세요. 그럼
0: 이제 늦었어. 나한테는 짓걸만한 자존심도 없어.
1: 당신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는요 난 처녀 때 내 인생을 당신에게 전부 걸고 집도 부모도 다 버리고요 당신을 찾았어. 당신만 믿고요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처럼 지금도 같아요.

0: 여기 있습니다.
1: 아저씨.
0: 예.
1: 좀만 좀 깎아주세요.
0: 아유, 안 되는데.

0: 아이고 안 된다.
1: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아.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에,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악유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윗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0: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2: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2: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2: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2: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2: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2: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2: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4: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4: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4: 그걸 이제 알았어.
5: 내어봐라!
6: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연
5: 이 노래
3: 들어볼래?

같이 퍼!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뭔가 장황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짧은 부분을 아주 재밌게 현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장기를 했고요.
1: 오, 기대가 되네요.
2: 네, 기대가 되네요.
0: 그래서 제목은 장기 부부 콩 발견할지입니다.

콩? 콩콩? 콩콩? 콩콩? 이콩? 이콩? 저콩? 저콩? 저콩? 저콩? 이콩? 이콩? 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내 욕망의 콩콩 콩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장수한다 검은콩 콩 굴러와 밥콩 사랑 앞에 붉은콩 너랑 나랑 알콩달콩 야망을 버리며 콩나물콩 강남콩 완두콩 북콩을콩 그래 콩 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콩콩콩콩이로다 둥글둥글콩이야 싹싹 비벼콩 담쑥 들어 입으로 살살 비벼 먹으리라 손 싹싹 비벼콩 담쑥 들어 입으로 살살

0: 0001호다 0001호다 꿀꿀꿀콩이야
1: 아직 먹지 마오
2: 예.
1: 크콩 과히 동그란 게 좀 수상하오
2: 이쁘기만 한디
1: 고소임자 콩이 반질거리지 않소 입으로 훌훌 불고 손으로 싹싹 닦아낸 것이 틀림없어
2: 아이, 그럼 더 좋지
1: 누군가 우릴 해하려고 만든 괘씸한 자취니 내 말 믿고 그 콩보디 먹지마오 먹지마오
2: 아이고 걱정 많은 여자랑 결혼하니 콩 한 알도 허락을 받아야 먹는구나

0: 영원히. 임자 걱정하지 마오. 아 설령 내 이 콩 하나로 죽기라도 하겠어. 보소, 내 죽나 안 죽나 먹고 나서 상의하시오.
1: 잠깐!
2: 내 어제 꿈자리가 무척 불길하니 이 말이라도 듣고 잘 처사시오. 예경!

허게도 죽더니라. 머리는 댕겅 잘려 죽고 물에 붕덩 빠져 죽고 장막에 털썩 맞아 죽고 별 하나 또 떨어

0: 와,
1: 이 연기가 뭔가
0: 그렇죠. 좀 더 몰입이 되죠.
1: 그런 네. 등글맞음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면.
2: 제가 눈썹을 또 잘 써가지고.
1: 그러니까.
2: 이거
3: 전자 사운드가 막 나오면서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또 중간서부터는 또 전통 판소리의 느낌이 확 물씬 나면서 아, 이 양쪽에 그 장점을 아주 잘 잡았구나.
4: 구성도 그렇고 소리도 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참신하게 잘 봤습니다.
5: 해석을 가장 많이 했고 넘어서 창작까지 한 팀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데 있어서 걱정도 좀 되고요.
1: 이제 나니씨 거 봐야죠.
0: 네, 이제 마지막 제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심청이 따라간다 대목부터 이제 물 빠지는 데까지 그 과정을 조금 한번 재해석을 해봤는데 제목이 청청, 두 명의 심청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좀 심청이의 마음을 들어보자 뭐 이런 의미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6: 2차 미션이 고전의 재해석. 고전을 재해석하는 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잘해야 본전이다.
7: 언니,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이게 몽금도전인데 그 심청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6: 전통소리 하면서 인물들을 표현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심청이를 이번에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7: 제가 작년에 그 심청가의 어떤 대목으로 전자음악이라는 게 작업한 게 있어요. 심청아 물에 들어라! 남자 물에 들어라! 네 명과 정해져 있는 사설

0: 결과 그걸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해봤다.
1: 심청이가 엄청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2: 심청이가 팔려갈 때 나이가 15세, 16세 정도. 그냥 순순히 희생한다라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3: 이진하 때
1: 매력 포인트.
2: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입체창 그 형식의 틀을 좀 깨고 두 여성 소리꾼이 함께 보여줄 수 있는
1: 심청이.
2: 둘 다 심청이이기도 네. 하고요. 둘 다 도창이이기도 하고요.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후배만 믿고
1: 선배님만 따라가겠습니다.
0: 가는 거야.

보세요, 심청이. 안맹부친 눈 띄우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 제수로 팔려가게 되었는디 너희들은 팔자 좋아 양친 모시고 차릴 거라.

대단 곧 임당수라 광풍이 대장하여 어룡이 싸우난 듯 병력이 날이 난 듯 태양마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불결쳐 안개 뒤에 서고 저

정마은이 까칭이 떠들어와 해점머리 당당 물결을 출렁 부사궁 영자이하 방황금 급하여 돋치고 단 놓고 부사지게를 재린다. 후걸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우리 동무 24명 상고로 위협하여 경세 우경연호 표백서남을 다니더니 임당수 용왕님께 인재수를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충룡이며 북해신 옹왕이며 강안지장과 전택 지군이 하강 모여 주옵시고 대령

0: 남창이 말 듣고 아이고 아버지
1: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0: 고생년

0: 대문 저 광장시장 가가지고 천을 다 떼가지고 다 이제 따가지고 댕기 붙이고 소품 제가 다 만들고 저도도 네. 예, 저게 또 좀 중요한 소품이 될 것 같아가지고
1: 판소리와 현대 미술을 뭔가 섞으려고 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 두 명이 심청이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한 명이 심청이었다가 한 명은 심청이의 친구. 처럼 보일 때가 있었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 연기자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
3: 재해석이라 함은 저희 팀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이 하지 않았나.
0: 전통을 재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팀이 제일 또 잘하지 않았나.
4: 저희는 세 명이잖아요. 뭐 가족들부터 해서 SNS부터 해서
3: 힘이 닿는 데까지 여기저기 잘 알려보겠습니다.
5: 나랑 크로스를 해.
6: 아니 저한테는 준비 하나도 못 하셨다 했으면서 너무 잘해 오셨는데요. 이왕이면 1등 해야죠.
5: 최선의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7: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문화방송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요중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은요. 세 명의 젊은 소리꾼이 원조 한류라 불리우는 K뮤지컬 창극으로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동안에 두 번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오늘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펼쳐졌던 1차 미션에서는요. 김난희 씨가 1위를 차지했죠.
8: 어째!
9: 전주의 딸 김난희.
10: 축하합니다.
7: 그리고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미션으로 펼쳐진 2차 대결에서는 너튜브 조회수와 좋아요로 대중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0: 1845점으로 박현영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1차, 2차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미션으로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과연 세 명의 소리꾼은 어떤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 멋진 무대, 여러분의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1: 3차 때는 요즘 시대의 소리꾼의 모습, 그런 매력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춤을 준비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좀 받아들이고 또 이걸 잘 해결하고 그래서 다시 또 흘려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굿이 어떻게 보면 좀 삶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현대적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 근심도 걱정
3: 유연하진 않고요.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4: 자유롭게 무대 위에서 즐기면서 노래하고 한판 노는 소리꾼 김난이와 김은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멋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0: 아니 감당할 수 있는 말 하나라고.
1: 왕왕
0: 왕왕.

불러모아 우직근 부수고 와장창 흩어내어 시원하게 한번

쌀, 직성쌀, 거리쌀, 천하쌀, 용룡, 용왕쌀, 백고쌀, 망경쌀, 수연쌀, 담쌀, 잡쌀, 몽몽 몽중쌀, 직성쌀, 거리쌀, 천왕쌀, 용룡, 용왕쌀, 백골쌀, 망경쌀, 수연쌀, 담쌀, 잡쌀. 직성쌀, 거리쌀, 천왕쌀, 용왕쌀, 백골쌀, 망경쌀, 수연쌀, 담쌀, 잡쌀.

0: 무대를 보고 있느라니 어깨춤이 절로 나고요. 같이 리듬을 타게 되는데요. 네, 김나니 팀의 빛나고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 무대는요. 세 팀의 무대를 모두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두 팀에게 스티커를 붙이면 전문 심사위원분들의 스티커는 하나를 10점씩 그리고 청중평가단 여러분들의 스티커 하나를 1점씩 환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김나니 팀의 무대 우리 전문 심사평가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 분씩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잘 봤습니다. 잘들 노시네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저게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반응들도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음악이 그만큼 보편화됐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너무 흥겹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K소리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2: 전주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비빔밥이었잖아요. 한국의 민족은 무엇이든 다 비비거든요. 예, 팝과 펑크와 블루스와 판소리를 다 비벼가지고 아주 좋은 특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중간쯤부터는 진짜로 에라이 모르겠다 재밌게 놀자 하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봐주셨을지
5: 만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니도 만족하시죠?
4: 그럼!
6: 트렌드한 게 뭐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하던 차에 EDM과의 콜라보를 좀 골라봤습니다.
7: 클럽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뭐 노래 그런 거 춤도 못 추는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멘.
8: 효과음 같은 거 좀 사전에서는 내 뒤를 보는 거야.
6: 저희 중타령에서는 세 명의 스님이 합동해가지고 약간 건달 느낌도 약간 내면서 신봉사에게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7: 중 세 명이서 신나게 춤추는

0: 분이 있어요. 미디 음악에 맞춰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1: 이 모습인데 우리 창극이 기대되지 않은가?
2: 눈이 번쩍!
3: 귀가 번쩍!
4: 울파리
1: 기대! 기대!

0: 그때의 신봉사는 어렵게 심청을 키워 어느덧 심청 나이 15이 되었겄다.
1: 하루는 건넌 마을 승상부인께서 심청이가 보고 싶다며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2: 아 그때 방구석에 홀로 나는 심학규는 온갖 상상을 펼치며 심청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1: 왜 그랬을까?
3: 그러게, 왜 그랬을까?
0: 일단 봐봐.

어찌 이리 못 오는 것이냐? 분명 이상해. 누군가 우리 청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청이를 찾아 나서야겠구만. 청아, 뭐 오느냐?

0: 청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애비가 간다.
1: 저기 신봉사 아니요?
2: 그러게 말이야.
1: 아니 저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오? 어?
2: 아니 앞도 안 보이는 양반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1: 아 그러게 말이야.
2: 아 참.

길 넘어 개천물에

아니고 잘 죽는다. 정신

0: 아이고, 그 날 살린 네가 누구시오?
1: 저요!
2: 예, 저희는 몽을 사해서 시주를 구하러 데려온 화주승이옵니다.
0: 그 활인지 불이라 꼭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이라더니 이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2: 아이고, 변사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이지 뭔 문자를 그렇게 길게 쓰시오.
0: 그래, 고맙소. 고마워.
2: 아닙니다. 그 봉사님이 앞을 못 보신 탓이지요.
0: 아이고 참, 말에 거침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영업이 보이시는군요.
2: 그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저희를 영업하라 해주시니 그나는 봉사님이 더 영업하신 것 같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아주 영업한 우리에게 좋은 수가 있어.
0: 좋은 수라니. 아이고, 그 나한테 뭔 약을 팔려거든 그만들 두시오. 내가 좋은 것은 다 해봤거든. 아이 잠깐만. 아이 그런지 너희놈들 저번에 나한테 36개월짜리 가짜 약을 팔고 도망간 그 땡중놈들 아니느냐? 내가 눈은 멀었어도 이 목소리는 잘 기억하거든. 어딨냐 이놈들.
2: 아이고 봉사님, 우리는 봉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시지요. 공양미 300석 술전에다가 시주하시오. 그러면 3년, 딱 3년대로 봉사님의 어두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0: 그 말이 사실이오? 근데 그 말을 믿어도 되겠소?
2: 나무 간생보살.
0: 좋소! 공양미 300선 권선에 적어 넣으시오.
2: 아이고 봉사님,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혹여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엄연히 부처님과의 계약입니다. 만약이라도 부처님과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봉사님은 안진뱅이가 될 것이니 이 약속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0: 낙장무림! 양반이 한입 가지고 두 말 하겠는가?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게.
2: 예, 그럼 저희는 이만.
0: 그래. 아이고 잘됐다.
1: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오? 오메,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미쳤어.
0: 대사! 대사! 권선의 쌀 300석 지옥으로 가소! 대사! 대사!
3: 이제 전문 심사위원 여러 선생님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창극하면 그 첫 번째가 판소리를 음악어법으로 하는 극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 새로운 창극 안에 우리 소리가 오롯이 담겨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악기와 EDM 사운드가 이렇게 절묘하게 잘 어우러지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우리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세계인이 모두가 함께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소리를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4: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소재와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음악적인 장르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선했고 EDM과 그 중들의 그 만남이 저는 너무 귓가에 맴돌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 전반적으로 되게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그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분장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 아까 그 연불 노래하시고 춤추셨던 거는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을 좀 공략해가지고 잘 만드시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아서 부자 되실 것 같은 느낌 좀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3: 개인적으로 내년 동국대학교 영캠프에 모시고 싶네요. 젊은 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멋진 무대 꾸며주신 박현영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 유독 저희 팀 공연 때 관객분들의 웃음소리가 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7: 당연히 1등이죠.
8: 오셨어요?
9: 가사 계속 외우고 있잖아요.
8: 저희 언니 의상도 정해야 돼요.
9: 그러니까 또 너무 시커멓으면 잘 안 보일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한번 여기 좀 가보자.
8: 에? 여기요? 대중교통을 타고 잘 다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머리통을 한 대 콩 쥐어받고 싶다. 도깨비가 나타나서 대신 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9: 우리는 평범함은 거절한다.
8: 진짜. 이거 예쁘죠?
9: 이거 괜찮아요.
8: 으스스한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의상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쇼.
9: 귀여운 포즈. 오, 멋있어요.
10: 잘 어울린다.
11: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8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성별 또한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옛날 옛날 저 먼 옛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정신없이 웃고 떠들고 마시고 있을 적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가 대뜸 껴들어 앉아 있었다네. 냄새나고 꾀죄죄한 모양의 아이를 보고 모두가 눈살을 찌푸렸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는 정신없이 음식을 집어먹었지. 시꺼먼 두 손으로 음식을 그득그득 우겨넣는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던지. 그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저 멀리로 자리를 피하고 주인집 마당새가 나와 아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글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야. 장정 대여섯이 달려들어도 커다란 돌덩이 마냥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네. 모두들 그제서야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지. 이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방긋 웃고는 잔치집을 떠났다네. 그 후로 말이야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댕강 깨져 죽었다고 전해지더라.
13: 부엌 부엌 부엌 신이 부엌 부엌 부엌 신이
12: 몇 시야? 이른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 모을 결 미리 여드는

0: 자신이 서 있는 긴 양 하나.
1: 뭐 사람들 많이 내리니까 앉아서 볼 수 있겠지.
0: 허는 것 때 밀치고 가는 저 아줌마. 휘 저 몸이 이리 저리 흔들리고 안담은 입술은 턱밖 깨물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애써 웃음 짓고 그러다 겨우 난 자리 하나 뒤집고 들어가 앉아놓니 옆자리 왼산에 다리를 쩍 벌리고 저기 저 맞은편에 배불룩한 임산부보다 배가 더 불룩한 저 아저씨 뻔뻔하게 자리 차지하고 소금 되는 소리 나물나라 하고 그

0: 치고
1: 밀고 팔고 치고 또 밀고 또
0: 쳐지고 밀고 밀 쳐지고 팔고 밀 쳐지고 팔고 또 밀고 밀고 밀고 밀 쳐지고 밀고 밀 그렇게 김양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니 임산부보다 더 배부른 저 아저씨 갑자기 머리를 싸매고
2: 아이고 머리야
0: 그 소리에 도깨비도 웃는다 하겠구나 이렇게 지옥철을 건너 도착한 곳 김양의 사무실 김양이 자리에 앉자마자
3: 아이고 요즘 것들은 9시 출근이면 8시 반 전에 놔야지 나 때는 말이야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미리
0: 정신없이 쏟아지는 잔소리에 머리가 아득해지는구나 말끝에 말이 붙고 말끝에 또 훈계가 붙어 귀는 멍멍 정신은 몽롱 마치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르난 듯
4: 오늘도 참자 밥벌이니까
0: 시간은 째깍째깍 더디게도 흐르고 어느덧 태양은 기울어 퇴근할 생각에?
3: 김양 아까 부탁한 그 자료 내일까지 메일로 좀 보내줘 아 내가 요즘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부탁 좀 할게 들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옥신, 옥신. 밟히고 또 밟혀도 이리저리 굴러가면 그만이지. 오늘도 묵묵히 한 바퀴 또 한 바퀴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러다 하루 가고 해가 지고 밤이 깊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0: 부엌 부엌 신이 헛된 놈들 머리를
1: 대강
0: 부엌 부엌 부엌 신이 예로부터 악한 자 벌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 부엌 부엌 부엌 신이 대머리를 깨부숴버리리라 부엌 부엌 부엌 신이 힘

0: 헛된 말 그리고 뻔뻔한 얼굴 탐욕의 눈빛 가증스러운 웃음
1: 피어내라 웃어버려 머리 댕강 달려버려 두억신이 방망이로
0: 두통은 그저 작은 경고 거한 짓을 하다가는
1: 헤어내라 웃어버려 머리를 댕강 달려버려 두억신이 방망이로
0: 일거리 계속 두거리라
2: 두억신이
0: 헛된 몸들 머리를 댕강
2: 두억신이
0: 대구부터
3: 두억신이 그래 누가 못된 놈들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아 몇 시지?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밟히고 또 밟혀도 이리저리 굴러가면 그만이지. 이씨 임부장

0: 아무리야. 아, 이거 두억 신이?
1: 이 어디라고 가버려.

0: 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소재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전 세계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콘텐츠가 딱 하나 있다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바로 공포예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뭐 하나의 그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출의 치밀함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좋았고요. 판소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음악하고도 만나고 흥도 있고 이런데 지금 사람들의 그 삶들과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들을 판소리가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옛날 것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좋은 가능성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집중해서 되게 잘했고 하고 관객분들도 중간에 추임새도 너무 잘해주시고
4: 그리고 관객분들이 뭔가 이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소통하는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3: 와 끝났다.
5: 있어서 막 흔들었거든요 많이. 저게 진짜 광대구나.
6: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7: 제가 느꼈던 판소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장르가 펼쳐져 가지고 오 참 재밌다.
8: 나에게 청춘은 첫사랑으로 남아 있다.
9: 하늘에 벚꽃잎을 날리고 온 세상에 향기 가득한.
10: 지나고 나서야 청춘이 좋았음을 깨닫는 거라면 아직 몰라도 괜찮겠지?
11: 곧 나서갔구나 청춘이야 각박하다.
12: 엄마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
0: 1위!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초등학생의 깜찍한 모습이 인상적인 무대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한마당 가혜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은 푸르른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들과 참 잘 어울리는 때죠.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음악과 춤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어린이들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그 무대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우리 것이 좋아서 국악과 친구가 된 어린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진지한 모습 속에서 국악의 희망이 느껴지는 듯해서 참 뿌듯해집니다. 이런 도전과 노력을 지켜본 명인 명창 선생님들께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들의 무대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선초등학교 가야금 연주단 여러분, 전교 학생이 6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여러분이 앞장서시는 그런 그 연주자들의 길을 저는 누구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무대가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을 향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국립국악원 유소년국악단 푸르미르 어린이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아이돌 스타에 열광할 때 우리 소리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여러분의 국악을 향한 애정이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소리 공부에 매진하고 고운 심성 또한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모습과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국악인이 되길 늘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봉천초등학교 대응반 어린이 여러분, 어린 나이에 열심히 대응을 연습하고 있고 또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여러분의 소식에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금은 다른 악기보다도 대자연에서 생성된 만큼 꿋꿋하고 지조 넘치는 악기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이 대금의 사랑도 그런 악기 특성처럼 변함없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서 앞으로 여러분 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금의 명인이 탄생하길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소리는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데요. 득음의 경제에 오르기란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죠. 여기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음악이 좋아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소리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는 기특한 소녀들인데요. 어리지만 차분하게 명창의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들의 무대와 함께 하시죠.

0: 토끼야.
1: 그렇지.
0: 보고서 만 기억여. 자기 삼는 게 대선생 아니요.
1: 그렇지.

토끼가 어떻게 말을 잘해놓았던지 용왕이 싹 돌려껐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여와라, 태공을 해야 하는 자는 정배를 내릴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술상 하나 가져오너라. 술상이 들어오니 뜻밖의 수궁 풍류가 나온다 허는디.

0: 대장 범칠한 놈이 토끼 뒤를 쫄쫄 따라 댕기다가 촐랑촐랑 소리가 난께 아따 얘들아 이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1: 아니 어떤 시래비아들 놈이 내 뱃속에 간들었다 그러느냐 아이놈아 내가 못 먹는 술을 빈속에다 몇 잔 들여다 부었더니 아마도 똥땡이가 촐랑촐랑 하는 모양이다
0: 이렇듯 장담은 하였으나

0: 오래 지체어다가는 기어이 배를 뗄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허되 대왕의 병세만만 위중하오니 소태가 세상을 나가 간을 속히 가져오겠나이다. 용왕이 반기어사 기특고 고마운지고 여봐라 별주부,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영을 내려놓니.
1: 별주부가 울며여 짜오대, 별주부가 울며여 짜오대, 도끼란 놈 본시

오늘은 이제 막 국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어린이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열정만은 여느 명인 명창 묻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 미래의 명인 명창을 꿈꾸는 푸르른 새싹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 것은 그들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인 듯한데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국악계를 이끄는 명인 명창으로 이들을 다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저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신명나는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어디 보자. 어디 그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산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마건성주인군 성현욱 백성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기 안선들 일곱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피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기불능 정어고 간수병즉 꿈을 응시라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의 간인즉 원륜정기로 삼겹쌌더니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덜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촌 옆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챙챙 돌며 의주석상 계수 나무 늘어 매워 공하유 수복의 변에

0: 한단 말이냐.
1: 대왕

먹고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는 떡한 먹고 대왕 목재에는 희돌이 번쩍 번쩍 서대문에 난 털이 우리 성살 송살 남아 이기고

0: 내가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상상 모금 독방 일용수 충분하가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사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남기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로 함께 해봤습니다. 대단한 무대였네요.
1: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뭔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 뒤에는 항상 뒤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온 시간들이 오늘 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해보시죠.

0: 네, 남기희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든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1: 네, 이 학생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용단체의 전공반 학생들이고요. 네. 좀 전에 무대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해 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 아. 네, 우리 학생들 칭찬! 자랑 좀 해주세요.
1: 저희 학생들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도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특징인 장점인 그런 학생들입니다.
2: 아 어쩐지 그래서 무대에서도 막 빛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잘하더라고요.
2: 친구들이. 네. 선생님의 칭찬 듣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3: 저희 선생님은 겉모습으로는 여성스러워 보이시지만 네. 연습만 시작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로 변신하세요.
0: 오. 아 테토녀.
3: 그리고 연습이 끝난 후 저희의 사소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0: 극찬인데? 와 테토녀인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가운데 천사도
2: 천사까지
0: 까지 들어있는 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좀 가르쳐 주실 때 평소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4: 제가 무용할 때는 호흡법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2: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하다. 네. 어쩐지 아까 무대에서 뭔가 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맞아요.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무대라는 공간이 저는 보여주기라는 공간이기보다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네.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면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0: 공연 연습하면서?
1: 네.
2: 간식 사주세요.
0: 아니면 쉬었다 해요.
2: 저희는
1: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2: 아! 어? 한 번만 더 할게요.
0: 아, 아이들이요?
1: 네. 그래서
0: 아, 정말로요?
1: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쉬워 보여도 네. 그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0: 그럼요. 힘든데.
1: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용수로서 좋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보람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0: 예.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 몰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순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1: 네.
0: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을 것 같습니까?
1: 조금 있을 것 같은데.
2: 조금.
0: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안 챙겨와서 혼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순서 틀려서 혼내실 때. 요거 좀 셉니다.

0: 있을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예. 웃으면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은 단호하게 앞에서 좀 이끌어갈 때가 있긴 하죠.
2: 가끔인가요? 자주인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아마 선생님의 이 성실함까지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생님 성함 남기희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에 도전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자, 남!
3: 남몰래 연습 안 하면 바로 들키는
2: 기!
3: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으신
2: 희!
3: 희한한데 무서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2: 원래 선생님들은 눈이 네. 뒤에도 달렸다 이러잖아요. 남몰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도전해볼 친구 있을까요?
4: 저희요.
2: 아, 네.
0: 그 남기희로?
4: 네.
0: 알겠습니다. 예, 남.
3: 남다른 열정으로
0: 기
3: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0: 희
3: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0: 이 삼행시를 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무용수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자, 남기희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훈훈한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 명이 함께 준비한 무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고요. 네.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최수연입니다.
0: 네.
1: 팀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막내들, 막둥이들인데요. 그 제가 낯이 나났지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예. 이렇게 오늘 함께 무대를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니까 막내 막둥이라고 부르셨던 네. 그만큼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2: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3: 처음에는 선생님을 TV나 유튜브 이런 데로만 봤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요?
3: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대화하거나 밥 네. 같이 밥 먹을 때는 편하고 괜찮고. 좋아요.
0: 처음 뵀을 때는 좀 떨렸고 저희도 연예인인데 저희 보고는 안 떨립니까?
3: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줘야 되죠.
2: 고마워요. 예.
0: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좀 엄하시거나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같은 거를 지적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가장 긴장되고 무서웠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그럴게. 별명이 있다면서요?
3: 호랑이 선생님.
2: 왜요 왜요?
3: 네.
0: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짜 호랑이를 닮으셨대요.
2: 선생님이요?
0: 안경을 그런 걸 쓰신다 맞아요? 그 얘기 좀.
3: 그 선생님이 가끔 그 호랑이 호피무늬 안경을 쓰고 오실 때가 있는데요.
2: 호피무늬. 예.
3: 네.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오신 날에 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선생님이 혼내실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0: 호랑이로 변신해요.
1: 그러니까 민정 학생이 네. 유난히 혼나는 날이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0: 하필이면.
1: 네, 이제 벗을게요.
2: 호피 안경 등장하면 좀 그날은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겠네.
2: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1: 아무래도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많이 혼난 게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이 소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너무 제가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입니다.
2: 그러시겠어요.
0: 정말 아이들의 네. 소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안내자
1: 네.
0: 길잡이 같은 분이신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네.
0: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3: 제가 인스타로 선생님이 러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네.

0: 때 저도 한강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기도 했고.
1: 선생님 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0: 아니
2: 혼자서?
0: 아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2: 다른 사람들과
0: 러닝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러닝도 하면 한강 라면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1: 아 그러네.
2: 선생님
1: 꿀맛이죠.
2: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3: 아니 근데 지금 목적이 러닝이 아니라 한강 라면이에요.
1: 그러네요.
3: 러닝을 꼭 해야 한강 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0: 그럼 러닝하겠습니다.
3: 아 좋습니다.
1: 같이 하고.
2: 한강 하면 라면 또 빠질 수가 없죠.
1: 아, 뭐 당연히 그렇죠. 예예.
2: 한강 라면 데이트가 꼭 성사되길 또 기대를 할게요.
1: 그럼요. 네. 네, 정말 사랑스러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자, 최수연 선생님과 그리고 두 친구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오늘 이 무대를 보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 학창 시절을
1: 네.
0: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어떤
0: 아주
1: 학생이었어요?
0: 저 모범적이었고, 예,
1: 모범적이었고.
0: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1: 네.
0: 예, 그런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나고
1: 네.
0: 학창 시절 생각도 나는데
1: 네.
0: 아무래도
1: 네.
0: 왜 애틋한 선생님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한 명씩.
1: 그렇죠.
0: 네.
1: 저는 근데 애틋한 선생님들도 다 떠오르지만 그렇게 저를 혼냈던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0: 예.
1: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0: 예.
1: 조우종 씨, 왜 눈물 닦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다음 안내를 또 해주시죠. 네.
1: 네, 괜찮으신 거죠?
0: 선생님 존경합니다.
1: 자, 다음 무대에 이어서 또 어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0: 저희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교사 김재호입니다.
0: 네.
1: 오늘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금 전공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를 위해서 타악 전공 학생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0: 예. 네. 그럼 원래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던 건가요?
1: 아, 저희 학교에는 네. 소리샘 예술단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 내외 각종 행사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국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이 공연에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모인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0: 네.
2: 어쩐지 실력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0: 국립국악 중이잖아요.
2: 네.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이렇게 네. 멋진 연주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3: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네. 처음 입학했을 때 전공 선생님들이 다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겁을 먹고 있었는데
0: 겁나지. 예.
3: 선생님을 만나보고 수업도 들어보니까
0: 예.
3: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고 특히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반전 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래요?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죠? 귀여운 캐릭터 예를 들면?
3: 무민.
0: 아, 무민. 그 똥똥한 친구? 네. 아, 그런 친구를 좋아하시고 생각보다 덜 무섭고. 그러면 이 반전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 뭐 별명도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 혹시 있습니까?
4: 네, 두 가지 있는데요.
2: 두 개가 네. 있어요.
4: 네. 각퇴요정이랑 각퇴악마가 있습니다.
2: 각퇴요정?
0: 각퇴요? 명퇴 아니고? 명퇴, 동퇴, 각퇴? 무슨 각퇴가 뭐죠?
4: 아, 그
2: 각퇴가 용어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주시는데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것은 타악기를 치는 채 이름입니다.
2: 그 각퇴를 들고 계신 건 맞는데
0: 예.
2: 이 하나를 가지고 요정이 되셨다가 악마가 되셨다가
1: 네, 그렇습니다.
0: 약간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좀 위협적이거든요.
2: 너무 네, 극과 극인 거 아니에요?
0: 그렇다고요? 위협적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5: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각퇴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2: 네.
0: 예.
5: 가끔 선생님이 대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0: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아주 대비되는 단어거든요.
2: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0: 그러면은 선생님 네.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각퇴 먼저 각퇴 요정. 요정 샤라랑 요정이다. 약간 팅커벨 느낌 나고. 자, 각퇴 악마. 이런 표정이 나와요, 진짜.
2: 선생님 표정 연기가 되시네요.
0: 그러게. 약간 연기가 되시는 분이다.
2: 오늘은 각퇴 요정이신 거죠?
1: 그렇습니다.
0: 선생님 이거 외람되지만 네. 대금 뺑뺑이가 뭡니까?
1: 저희 대금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오래 불어야 되는데 곡이 짧거든요. 그러면 네. 이것을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내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같이 불고 저도 같이 붑니다.
0: 진짜요?
1: 네네.
0: 야, 근데 이게 악명 높은 좀 수업이네요.
2: 선생님 방금 각퇴 악마 되셨어요. 방금 잠깐 눈빛이
0: 표정이 그래요?
2: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만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한 순간 이런 때 언제 있으세요?
1: 방금 말했듯이 이런 뺑뺑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0: 힘들죠.
1: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10분을 못 넘기고 자꾸 악기를 내리거든요.
0: 예, 예.
1: 그럴 때 제가 이제 각퇴 악마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겪은 학생들이
0: 예.
1: 중3이 되면은
2: 네.
1: 돌부처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0: 늘었구나.
1: 네, 제가 뭔가 괴물을 만든 느낌이 나는데
0: 우와.
1: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0: 그렇겠네, 진짜.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0: 비슷한 상이에요, 저랑. 저희도 순하거든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맞죠. 별로 크게 화내지 않아요.
2: 근데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1: 아직 미혼입니다.
0: 훈남이신데 네. 왜 결혼을 못하셨을까?
2: 아직 미혼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돌부처처럼. 오늘 나온 김에 선생님 장가 프로젝트 돌입해봅시다. 일단 공개적으로 선생님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6: 제가 할게요.
2: 네. 네.
6: 우선 선생님은 겉으로 보시기에는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또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그 대금을 부신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3: 되게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아요.
0: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을 이끌 수가 있다.
2: 네,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0: 그렇죠. 네. 결혼하면
3: 네, 네. 가정에 애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애착이 많을 것 같다. 네. 선생님의 이상형은 알고 있습니까?
3: 아이유.
0: 아이유. 선생님, 아이유는 좀 심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1: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0: 예, 노력 좀 하시고요. 네. 진짜. 네,
2: 선생님도 한 말씀 하세요. 자기 자랑.
0: 그렇죠. 네. 자기 피하시되니까. 네.
1: 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를 악마로 보지만 네. 저의 가족에겐 요정입니다.
0: 아, 근데 진짜 잘하실 네. 것 같아. 예, 가정을 이루면은. 네.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더 있나요?
1: 오늘 이 무대가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무대가 됐고 이런 무대를 주신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정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응원하는지 네. 느껴집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내년 봄쯤에는 좋은 소식 기대해볼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각퇴요정 김재호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만나보시죠.

0: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잇따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오늘 뭐 무대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또 제자들 간의 숨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더 빠져들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듣는 감동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말 있잖아요. 존경하고 좋아하면 또 그만큼 닮아간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무대도 역시나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멋진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해서 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면서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의 무대가 저희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국악에 대한 꿈도 더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은 씨,
1: 네.
0: 이 노래 들어볼래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함께 감상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여러분,
0: 고맙습니다.

0: 주말에 뭐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3: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령
6: 이 노래
4: 들어볼래?

0: 되어봐라! 예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3: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연
6: 이 노래
7: 들어볼래?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도 우리 임금님이 맛있는 한상을 위해 어디론가 떠나셨다는데 여기는 산 아니오? 강화도 만이산에는 뭘 드시러 행차하셨을까?

0: 풍경이 아주 아주 좋구나. 우차.
1: 빙글이 안녕하세요.
0: 오, 어서 오시게.
1: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0: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1: 요즘 더워가지고 계속 짜증 내시고 하니까.
0: 에이, 내가 누가 화를 냈다고 그래? 내가 좀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지쳐서 그렇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세. 어? 내가 얼마나 인자한데?
1: 저희 증거가 다 있는.
0: 증거가 어디 있어? 뭐라 그랬습니다. 시간 좀 맞춰서지 말이야.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그냥. 자네를 능지 처참할 것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 그 증거 내밀고 그러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거.
1: 오늘은 여기 산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0: 아직 조금 덥기는 하지만 말이야. 여기 산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서 걸으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힐링되는 것 같고.
1: 근데 뭐 금강산도 후경이라는데 오늘은 저기 산부터 보였으니까 후식경이잖아요. 경식, 그러니까
0: 경후식이 되겠네. 경후식. 경후식이니까 더 배를 든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여기 그 많이 다녀오면 말이야. 꼭 들려야 하는 집이 있어요. 메뉴는 가서 알려주겠네. 따라오래. 가자.
2: 강화도는 식후경. 아니, 경후식이라신다. 과연 오늘은 뭘 드실까?

0: 근데 산에 왔는데 왜 갈치?
1: 뭐 의아한가? 근데 이 집 갈치는 말이야, 어? 아주 특별한 갈치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네.
0: 갈치가 갈치 아니야?
1: 갈치가 갈치지. 근데 이 집 갈치는 뼈가 없는 갈치라네.
0: 순살 치킨을 들어봤어. 순살 갈치는.
1: 아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아니, 궁금한가? 궁금하면 빨리 시켜보지 뭐.
2: 사장님.
3: 네.
1: 예.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아유, 좋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예. 여기 갈치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왔거든요.
3: 아, 그러셨어요? 저희 투커 낸 거 어떻게 아셨어요?
1: 아, 투커까지 있어요?
3: 네.
1: 국가에 허가를 받았구나. 어, 참으로 신기하다.
3: 네.
1: 아, 자, 그래가지고요. 갈치구이나,
3: 네?
1: 그 특허 받은 뼈 없는 갈치구이.
3: 네.
1: 그리고 갈치 조림을 다 먹을 수 없잖아요.
3: 아, 예.
1: 예, 갈치 조림. 그렇게 주십시오.
3: 근데 혼자 오셨어요?
1: 네, 혼자.
3: 양이 많을 텐데.
1: 아. 양 많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 다 드실 수 있어요.
1: 예, 뭐 저 사람 신경 쓰여서.
3: 네.
1: 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아,
1: 예. 답변 드립니다.
3: 네.
1: 아,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나?
0: 야속하네.
1: 야속하긴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게. 뭐 하는 짓이 이뻐야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뭐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어서 말이야.
0: 아이, 참 좋아.
1: 나도 좋아하네. 뭐, 봐서 먹다가 뭐 한 입 나오면 주든가.
4: 깊은 바닷속 은빛으로 빛나던 갈치가 밀가루 옷을 입는구나. 기름 잘 두른 팬에 나랑 올라앉아 보면 아이고 맛나겠다. 이제 노릇노릇한 옷으로 갈아입는구나. 색깔부터 고소함이 좌르르 군침이 절로 나오네. 이것은 무엇이냐? 와, 이것이 특허받은 순살 갈치 요시다. 예쁘게 모아질 갈치 살들의 고소함이 가득하구나. 갈치의 가시를 다 바르셨다니 그거 참 맛이 궁금하도다. 오늘의 갈치 한상 대령이요.
1: 이야, 아이고, 이야, 이거 아주 그냥. 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밥 한 공기 뚝딱이네. 이야, 이게 자린고비가 굴비를 매달아놓고 냄새만 맡고 밥 먹은 거 이해가 가는데, 이거? 어?
0: 그러면 뭐?
1: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어? 뭔가 보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0: 냄새만 맡으시라.
1: 어? 냄새만 맡으라고? 아, 이 사람이. 이 그 사람 이제 봤더니 아주 못된, 몹쓸 사람이네. 이걸 어떻게 냄새만 맡나? 응? 맛을 봐야지. 내가 이거 맛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봐야겠네. 어?

0: 자, 요 뼈를 발라서 이 갈치 뼈 바르는 거 어려운 거 알지? 네, 그래서 아주 한 수 알려주겠네.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네. 이것은 첫 번째 레슨. 양쪽 기느러미 떼기. 자, 이렇게 떼고. 이것은 두 번째 레슨. 젓가락 가로지르기 신공.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세 번째 레슨. 맛있는 거 혼자 먹기. 노릇노릇. 야, 기름기도 많지 않고 어쩜 이렇게 노릇노릇 잘 구워졌지? 응? 어떤 거야? 나의 갈치 뼈 바르기 성공. 응? 좋은 레슨이 되었나?
1: 윤호윤호님 밈은 언제 공부하셨어요?
0: 내가

0: 먹었구나. 나무에 가야죠? 쪽! 아유, 벌써 하나 뚝딱이네. 아유, 고구마 있으면 얼마나 불어올라나? 자,
1: 이렇게 하면 쪽!
0: 쪽! 잠깐만.
2: 얄미운 사람.
0: 아, 또 옛날 노래 하나 또 놀리.
2: 할 길만 남겨놓고.
0: 어우, 부드러워. 어우, 부드러워. 자, 밥에다 올려서. 자, 예쁘게. 과일이 먹겠노라.
2: 잠깐만.
0: 야, 이놈. 이놈이 밥도둑으로 오나. 야, 이놈은 당장 포박하라. 뭐하나? 빨리. 포박하라니까. 포박해서 집에 가져가고 싶네. 아이고. 오, 잠깐만. 안 쫓았어. 아, 너무 정말스럽게 웃었나?
2: 참으로 맛있구나. 도대체 어디서 잡아온 갈치기를 이렇게 과인의 입맛을 만족스럽게 하는가? 아,
0: 얘는
2: 갈치 갈비 먹고 있습니다.
3: 고등어 갈비는 고갈비인데
0: 갈갈비네. 갈갈비야.
2: 버릴 게 없어요.
3: 한 마리 드시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0: 아, 진짜? 내가 사실은 어디 가서 갈치 먹으면 애들 뼈 발라주더라고. 애들 뼈 발라주더라고. 야, 한 점도 제대로 못 먹고
2: 이 따마른 갈비 나와도 나는 그냥 다 뼈만 듣고 나는 조림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이렇게 혼자 다 먹는 건 처음이라니. 나 불쌍하지 않은가, 이 PD? 어?
0: 초등학교 때부터 밥상에서 엄마가 생선을 놓고 가시면 아버지 드시게 내가 발라왔었어. 야, 우리 호흡뼈 잘 바르는구나.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발랐는데 아버지는 발라놓으면 그냥 드시기만 하시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생선이 나오면 내가 다 뼈를 발라서 그냥 사람들하고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 궁금하도다. 아, 자네는 볼 일이 다 끝났네. 순살이라.
2: 아니, 이게 어떻게...
0: 잠깐만, 순살.

0: 네. 순살입니다.
1: 그거 참 신기하다. 순살 치킨도 아니고 순살 갈치라니.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나.
0: 이거 믿음이 가네. 가시가 완전히 제거된 갈치의 한쪽 면인 거네. 이걸 딱 이렇게 말아놨네.
1: 그거 참 맛있겠다.
0: 갈치 한쪽 면을 한 입에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하나도 없어. 단살 수도 없어. 우와.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여러분, 갈치 한 마리를 두 입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올 여름에 고생했는데 사치 좀 누려보겠네. 응? 나는 진짜 먹고 나 너무 편하네. 응?
2: 누구님은 순살 파세요? 껴 있는 치킨 파세요?
0: 아, 이거 저희 맛기행 담당 PD가 할 말은 아니지. 고기 중에서, 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어디냐? 뼈에 붙어있는 살이거든. 이왕이면 들고 뜯는 맛이 좀 좋아서 치킨이나 갈비는 꼭 들고 뜯어야 해. 아, 오늘 순살은 근데 내가 반박의 여지가 없게 훌륭한 맛이었어. 아, 아무래도 이거 뼈를 어떻게 해? 응? 들어가지고 한번 가보면 좋겠네.
2: 응? 비밀을 파악하지.
0: 비밀을 살펴보자. 가봐야겠어. 잠깐만, 사장님.
3: 네.
0: 아,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네, 네.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와, 이게 갈치가 얼마나 시다고 통한지, 네. 예, 궁금해가지고, 아, 좀 더 보고 싶어서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3: 네, 보여드릴까요?
0: 아, 예, 좋죠.
3: 제주도에서, 네. 은갈치만 저희가 잡아다 쓰는 거라서.
0: 아, 제주도 은갈치.
3: 잠깐만 계세요.
0: 네네네.
3: 이가?
0: 아, 제주도 은갈치구나. 오! 우와! 우와! 눈부시게 은색이다, 진짜. 아! 아니, 야.
1: 이 반짝반짝한 것이 이게 거울이오, 갈치오?
0: 아, 갈치 진짜 실하고 좋네요. 어, 아, 근데 누구시?
3: 저희 장남입니다.
0: 아드님? 아! 아유, 제가 이거 갈치가 너무. 실하고 맛있어가지고 보러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뼈가 하나도 없어서.
4: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손질을 해요.
0: 예.
4: 뼈를 이제 깔끔히 딱 발라가지고 손님상에 내드리고 있어요.
0: 오, 잠깐만, 그러면 이거 그거 하신 여러분 좀 구경할 수는 없을까요?
4: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어, 예. 너무 좋죠.
4: 이게 제주도에서 막 잡아온 은갈치.
0: 네네네. 이야.
3: 원래 실심이가 잘안 떠져, 잘안 들어가.
0: 아, 조금 숙성을 시켜서.
3: 약간 숙성이 돼요.
0: 숙성 될수록 잘 잘라지.
4: 이렇게 하면 뼈가 하나도 없어요.
0: 아,

0: 와,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온 거네요. 이야, 이거 살집이 도톰하니, 이거 무슨, 이런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장어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것 같아요.
1: 네. 지금 이제 7월 달에가 금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제 못 잡고, 8월 달부터 이게 자기 시작해서 알을 이제 품고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이제 맛있을 때예요.
0: 야, 그렇구나. 네. 아, 피리 양반. 그 갈치는 저 9월부터 11월이 제철이라는 거 알고 있나? 그때 먹어야 진짜 갈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라네.
2: 이게 음식 제철도 참 잘 알고 계시네.
0: 아, 그럼. 내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데, 어? 그리고 말이야, 갈치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맛있기만 한 음식이 아니에요.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갈치는 말이야,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또 칼륨, 나트륨, 인 이런 것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다네. 게다가 말이야, 그 좋은 지방 있잖아, 그 불포화 지방, 어? 불포화 지방 오메가3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어?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그런 성분이 있어서 두뇌 발달과 기억력 증진에 좋기 때문에 이 성장기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 그런 분들 드시면 아주 좋다네.
2: 요즘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0: 아, 그럼.
2: 동의보감 말고.
0: 이제 예전에는 동의보감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요즘은 의학 서적도 많이 보고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뭐 아침에 잠도 없는데 좀 시간 남는데 뭐하나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거 돈 벌지. 어. 도움이 많이 된다네. 아니 근데 저기 얘는
1: 요거 부추예요.
0: 아, 부추죠?
1: 네.
0: 어. 그러니까 요거를 얘로 돌돌 말아가지고
1: 요걸로다가 예. 이제 요거를 예, 갈치 뜬 거를 이렇게 네. 이 4등분으로 아. 해서 이렇게 아. 접으면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요걸 이제 부추로 다 돌돌 마는 거예요.
0: 아.
1: 풀어지지 않게 요거를 제가 특허를 내는 거예요.
0: 아.
1: 이게 순살로다, 순살. 요렇게 해서.
0: 아.
1: 이거 흐트러지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고 드시는 분도 기분 좋고
0: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1: 보기 좋은 떡이 네, 맛있다고
0: 맞습니다.
1: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0: 네, 네. 아니, 그러면 이 대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아, 요거는 네. 따로 이제 깔끔하게 물에 이제 씻어서 네. 따로 요거를 끓여요. 냄새 안 나게 이제 생강 이런 거 넣어놓고
3: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것 바로 갈치구나. 깨끗하게 손질한 대가리를 부코하네요. 하루 저녁 시켜주고 나면 이것이 이 집의 맛의 비밀.
1: 젤리처럼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육수를 우리가 이 생선 머리 이 대가리에서 이 단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용을 해요.
0: 대가리
1: 진한 맛이 나오잖아요.
0: 아, 야, 이게 어두육이라고.
1: 네. 네.
0: 네. 네. 그, 국물에서 그냥 깊은 맛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육수에 머리 대가리 말고 뭐 또 더 들어가는 건 뭐?
1: 아, 우리 집 비밀인데요.
0: 아, 그쵸.
1: 네,
0: 그쵸. 그건
1: 그것까지는 제가 안 알려드릴
0: 그거는
1: 건데.
0: 그건 비법이죠. 네. 제 아무리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1: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뭐 기대되는데요.
3: 기대와 함께 바로 준비해보자! 갈치조림! 각종 채소와 시래기! 무까지 얹어주고 예쁘게 손질한 순살 갈치를 듬뿍 얹는구나! 그 모양부터 참 예뻐! 달달한 맛의 주인공 양념 국물도 가득! 이것이 바로 이 집만의 비법! 갈치대가리 육수까지 더하고 보글보글 끓이고 나면 대박은 어디 갔어? 임금님, 어머니 밥도둑을 잡아줘서 순살 갈치조림 대령이요!
0: 뼈 없는 갈치조림 한번 먹어보자. 어이구야. 이야, 갈치, 은빛 갈치가 아주 영롱하구나. 어? 아하.
4: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0: 야, 뭐? 뼈 없는 갈치조림이야? 먹기도 좋네, 응? 어우, 칼칼한 국물이 배려가지고. 니가 과연 최고의 밥도둑이로구나. 이제 제대로 한번 갈치와 흰쌀밤의 만남을. 어, 이리 오너라 이 녀석. 어딜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니느냐. 옳지. 어우. 좀 볼 것 같다. 좀 식혀서. 네, 냄새 맡는 척 해야지.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다. 아, 이게 내가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네. 아이고, 시간 벌었다. 자, 먹자꾼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구나. 어, 자, 아, 할 수 있어, 뭐야. 어, 아, 어. 근데 맛있다.
4: 어우, 맛있다.
0: 야, 아니, 내가 밥숟가락 한 숟가락 뜬 것보다도 더 많은 갈치살을 밥 위에 올려서 먼저 먹어보겠는가? 안 그런가? 아, 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네. 갈치 위에 밥을 고명으로 올려보겠네. 국물을 또 부어줄 수가 있지요. 자, 요렇게. 아,
3: 강화도 만이산에서 갈치가 웬 말이냐? 그런데 우리 임금님이 여기서 갈치를 항상 그득히 드시는구나. 아이고, 임금님, 그러다 입 찢어지오. 그렇게나 맛있어? 강화도 만이산에서 제주산 은갈치 한 상이라, 그것도 순살이라니. 조선 천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기 우리 임금님이네.
0: 내가 항상 코스 요리를 좋아하지 않나. 이게 어느덧 먹었으니, 아, 에피타이저를 먹어야지. 응? 아, 디저트, 디저트. 아, 내가 아직 영어에 좀 약하다네. 자, 이거 보시게. 이게 뭔 줄 아니? 갈치 뼈튀김. 부식으로 갈치 뼈튀김을 한번 먹어보겠네. 야, 요렇게 손질을 하시는구나. 응? 비스킷처럼 그냥 바스러지네. 아우, 그래. 야, 이거 부식으로 먹으니까 아주 몇 개 먹는지 모르게 계속 먹겠는데, 이거. 어디 보자. 내가 이 갈치 대가리 우린 육수부터 시작해서 뼈 발라낸 갈치 순살, 그리고 그 발라낸 뼈 튀김, 온전히 갈치 한 마리를 다 먹은 거네. 아주 멋진 한 끼 식사했네. 아주 맛있구나.
2: 한 마리 드신 게 아니라 한 어? 다섯 마리 드신 것 같은데.
0: 그 깐깐하게 그렇게 사람이 깐깐하면 안 돼요. 어? 좀 사람이 유두리 있게, 응? 융통성 있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그걸 좀 많이 먹었다고 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2: 저희가 예산이 좀 힘듭니다.
0: 아, 진짜? 그럼 앞으로 내 조금 자제하겠네. 어, 다음부터는 어, 조금 덜 먹겠네. 어. 아, 이야, 정말 좋아. 어? 네, 이렇게 장터에 오면 국밥이 다 떠오르지 않는다.

0: 내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오?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0: 덤구다 회반 오
2: 내일 부부 한탄
0: 웅?
3: 웅?
2: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5: 금색 주파 거북 연정
1: 이 노래
4: 들어볼래?

셋.

0: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2: 맛있다.

0: 만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경상북도 끝자락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팔공산. 해발 550m 팔공산 자락에 특별한 주인공이 산답니다. 사람보다 동물들이 먼저 반기는 곳. 무려 150마리가 넘는 동물들의 안식처라는데요. 동물들을 위해 무려 10억이라는 귀농 자금을 들여 이곳에 정착한 주인공.
1: 얘 보세요. 얘도 관심 가가. 우리 주인이 지금 뭐 하나.
2: 응? 자,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알파카 아빠. 저는 알파카 아빠입니다.
3: 저는 엄마입니다. 54세, 56세에 귀농을 했습니다.
4: 굉장히 늦게 하신 거 아니에요?
1: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농장을 하고 싶었어요.
0: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동물 농장을 위해 30년간 하던 사업도 단번에 정리한 병규 씨랍니다. 그런데 귀농의 로망과는 달리 매일이 다사다난. 동물들과 고군분투 중입니다. 챙겨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은 병규 씨.
1: 카메라에 렌즈에 춤이 배치하니까. 자, 됐다. 자, 좀 더 땡기봐.
0: 하지만 귀농 후 행복만큼은 두 배라는 동물 전도사 병규 씨.
1: 여기 보호염소입니다.
2: 보호염소.
1: 그 여름종인데. 빠빠 한번 할까? 에휴, 이제 우리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3: 제2의 인생.
1: 제2의 인생. 그래, 인생은 60부터야. 인생은 60부터입니다.
0: 귀농으로 진짜 인생을 찾은 병규 씨의 행복한 일상.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특별한 삶이 궁금해집니다. 8명의 충신을 기르기 위해 붙여진 이름의 팔공산. 팔공산 첩첩산 중에서 동물들에게 충성하고 있는 귀농인이 있습니다. 양부터 염소, 거위에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알파카까지. 약 4,000제곱미터의 대지에 동물 종류만 해도 10종이 넘는답니다. 무려 150마리의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섬세하게 돌보는 주인공은 어디 있나요? 매일 아침 동물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한 병규 씨.
1: 예림아, 여기 그 이제 다 끝났거든.
3: 물 더 있어요. 물 받아놔.
1: 아, 그래. 물 좀 따주면 되고. 네. 예림아, 물을 잘 바꿔서 주자고. 여주편에 뜨신 물을 좀 받자고.
3: 자기야, 물.
1: 그래. 그치.
4: 어머님 성함이 예림이신 거예요?
1: 아니요, 큰 딸. 딸. 아...
3: 네. 저 이름이 뭐예요?
1: 네?
3: 미숙 씨. 미숙 씨.
1: 아름다울 미자에 무슨 숙자야? 맑을 숙자랍니다.
4: 아니 근데 왜 자꾸 예림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1: 아, 그 처음부터 번호시 그렇네요. 큰딸 이름을 부르게 되대요.
3: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보고 이름 참 이쁘다 그래요. 예림이라고.
0: 아내에게도 동물에게도 사랑 많은 병규 씨.
1: 아이고, 추운데 어떡하냐.
0: 24시간 정성스레 농장을 살피는 병규 씨. 해발 500m가 넘는 이곳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1: 여기 팔공산 정상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위에 강한 동물 해야 된다. 이거 뭐 너는 툰드라가도 안 얼어 죽겠다.
3: 어? 야, 너 너무 멋있다, 야.
1: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살이 쪄가지고 비만에 고도 비만. 여기는 우리 동물 농장에 무플론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이라고도 불리는 무플론.
3: 와, 이 멋있다. 올봐. 와, 근데 겁이 엄청 많나 봐. 이렇게 가면 도망가. 우리가 나가야 애들이 밥 먹으러 올 것 같아요.
0: 그야말로 야생 그대로의 환경을 누리며 살고 있는 무플론입니다.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가. 오오, 힘들어. 너. 좋더라. 좋더라. 여러분, 지가 내가 제 아버지인지 알아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왜 이 사람 먹는데 귀찮게 하나 이런다, 예? 응? 다른 집 염소들은요, 사람들 가면 내뺍니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 집 동물들은 괜찮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게 사랑으로, 정말 동물들을 사랑으로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0: 바라만 보고 있어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병규 씨.
1: 마누라 보면 난리가 납니다. 없을 때 보는 거지 이렇게. 밥 한 번 더 할까?
3: 아이고.
1: 에이. 에휴.
3: 정말로 이제 뽀뽀 내한테 하지 마세요.
1: 동물로서 사랑하는 거지. 맞지? 순탄아.
3: 빨리 씻으세요, 가서. 샘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렇죠. 아니, 가끔 막 이렇게 끌고 주다가 내

0: 나한테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 느낌이 꼭 그거 만진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래 가자 자.
0: 좀 그래서 조금 싫어요.
2: 선이.
0: 선이는 선이하고 너무 친하지 마세요.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2: 이쁜 건 이쁜 거지 뭐 맞지? 어?
0: 고개를 쏘네.
2: 어? 뽀뽀 한번 할까?
0: 아닌데. 응? 아, 어? 선이 너. 어?
2: 당신은 안 예쁘냐?
3: 동물 애호가 병규 씨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동물은 알파카인데요. 보기 힘든 알파카가 다섯 마리나 살고 있습니다. 팔공산 고지의 환경과 딱 어울리는 알파카.
2: 여름에 2년 6개월 됐어 태어난 지가. 선이.
0: 근데 여름...
2: 우리 집에 제일 이쁨 그 기쁨을 주는 놈들이죠. 우리 집에서 태어났고.
0: 8월 달에 제일 더울 때 태어나갖고 선이잖아.
2: 그래서 선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3: 병규 씨만 달리 아직도 동물들이 낯선 아내입니다.
2: 뽀뽀 한번 하고. 부럽네. 응? 보리야, 너는 새끼 가졌어 이제? 어? 보리 너 새끼 가졌어? 요거 세 마리가 암컷입니다. 예.
3: 동물농장으로 귀농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알파카 때문이었다는데요.
2: 섬유 쪽에 제조, 그 도매, 무역을 했죠. 그래서 세계 한 3, 40개국에 섬유 쪽에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남미 페루에 그 사업자 출장을 갔는데 마추픽추를 갔는데 야생 알파카가 면바리가 그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겠어요. 눈도 너무 예쁘고 너무 평온한 느낌. 아 이제 이게 내가 왜 이러나. 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럼 다음에는 이놈이다.
3: 무려 30여 년 동안이나 섬유 수출 일을 하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인정받았던 병규 씨. 우연히 본 알파카들이 병규 씨에게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8년 전 사업에서 손을 떼고 동물들과 함께 이 산속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하나 둘 늘어난 동물 식구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네요. 첩첩 산중 속 동물농장은 그야말로 병규 씨만의 지상 낙원입니다. 동장군이 잠시 물러난 포근한 날입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깊은 산속까지 누가 온 걸까요? 동물들을 구경하러 온 꼬마 손님들인데요. 병규 씨는 다양한 동물들을 소개하고 구경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물들이 여기도 있으니까 추우니까 문을 좀 닫아주세요.
4: 자,
2: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이 어린애들 데리고 이 팔공산 알파카 교육농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농장 교장 선생님 김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물원 하고 교육 체험농장하고 차이가 뭐냐? 숨을 좀. 자, 이렇게 만져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도 느껴볼 수 있겠죠, 그죠?
3: 직접 만져보며 교감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인기 만점. 벌써 지역에서 명소가 됐답니다.
5: 난 무거워서 못 들겠다.
3: 이번엔 야외 동물들을 구경할 차례.
6: 아, 예, 여보세요.
5: 라쿤이요.
2: 네, 라쿤이죠. 이 라쿤은 미국 라쿤인데 라쿤과입니다. 별도 과가 있어요. 라쿤은 따로입니다. 그리고
3: 눈앞에서 보는 생생한 동물 구경에 아이들 이목이 한껏 집중됩니다.
2: 저 사고 있었잖아요. 사고 때 요놈을 들고 나오는 순간에 네, 그렇죠. 자, 지금 애들이 요거 한 개씩 접을 거예요. 자.
7: 손뼈,
2: 손뼈.
8: 귀여워, 진짜 귀여워.
2: 손뼈, 손뼈. 하나씩 주고 있으세요. 라쿤 손바닥을 만져보세요.
9: 안 아파요.
10: 안 아파?
9: 네. 그냥 입에는 넣어.
10: 버겄지?
8: 진짜 귀여워.
2: 과일도 좋아합니다.
8: 아이고.
9: 과일 좋아.
2: 야, 먹자. 자, 갑시다.
9: 이제 먼저
2: 바로. 자,
10: 가자.
2: 이제.
10: 귀여워.
2: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여기 보호 염소입니다.
0: 보호 염소.
2: 그 여름 종인데 여기에 가지고 온 원종 있죠. 원래 이 할아버지들은 다 추워서 죽었어요. 추워서, 겨울에 추워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놈들은 버티더라. 자, 만져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따뜻한 몸, 예. 털도 만져보고. 자, 예. 자, 이제 엄마가 지금 막 달라고 그러죠? 자, 달라고 그러죠? 자, 가자. 자, 자, 갑시다. 자, 엄마가, 어이구, 그렇죠? 이 새끼예요. 염증 크죠? 앞으로 2년 뒤에는 엄마같이 저렇게 클 거야. 2년.
8: 예. 네. 구경 좀 하세요. 제가
1: 쳐줄게요.
8: 제가 쳐줄게요.
3: 혼자만 하기엔 아까운 체험. 동물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8: 아이고야, 너무 열정적이다.
0: 무서워요.
4: 우와, 이거 가볼까?
9: 알파카야, 넌 이거 먹어.
3: 사람들의 방문에 동물들도 호사를 누립니다. 지루했던 겨울 방학, 놀이동산만큼이나 재미있는 동물농장. 오늘 하루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농장의 포토존인 자작나무 숲도 인기 만점. 팔공산 자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6: 아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7: 대단하죠. 날씨도 이렇게 추운 이렇게 산 속에서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시고.
2: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삶의 보람. 그리고 또 애들하고 보면 귀엽기도 하고.
3: 체험 수업이 끝난 후 한가해진 시간. 그런데 병규 씨는 이 시간이 더 바쁩니다.
2: 저 위에 새끼 염소집 있잖아. 와. 너무 처졌더라고. 아, 조금만 하자. 좀 그대로 줘. 그래. 싫어했는데 억지로입니다.
0: 같이 하자.
2: 좀 하자.
0: 싫었네.
3: 강제 소환된 아내.
0: 언제까지 돈 말고 살아야 되는 거 같은데.
3: 동물 식구들이 많은 만큼 매일 해야 할 일도 한가득. 고생 자처하는 남편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입니다.
10: 어머니가 똥 키우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제일 싫어하죠.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도와줘야죠.
2: 하지 못해. 눈에 막 보여요.
0: 처음에 저는 오는 걸 반대했었어요. 그냥 밑에서 좀 살자고.
2: 여기 투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에 가서 그 상가 건물 사서 임대놓고 살자. 모든 여자의 로망일 거야. 모든 남자의 로망은 이렇게 장인이 되는 거고. 예. 언제든지 로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언제든지.
3: 동물 사랑 넘치는 남편에게 두 손 두 발 닫은 아내.
0: 엄마 그 안에 더 있다. 엄마 찾아간다 이제.
2: 그래도 봐라.
0: 소리 소리 들어갔다. 아니 아니 엄마 저기 엄마 저쪽으로.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저쪽에.
2: 문 닫아라.
0: 엄마 저 엄마 집에 갔어요 이제.
3: 드디어 엄마와의 상봉 완료. 이제 깨끗한 집에서 편안히 쉬어. 바쁜 일 끝에 늦어진 점심시간.
2: 예.
3: 마음이 급해진 아내가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0: 엄마가 항팀이 좋아하셔가지고.
2: 엄마야.
3: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이유는 함께 사는 친정 어머니 때문. 세 달 전 친정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서 이곳에 모시게 됐는데요.
0: 이번 차 보고 되겠습니까요?
11: 어, 네.
0: 같이 드시다.
1: 얼굴이 암만 염었대요.
4: 네?
0: 엄마 머리카락만 안 빠졌으면 괜찮은데.
1: 얼굴이 암만 염었습니까?
4: 아니요.
1: 일장 말라가.
0: 엄마 원래 뭐 좀 마른 형이라서 그런데 엄마 괜찮아요. 요번에 엄마 이제 요것만 끝나고 나면 엄마 입맛만 찾고 식사만 잘하시면 괜찮아지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3: 3개월.

0: 그냥 알 잡숴야 되는데.
1: 알는 건 이게 아니다.
2: 장모님을 모시자고 먼저 나섰던 병규 씨였습니다.
0: 여기가 참 자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쉬시는 자리, 휴양 시설로서는 막 뭐 최고 좋죠. 거기다가 맞다리니까 만만할 거고, 그죠? 사위는 좀 불편하겠지. 아무리 장모님 사랑 사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딸이 편하지. 며느리
1: 내가 보다가. 보니까 엄마 장모 사랑 사이도 맞지만 사위 사랑도 장모네. 내가 많이 보이고. 예.
2: 결혼 후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사위를 늘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장모님. 병규 씨에게는 그간 장모님이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귀농한다는 소식에도 누구보다 믿고 지지해주셨던 장모님. 하루빨리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 들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부부. 모든 일을 혼자 맡는 병규 씨가 아내는 늘 마음이 쓰이는데요.
1: 남편께서 건강이 요즘 안 좋고 이래서 이거 상황버섯이 몸이 좋다고 하길래 사와봤어요.
2: 얼마 전 과로로 갑자기 쓰러졌던 남편이 항상 걱정이랍니다.
1: 애들 출가시키고 나니까 남는 사람은 우리 집이더라고요.
0: 아, 상황버섯이라?
1: 네.
0: 와, 이건 엄청 비쌀 건데. 아유,
1: 귀한 거. 상황버섯 처음이죠.
0: 이 귀한 거.
2: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는 차 한 잔.
1: 자기 저번에 그 밖에 나갔다가 자꾸 쓰러졌다 했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0: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은 쓰러졌잖아. 당뇨가 수치가 조금 올라갔더라고. 뇌 쪽하고 심장 쪽하고 다 이제 검사를 받아놨으니까.
2: 귀농의 꿈과 동물농장의 꿈을 이루고 이젠 걱정이 없다 생각했던 병규 씨.
0: 이제 추진해 나가가지고 5, 6, 6, 7, 7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농장도 틀을 잡았고 동물들도 자리를 잡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은 이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많죠. 사실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학교 동기들도 이제 하나씩 죽더라고.
1: 불안한 생각.
0: 아니 그 하나씩 죽어 나가. 그래서 조금 이제 아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돼 가는구나.
1: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0: 나도 괜찮을 것 같아.
1: 근데 뭐 만약에 뭐 그럼 뭐 어떻더라도 살짝 지나갔거나 그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괜찮을 거예요.
0: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건강해야지만이 저 그다음에 이제 저 동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동물들하고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1: 우리도 건강해야 동물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1: 하여튼 건강도 지켜가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0: 오늘 보니까 당신은 좀 더 예뻐져 보이는 것 같다.
1: 진짜인 줄 안 되냐, 그러면. 괜찮네.
0: 그래.
1: 쑥스러워라. 건강을 위하여.
0: 예,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이렇게 하자.
2: 다음 날, 수십 마리의 동물들의 노래로 시작하는 아침. 며칠 포근하던 날씨가 또다시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훌쩍 내려간 기온. 이런 날엔 동물들의 건강에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3: 가을이를 너무 관심을 못 둬서 가을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올게.
2: 병규 씨의 아침 첫 번째 방문지는 강아지.
3: 거리가 필요가 많아가지고. 해피. 해피야. 자, 다 그래.
4: 누구?
3: 내가 이제 얘 이름을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해피. 근데. 야, 야, 안 부를게, 안 부를게. 안 부를게, 안 부를게, 안 부를게.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괜찮아, 괜찮아. 해피. 야,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2: 동물 식구들이 많다 보니 아침 식사를 챙기는 데만 해도 두어 시간이 훌쩍이라네요. 이번엔 고양이를 찾아온 병규 씨.
3: 이리 와. 고양이가 어디 갔어요? 어이, 또 나,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가. 큰일 났다. 어디 갔습니까? 이리 와.

0: 이거 아무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에? 너 왜 자꾸 그렇게, 어? 너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 자. 가자.
1: 기니피그들도 함께 지내고 있었죠.
0: 어, 이거 또 나더라. 아유, 큰일 났다. 쥐 때문에 안 먹이고는 안 됩니다. 진아, 여기 자, 먹어. 여기 새끼를 세 마리 나가지고. 그래, 맛있어? 이놈들도 추위에 고생해.
1: 맛있게 먹고 건강해. 꽁꽁한 추운 겨울, 동물 식구들은 병규 씨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따뜻하게 보내는 중이랍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오늘 그래, 안 바쁘나 그래? 아유, 그래. 어, 반갑다 그래. 아이고, 원래 추워가지고 며칠 모았어요. 가자, 가자.
1: 병규 씨의 가장 친한 고향 친구. 손재주가 많은 친구에게 허술해진 농장 보수를 도와달라고 한 건데요.
0: 나무로 해야 이쁜데. 그렇지. 아, 두 개 사서.
2: 무보수로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파고나 사주고 하는 거죠. 뭐 고향 친구 이거 뭐 돈 줄 게 뭐 있습니까? 돈 준다고 받겠어요? 맛있는 밥이나 사주지. 이래 해놓으면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 재밌잖아. 나는 이게 취미 생활. 번호 따로 있고 이게 취미.
1: 고향 친구 덕분에 농장 울타리도 병규 씨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0: 알파카 한 마리가 앞발이지 상처인지 부스럼인지 피부병인지 모르겠어. 잡아가 봐야 돼. 그래, 그걸 참 좀 잡아보자고.
3: 그거? 네? 그거 어떻게 잡아? 아,
0: 내 사료를 좀 들어가가 조금 주면 그냥 사료를 줬는데 조금 더 주자고. 자, 여기서 이거 저 놈을 잡아야 되는데. 아, 그러지 말고.
4: 이거 잡나?
0: 아니, 얘.
4: 요거.
0: 얘를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 사료를 주면서 잡아야 되거든. 자, 이러면 당신이 사료를 주면은 네. 내가 잡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1: 친구 온덕에 알파카 치료까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기회만 보고 있었답니다. 눈치 백단인 알파카.
0: 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시간만 잡고 가고. 일단에서 봐라. 일단 여기 수건은 여기 있다.
3: 준비해, 조심해서.
0: 어, 이거 카메라에 렌즈에 침입해서 해야지. 어, 자, 됐다. 자.
1: 온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 아, 이게 수컷이거든. 이 세 마리 낚아 암컷이고. 아,
5: 이걸 붙잡아봐, 쉬운데.
0: 아, 그거는 잡기 쉽지.
6: 얘들 붙잡을까, 가지. 어.
5: 아. 이제 많이 넘어.
0: 아니, 이제 선의를 그러면 저쪽 집으로 보낼까?
6: 예.
5: 엄청 많이.
1: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더욱 난폭해진 알파카들.
0: 이쪽이 원래?
7: 이걸로 하면 양아 겁을 먹는다.
0: 그러니까 이거 끈을 탁.
2: 공격하진 않죠?
5: 여기 지금 장아찌로 하나?
6: 선이야.
0: 자, 선이는 돼. 괜찮아. 가만있어. 자, 이거는 잡았어. 이거는 되는데.
7: 이게요?
0: 아, 여기 잡으면 돼. 선이 너를 가자.
5: 너 저리 가.
0: 자, 이건 쉬워. 자.
5: 너 때문에 안 되겠다.
0: 응? 가. 선이. 가자. 그래, 가. 이리 와.
1: 우여곡절 끝에 써니를 격리 조치하는데요.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상처난 녀석을 잡아서 치료해야 하는데 과연 병규 씨는 알파카를 무사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암컷 쿠키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수컷 써니를 격리시켜 보는데요.
0: 됐다. 됐다. 됐다. 아까 그 개 목살이 있잖아. 선이 입장에서는 이놈이 와이프야, 와이프. 어? 지 와이프를 그라니까. 와이프를 그라니까 신경질 나지. 자, 봐라. 선이를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문제를 놔볼래? 선이를 보내야지. 이 침뱉는 거 봐라.
5: 짜식아.
0: 가만히 있어. 그, 요쪽 해야지, 그죠?
5: 당첨났다, 이게.
0: 그렇지.
2: 동영상 찍을까?
1: 그런데 그때 더욱 예민해진 쿠키.
5: 많이 불편했어.
0: 그래.

0: 봐라.
1: 여기가 뭔지는 아니, 모르겠어.
0: 이쪽에서 봐야 돼, 이쪽에서.
1: 아, 그렇지.
0: 여기서 봐야 돼.
1: 그러니까.
2: 뭐야?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
3: 우선은 머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4: 많이 됐는데 어떠세요?
1: 아우, 예. 사실 속으로 걱정되죠. 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치료가 되면 되겠는데 그 알파카는 사실 그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파카 치료할 수 있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2: 귀농 8년 차에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한 지는 4년 차. 웬만한 동물들의 치료는 병규 씨가 직접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0: 친구 딱 붙은 거 있어라. 딱 붙은 거. 왔다. 됐다. 딱 붙은 거. 됐다. 자. 아니, 그래 알고 있어. 자.
5: 왜?
0: 주사.
5: 됐어.
0: 주사 좀 맞으려고.
5: 됐어.
0: 아이고, 털이 이렇게 이래 가지고.
5: 눈 안 보이면 돼.
0: 안 들어간다.
5: 크지만
0: 않아. 아, 그 얘기가 그 의사님이 내보고 주사 놓겠냐고. 안 들어간다 카더라.
5: 응?
0: 아, 됐다. 됐다.
5: 아니, 조금만 참아. 너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2: 상처를 마주하고 있자니 병규 씨 마음이 아파옵니다. 동물들이 많다 보니 때론 아픈 동물들을 다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5: 그런 거 뛰라 하더만.
0: 다 뛰러 가자. 뛰는 게 이게는 나 상처가 싶은데 상처가 아니고.
5: 딱지제.
0: 딱지라 괜찮아.
5: 나왔어. 이거 돈부터 불러줘야 되겠다.
0: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번 튄다니까, 티. 튀니까.
5: 다음에 치료
0: 다음에 또 해야 돼. 한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명의라니까, 명의.
5: 명의라고?
0: 조선시대 때
5: 명의.
0: 허주의 다음으로 이제 명의가 되는 거야. 됐다. 야는. 수건도 끼면 된다.
5: 고생했어.
0: 쿠키, 고생했어. 빨리 나서라.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잘했다.
2: 아픈 동물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르는 죄책감이 차오릅니다.
0: 저놈들은 아프다 어떻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저놈은 조금 일찍 발견했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관리 부주의.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예.
2: 사업과 동물 기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간 열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는데요.
0: 아, 여기 있네. 저녁에 제가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예,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 한
5: 진짜 보고 싶네, 그죠?
0: 아유, 보면 마음 아프지 뭐.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너무 아픕니다.
5: 목도 길고
0: 목이 길었어요.
5: 초코가 눈
0: 목이 길고 요 놈이 오늘 그 선입니다. 선이.
2: 4년 전 처음으로 입양했던 알파카 초코. 하지만 1년 만에 새끼를 낳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0: 아휴, 지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지금도 살았었으면 선이 동생도 낳았을 수도 있어.
4: 마음이 좀 많이
0: 아유, 안 좋죠.
5: 아, 그 첫 정이라고 할까? 우리 집이 처음 왔잖아요, 알파카가.
2: 동물농장의 꿈을 키워주었던 알파카.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만 이유도 모른 채 병규 씨의 사랑을 뒤로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 초코. 초코가 세상을 떠난 후 병규 씨는 한동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움과 자책이 심했다고 합니다.
0: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응? 의욕이 앞서면 안 된다.
5: 너무 슬퍼요.
0: 아유,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 기존 있던 거, 지금 있으니까 있는 거 더 잘 키우고 또 선의를 더 잘 우리가 더 잘 기르면은 그 초코한테도 덜 미안하지.
5: 아니, 안 좋다. 사진을 보니까 또 다시 보고 싶고 그렇잖아.
2: 귀농 후 병규 씨에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던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감사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병규 씨에게 바람이 있다면 동물 식구들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 그렇게 평생 이 농장에서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0: 오늘은 일찌감치 아내와 함께 한 시간도 넘는 거리의 시내에 나왔습니다. 알파카 사료를 사러 가는 길. 귀한 동물이니만큼 먹는 것도 특별하다는데요.
1: 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염소사를 먹였어요. 알고 보니까 먹이면 염소사료나 소사료 일반 사료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2: 굉장히 애착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유, 그렇죠. 염소사료 사는 거는 우리 농장에서 5분 거리에 그 있거든요. 사료 사가 먹이면 됩니다. 간단하게.
3: 똥도 치워주고 맛있는 것도 계속 사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나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1: 아, 그거야 사람이니까.
3: 애들 간식 살 때 내 간식도 사주세요 이제.
1: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뭐 지금 아가.
3: 아, 그러니까 사줘야지.
1: 알았어, 앞으로 고려해 볼게.
3: 나중에 퇴직하면 동물들을 꼭 한번 키워보겠다고 했었거든요. 당신은 그 이거 동물 키우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1: 이제 그렇지 뭐.
3: 더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1: 아유, 할 거 다 해봤어.
0: 각별한 동물 사랑 덕분에 귀한 사료를 구하는 번거로움도 병규 씨에겐 행복이랍니다.
4: 네 개 한 개입니다.
5: 네 개 한 개 맞습니다. 한 개가 충분히 안 됐다 하네요.
0: 다섯 마리의 알파카를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료. 알파카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먹는 것도 까다롭다는데요.
1: 이 사료 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적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오로지 요거 요 사료만 한국에 생산되는 중에서는 요거만 알파카를 먹이는 거예요.
2: 엄청 비싼 건가요?
1: 좀 비싸죠. 다른 사료에 비해서 비쌉니다. 예.
0: 비싼 몸값만큼이나 비싼 식사를 해야 하는 알파카입니다. 시내에 나온 김에 부부가 들른 곳은 한 동물원인데요. 모처럼 부부 데이트라도 하려고 오신 건가요? 사실 이곳은 병규 씨가 귀농을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동물들 사이에서 어머! 알파카도 보이네요. 병규 씨의 알파카들도 이곳에서 입양한 거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예, 예, 반갑습니다.
3: 잘 지내셨어요?
1: 예, 예. 네, 네. 잘 지냈습니까?
6: 네. 어서 오십시오.
1: 예, 예. 예.
3: 얘들아, 안녕.
1: 이거 나와봐. 예.
3: 지금 쉬는 시간인가 보다.
7: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새끼를 뵀어요.
1: 요런 아, 요 조그마한 게예요.
7: 새끼를 뵈가지고
1: 아, 저
3: 흰색.
1: 예, 예. 흰색이 예.
7: 해가 무거워지면 예. 엉덩이는 살이 쪘는데 예. 등뼈가 드러나요 저렇게.
1: 예, 예. 아, 예. 이사님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7: 네. 아, 이거 피부병이에요 회장님.
1: 피부병입니까?
7: 네. 예. 찐득이가 파고들어가지고
1: 예, 예, 예.
7: 지금 이거 심한 거예요 회장님. 발을
1: 예.
7: 뛰어넘어요.
1: 예.
7: 혈관을 타고 목 뒤로
1: 가. 예, 예. 아, 큰일 날 뻔했네. 예. 빨리 발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7: 목에 있을 때 회장님 관찰을 열심히 하시니까.
1: 아우, 저는 뭐, 예. 뭐 아침에 사료 주면은 예. 사료 주고는 무조건 붙어 섰습니다.
7: 너무너무 이뻐하십니다. 여기 가보면 알파카가 알파카가 아니고 돼지예요. 정말로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너무 많이 사료를 많이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동물들이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이제 자기네들도 보답을 해야죠 이제.
1: 아, 지금 요거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죠? 예, 내 뒤에 쓰면 바로 가. 예, 그렇다고.
7: 앉아 일어서 이런 훈련 이런 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1: 아, 그렇습니까?
7: 네, 손님들한테 큰절하는 거 이런 건 예. 훈련이 굉장히 쉽거든요.
1: 아, 알파카가?
7: 그럼요.
1: 그래요?
0: 체험농장 운영에 있어 또 한 수 배우는 부부. 병규 씨도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입양하고 싶은데요.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낙원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병규 씨. 부부는 오늘 또 하나의 설레는 꿈을 꿔봅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 어휴, 서남댁이 어쩐 일이야? 아, 할머니 보러 왔구나. 아, 그래요?
0: 암투병 중이신 장모님을 만나러 온 처남.
3: 우리 막내 아들 대운행 지점장님 됐는데
8: 그거 다 잘려요 그러면.
4: 그런 거 안 나온다.
0: 요즘 들어 부쩍 약해진 장모님.
3: 아직도 난다. 기침 나는 게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제는 뭐.
6: 날 빠져가.
3: 머리카락에서 쑥 다들러 빠지고 없어. 에이구. 머리가.
8: 그래. 점점 더 빠지니까.
3: 많이 빠지셨어.
8: 위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3: 근데 엄마가 이제 아침 일어나시면 자꾸 이렇게 만지시니까 자꾸 빠지시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도 모자를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모자 아직 안 해도 된다 하지.
0: 3개월 전 췌장암 선고를 받고 병규 씨의 권유로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계신 장모님. 하루빨리 완치되시길 모두가 바랄 뿐입니다.
8: 기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래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오고 올 수 있을 때 이제 좀 오고 있습니다.
3: 우리 오남매하고 엄마하고 저기 여행이라도 가고 이래 해야지. 잡숙실에도 자꾸 잡사야 되고 막 그래가 봄날까지는 어째 좀 빨리 잡숙고 해가 좀 기운 차려야지 엄마. 알았지 엄마.
0: 자식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어머니는 전처럼 건강해지시리라 더 굳게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팔공산 중턱. 24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병규 씨 부부의 하루.
3: 시치기도 있고 미역국 있어. 미역국 드릴게.
5: 그 미역국 조금만.
0: 남편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내. 그런데 동물 생각뿐인 병규 씨.
5: 잠깐만 자, 요 바깥에 가서 동물 그 집에 불 꺼주고 올게. 그
3: 한국 사람. 금방 다 했어요.
5: 어? 금방 막 1분 만에 갔다 온 거네. 갔다 와야 돼.
0: 밥 생각은 뒷전.
8: 계속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밤에도?
3: 몇 번 나가는지 안 세어봤는데 한 네다섯 번은 나갈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까지. 자는 거 싶어 들여다보면 없고 또 동물 보러 가고 없고.
0: 버릇처럼 되어버린 동물 돌보기.
9: 저녁 때도 쉬질 않아요.
5: 아우,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을 자주 와보면 와볼수록 동물들은 덩어리가 광이 나고야 눈이 반짝반짝하고야.
0: 쉴 틈 없는 병규 씨의 관심이 바로 이곳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
5: 이제 새끼들이 있으니까 불을 밤에 많은 강을 켜주니까 이렇게.
0: 인정 많은 동물들의 아빠 병규 씨.
5: 아까
0: 혹여 밤새 배고플까 봐 동물들 입맛에 맞게 야식까지 챙겨줍니다. 이러니 포동포동 살찔 수밖에요.
5: 들어갑시다.
0: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병규 씨.
5: 어휴, 오늘 뭐 갈비, 이게 소갈비도 있고 진수성찬이야.
0: 아내의 저녁 상차림에 무한 칭찬을 쏟아냅니다. 이젠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39년 차 부부.
3: 자기가 웃으면서 심심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쉬고 싶을 때 있는데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갑, 원래 진갑이네 내가.
5: 더 좀 마시겠습니다.
3: 자기 고기야.
0: 어느 날 뜬금없이 귀농 후 동물들을 키우겠다고 한 자신을 묵묵히 따라와준 고마운 아내.
5: 평소에 뭐 경상도 남자들 그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평소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3: 하나님 주신 봉이라도 있어야 너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너무 봉은 걸로 팔고 못 판다 안 판다.
5: 아, 고맙지.
3: 그렇게 하는 말이 하는
5: 거 어떻게?
3: 그거 말고
5: 어떻게?
3: 여보 고마워.
5: 여보 고마워.
3: 해봐요.
5: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게 진심이야.
3: 나도 고마워. 항상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지금부터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또 인생이 이만.
5: 밥 먹다가 화이팅 한번 하나. 자, 화이팅! 자, 잘 살아보자.
3: 열심히 살아봅시다.
0: 타이공산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농장. 오랜만에 찾아온 따스한 기운에 동물들도 평화로운데요. 농장을 방문한 또 다른 손님. 이번에도 꼬마 손님들인데요.
4: 자. 야, 우리 시안이. 시안이. 야.
0: 시내에서 살고 있는 딸과 외손주들이랍니다.
3: 시안, 지진아. 재밌었어?
6: 재밌어.
3: 할머니 집에 오셨겠어?
0: 뒤이어 아들까지 청출동.
4: 우리가 부자지간에 오래간만에 딱 하고 이제 악수까지 해야 될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
8: 그렇지.
4: 앞으로 또 자주 보자.
8: 알았어.
4: 그래.
10: 어머니, 손님 어디 있어?
4: 잠깐만.
0: 손주들의 관심 1순위도 알파카.
3: 알파카가 돌라고 막.
10: 손이 좀 많아.
3: 손이 많이 컸다.
4: 저 아톰도 조금 주고 갈까?
3: 얘 이름은 초코.
4: 아, 자, 왜 다 내한테 오냐?
11: 아빠가 많이 들고 있어서 그래요.
3: 이리 와.
0: 보고 싶을 때마다 동물 구경 원 없이 하는 손주들. 놀이터 같은 농장 덕분에 손주들 사랑도 한 몸에 받는 병규씨입니다.
4: 아니, 그거는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좁아서.
3: 머리 만지마. 탈망을 머리 만지마.
10: 부슬부슬해.
4: 사과 왔어? 한번 네. 한번 보자. 이름 표고 이쁘나 보자. 요 아톰도 있고 써니 보람이
3: 보람이도 있어.
4: 예 깜식이.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다 이름을 달고 이거 돈도 만만찮게 들어갔어요. 자 깜식아 자 가만 있어봐. 깜식아 이놈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뿔이 없잖아요.
3: 그래 뿔이 없어서
4: 힘을 못 써요.
3: 나.
4: 자 잠깐만. 아이고.
3: 감시가 네 이름표 달아주려고 그래.
0: 오 이름표 목걸이 달고 더 멋있어진 깜식이네요.
3: 손이래 해야지.
4: 손이 할까. 아 그럼 그 친구 있어야 되는데. 하하 큰일 났다.
11: 왜 우리 같이 하면 안 돼요?
3: 우리 같이 하면 되지.
4: 야, 힘들 건데.
11: 해봐요.
4: 아, 자, 알았어.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4: 잠깐만. 예림아, 네가, 그렇지. 자, 오케이. 그래. 아, 우리 예림이 참, 야, 우리 예림이가 지금 마음 뜻으면 막 딱 체질인데.
0: 이번에도 성공.
4: 예림아, 됐다. 됐어. 그래. 오케이. 자, 딱 힘 많이 들어간대. 내가 딱 잡을게. 자,
3: 그래,
4: 자.
3: 눈 가려야 되는데.
4: 자, 앉아. 제일 끝에 하는 게 안 좋겠네.
3: 제일 잘하네.
4: 제일 끝에야. 우리 애님이 정말 체질이야. 고마워, 마. 사위 보고 한과가 사라 그래. 우리 시진이 할아버지 농장 이거 할래?
10: 응.
4: 이거 물려받고 싶어?
10: 아니, 시진.
4: 시진이 이거 선이하고 기르고 싶지 않아?
10: 아니야.
4: 그럼 마.
10: 손이가
4: 안 돼. 외삼촌 닮았는 것 같아. 우리 시진이도 외삼촌 닮았는 것 같아. 내가 삽을 가져올게. 삽을 더 가져올게. 하고 있어.
0: 이번엔 아들과 동물집 청소 시간. 딸과 달리 농장 일이 영 체질이 아닌 아들.
11: 야 이거 잘 안 돼. 야 여기 구두 산대. 루즈 아빠가 이거 안 된다고 했나 봐.
7: 힘들다.
4: 또 왜 안 하려 그래? 이거 어디 산 거야? 이거.
7: 하고. 준비도 맞고. 아 이걸 하자 준비도 있고. 뭐 남들 아빠 본인들 보고 고문도 있어. 예민해요. 냄새. 아까도 한번 숨 쉬고.
4: 하나는 아들이니까.

0: 아들이 이걸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며느리하고 같이 이걸 행복하게 이걸 차원에 나갔으면 좋은 게 내 소망이죠. 내가 그런 말을 지금 다섯 번 안 합니다. 내가 이 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하나 고민을 해봐.
1: 병규 씨 마음 같지 않은 아들입니다.
0: 이러니 뭐 하겠어요. 잠깐만. 아버지는 이거 또 만져도 이거 만져도 괜찮아. 이거 있잖아. 아니 이거 염소 또 아파 또 여기 이엠을 뿌려놔 가지고 이거 현재 진짜 좋은 거라. 우리 이게 섞어 가지고 난 이거 집 안에 살까 싶어.
1: 저마다 꿈이 있듯 아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 병규 씨는 아들과 딸도 자신이 사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병규 씨가 늘 걱정인 자녀들.
2: 편하게 사시는 걸 원하지.
3: 그렇지. 편한 거.
2: 아버지가 사실 지금 퇴직하실 나이잖아요.
3: 우리가 60이시잖아.
2: 본인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시다니까.
3: 어쩔 수 없지. 뭐
2: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3: 본인 다 만났는데 뭐.
2: 이게 너무 행복하시다는데.
3: 그렇지. 갑자기 이거 못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 생길 것 같아. 네.
1: 무엇이 됐든 병규 씨의 행복을 가장 먼저 바라는 가족입니다. 그날 오후 모처럼 다 모인 가족이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0: 자 이렇게 앉자. 당신 앉아라.
4: 아니 아니요 내가 그렇지.
0: 자.
5: 어머니가 제일 잘
4: 기억해. 내가 반찬 뽑고 내가 먹으려 하면 또 먹으려고 이래요.
0: 시골에서 살면은 또 이런 재미도 있잖아. 네? 뭐 이런 재미도 있어. 이 맛은 식당에서 아무런 연락해도 낼 수 없는 맛이야.
6: 그러지. 할아버지 한번 알아보자. 어?
1: 온 가족이 함께하니 오늘 고기 맛은 두 배로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꽃다발을 챙겨오는 아들. 병규 씨는 케이크까지 준비했는데요.
0: 40년 가까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1: 오늘은 부부의 39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4: 미안해.
0: 자.
4: 자. 감사합니다.
0: 그래.
4: 자. 결혼 기념일 축하드려요.
0: 하나, 둘, 셋. 선물.
7: 열어봐야 뭐지?
4: 선물은 열어봐야
0: 되는 거야? 신경을 썼는데 칼라라든가 어떤 거 뭐 당신은 먼저 검은 걸 좋아했어.
1: 와 감동 그 자체입니다.
3: 오 맞네.
4: 아 맞네요.
2: 이거 사이즈도 딱 잘 골랐네 아빠가.
0: 내가 참 경상도 사나이가 그 말로서 표현을 하고 노래한 거 할게. 자세는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0: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1: 지금 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2: 그 좋은 일도 가득 하시고.
0: 고마워.
1: 사랑해.
2: 저도 사랑합니다.
0: 아들 딸 나도 사랑하고 우리 손주 손녀들도 사랑하고.
1: 시우가 시우가 할머니 얼마나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3: 많이.
0: 시은이나. 시은이. 많이?
1: 빅커가 해드릴게.
0: 시은이. 빅커가 맞고. 아유, 빅커가.
4: 팔공산 산자락 귀농 생활에서

0: 찾아 행복을 찾은 병규 씨. 앞으로도 열심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병규 씨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 밀어.
2: 야, 나
3: 힘들이
4: 편이다 나는. 야.
3: 천천히.
4: 천천히 없어.
5: 소원하게 됐네.
2: 그리 말이죠. 준선아.
1: 아, 자꾸 웃게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6: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 카메라.
5: 엄마가 더 즐거워.
3: 어, 그러니까.
1: 오빠 왜 그래?
5: 좀 위생적으로.
2: 알파카 코트 안는 느낌이야.
1: 아니, 아까 이렇게 네가 있는데 또래더라.
2: 어, 또 또래.
1: 어? 선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얌전해졌나 보자. 너무 예쁘다. 어? 기도 예쁘고.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호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머니 했으면 좋아할 사람 있을랍디요. 안 그렇소?
1: 알았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머니.
0: 으허, 또 할매란다. 아무래도 내 이 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왔으면 그만해.
2: 해왔으면 갔소.
0: 아, 왜 그러시오?
3: 자,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
0: 이금하여, 내 이름은.
3: 예, 예. 저 이금하 씨 혹시 국악 전문가 아니십니까?
0: 아니, 뭔 소린가요?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말입니다.
0: 숙자애자, 말자, 영자, 금화. 아, 그게 다 흔한 이름 아닌가벼. 옛날 조선 여자 이름이다, 이 말씀이요. 아, 그게 그거 아닌가며.
3: 순수 아마추어란 말씀이시죠?
0: 무슨 뜻인가?
3: 그러니까 취미로 국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0: 그리요, 심심파적으로다. 아니,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은 못 나오는 법인가요?
4: 예. 할머니 나중에 상 타시고 전문가로 밝혀지면 상이 취소가 됩니다.
0: 이름께나 난년이 미쳤다고 이런 데 나오는가. 똑똑하게 생긴 총각이 우붕붕 허그만 그리야.
4: 3번.
3: 자, 스탠바이. 자, VTR 스타트. 에이, 큐.

0: 네, 열심히 해주셨지만 안 됐습니다. 연습이 좀 부족했나 보죠? 네, 그럼 다음 출연장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1: 이보시오, 우울증은 놈의 이름 놔두고 도매금으로 할머니라고 넘겨치지 마시오. 나는 이금화요.
2: 네, 죄송합니다, 이금화 할머니.
1: 어허, 이금화 할머니가 아니라 이금화시다, 이런 말이오요.
3: 물건인데 저 할머니, 얘기 좀 더 끌라고 그래.
0: 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그거의 문제겠지요.
4: 방송국 뭐 지가 잘나서 출연 교섭을 받았나? 넌 속도 좋다. 차 선생하고 한바탕 싸웠다면서 웃고만 있어?
5: 힘으론 못 당하겠더라. 무격대짐으로 밀고 나오는데 어떡하니요?
4: 집어삼키려는 거야, 폭리방을 차진방이가.
5: 집어삼키다니?
4: 이해봐.
5: 집어삼키는 김에 나까지 함께 삼켜져버렸으면 좋겠다.
4: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0: 언니, 왜 그런 비싼 데를 모았어?
1: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흉해서 내가 주워 모았어.
0: 불싼 데를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 같아. 동강동강 난 게. 골동품은 한장한 시대인데 이런 불상들은 돈으로 따질 시대가 아직 안 됐나 보지?
1: 처음 장사 시작할 땐 돈 버는 재미밖에 몰랐는데 이런 불구상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편하고 위안이 돼. 이렇게 보기 흉하고 흉측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2: 풍류방 원장이신 차진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풍류방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이 풍류방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국악하면은 낡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국악, 쉬운 국악, 누구나 할 수 있는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만든 곳이 풍류방입니다.
1: 엄마한테 내 얘기 했니? 뭐래?
0: 만나면 반가워할 거야, 엄마도.
1: 좋은 소리 못 들었겠구나.
0: 언니 집 나가고 한 번도 언니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1: 그럼 너는 왜 집을 나와서 살아? 엄만 너만은 끔찍히 위해줬잖니.
0: 가야금이 싫어서.
1: 무슨 소리야 그게?
0: 난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1: 요즘은 국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 예술가 대접도 해주고. 내가 집 나온 거는 창덕이 오빠 때문만은 아니야. 기생집 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 학교에서도 놀리는 게 싫었고.
0: 형분 그런 거 안 따졌어?
1: 결혼을 하자고 그러길래 고백을 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다.

0: 그랬더니
1: 네 형부가 이러더라. 우리 조상은 더 상놈이었다. 근본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0: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형부는.
1: 좋은 사람은 일찍 죽나 보지.
0: 아유, 할머니 축하드려요.
2: 아유. 아이, 그런데 이거에 왜 이러는 거예요?
0: 왜요, 할머니?
2: 나 요금 매일 나와도 되겠어.
0: 네?
2: 아, 요렇게 텔레비도 주고 한바탕 질펀하게 넘게 좋구만 그랴.
0: 할머니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2: 예, 수고해요.
3: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거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시지?
0: 아구씨, 여기까지 들어와야 말이지.
1: 아우, 너무 무겁네.
2: 아이고, 이 장사고 뭐고 이거 더워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들어왔어요.
3: 그러다 은재 좀 보시려고요.
2: 아이고, 뭐 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죠, 뭐.
4: 할머니가 테레비 갖고요.
2: 에? 아니, 테레비? 아니, 무슨 소리야? 에?
4: 할머니가 테레비 갖고 온다고요, 테레비.
1: 아유,
3: 무겁겠네요.
1: 아이고, 테레비예요. 예. 아우, 생각보다 꽤 무겁네. 아유, 좀 좋다.
3: 아유,
1: 어머니. 아, 이게 웬 거예요, 어머니? 예.
2: 아유, 이제 오세요.

0: 왜요?
1: 아, 세 번데요. 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2: 상 탔다.
1: 상이요? 아, 무슨 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언니?
2: 텔레비에 나갔더니 상으로 텔레비를 주더라.
1: 예?
2: 이거는 저기 사적인 야근데 괜찮.

0: 나 이죽사요. 이죽사 나 살아있어요. 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솔직히 끊겼는데 나 이죽사 살아있신 게 나를 만나볼 사람은 저 그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사회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해서.
1: 괜찮습니다. 오늘 뭘 해주시겠습니까?
0: 네. 그 저 춘향가 옥중막에서 한번 봤어요.
2: 이거 이게
0: 춘향 형상 윤의덕
3: 귀신형 형님 저 보세요 TV에 집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TV에 나오셨다니까요
0: 생각난 것이 이라 벗어지고

0: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아마추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고요. 특별 출연하신 건가?
1: 난공을 보고 있고 석방님을 정별을 하이고 일장서로
2: 내일 아침 풍류방에서 만나요.
1: 뭐라고요?
2: 차 선생이 나한테 유감했을 때 뭐가 있어요?
1: 공양
2: 말 다했어요?
1: 공으로 결울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실은 금수료지 나루를 잊고서 이러는가.
2: 맙소사.
3: 장원 2번 이금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요.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시죠.
4: 예. 나 이죽사요. 유다. 꼭 연락 주시오. 나 이금화 살아있어. 유당 꼭 연락 주시오이.
5: 누가 이분입니까?
2: 누구긴요. 육정의 할머니 옛날 애인이겠지.
3: 이상으로 제7회 민속유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영이 형!
6: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유, 야, 어머님 어쩜 그냥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시저 부르시고 춤추시고 가야금 타시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시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55인데도요 벌써 속살까지 쭈글쭈글 하신대요.
7: 시집이란 항시 몸을 정갈하게 해야 쓰는 법이다. 사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는 일인 게 큰 놈이 그 기...

0: 나는 새벽에 눈을 뜨면 분단장부터 하고 부엌에 들어갔니라.
1: 잘 틀렸나 봐요, 언니.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물주만 발라도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겠어요.
0: 뭐 키워라.

응?

0: 예술이니 뭐니 찾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머니 유당의 첩에 불과합니다.
1: 유치랄놈이네.
2: 어머니!
1: 그려! 나는 가짜요. 예?

이리와. 네 아들 소리에는 심술이 떠나붙었어. 이놈아. 그리워. 그리워. 네 말대로 나는 가짜야. 나는 첩이다. 매춘 부여. 하지만 네 놈은 유당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이놈아. 아유.

0: 여보, 얼굴에서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자꾸.
1: 그래요! 날 가져야! 하지만 무인은, 무인은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2: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툭하면 집을 나가셔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조차 없는 그 방랑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눈에 뵈지 않는가 보다. 오직 무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희를 중학교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고참 목숨줄 이어왔는데.

같지는 않아. 우리도 죽을 거야. 하지만 굶어서 천천히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나아. 조금만 참자, 무이야. 곧 편안해질 거야.

0: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방 공기가 차갑네요.
1: 두고 보라지. 누가 이기나.
0: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1: 그리야.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인 년이야. 어디 그뿐이냐. 목포에 두고 온 큰 놈하고 그 밑에 놈은 아직까정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다. 매몰차고 정도 없고 악독한 년이여. 나는 창대기 놈이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졌을 적에 애미가 울더냐. 최실이년 애미 싫다고 집 나갔을 적에 눈썹이나 하나 까딱하더냐. 아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도 애미는 태연히 웃었어. 네 놈은 몰라. 네 놈이 아쟁 짊어지고 기생파티에 나가서 예수로 판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적에 내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오. 니놈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오. 니놈 재주가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오. 그런 게 무인은 그걸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오. 우리 선상님한테 선상님 가락을 지켰은 게 얼굴이 설 것 아니. 아니면 어쩌게 눈을 감고 죽냐.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지. 유당 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신명을 불어넣어줘야.

아니오. 한 번만 우리 선생님 가락을 타봅시다. 한 번만 그 가락을 타봅시다.

0: 번번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인여는 창피하다고 그 난리를 치지만은 그 시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이니라. 아, 당대 제일의 풍류선상님들께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마음껏 배웠은께 말이오. 이 권번이 아니었다면 귀봉선상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가야금을 배우지 않았다면 유당 같은 젖대제비가 날 알아주기나 했겠는가. 이 놀이방을 출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얹기는 했지만 나는 화초기생이 아닌 예술기생 대접을 받았다. 화초기생보다는 버리는 좀 못했어도 그려도 내 세월은 그때가 제일이었니라.
1: 아, 당치도 않은 소리고 헛술 말랄게요. 아이고, 우리 그 구마 몸값이 겨우 다 쓰러져가는 집안째 값밖에 안 된단 말이요.
2: 전답도 띄워서 따로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유, 우리 먹는 소리.
3: 제가 가업을 물러받으면 휴회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게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2: 아유, 그렇게 하세요. 아, 기생팔자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예?
1: 시골 사람이라고 너무 읍수 여기지 마시란께요. 내 다 알아봤을게요. 아니 그래, 우리 그마 같은 기생이라면 술자리 한번 들어가는데도 10원이고 하룻밤 화대를 치면 30~40원이고 넉넉한지. 아이, 왜 이런 애를 그 소실로 데려앉히면서 겨우 집안대 값이라고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시란께요. 가자 일어나. 아이고, 이리고 일어나. 나가. 배운 남독 좀 분수가 있지? 아, 기껏 키워놨더니 이 오정을 편하게 살아겠다고 그래, 이놈아! 첩첩을 해뿌리라, 이놈아!
4: 키워주긴요! 7살밖에 안 된 날 권번에 팔아먹는 게 누군데요?
1: 뭐라고, 이놈이 이게 원다 말대꾸요, 이놈이! 원다 말...
5: 소리는 누군들 못 내느냐? 손끝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는 저절로 나는 것이다. 3살 난 어린아이도 너보다는 내 말귀를 잘 알아먹겠다. 어찌 옅은 꾀만 부릴꼬. 다시 한번 해보.

0: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 뻔한 것.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너는 줄을 타기도 전에 먼저 소리부터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소리부터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야.
0: 무슨 말씀이신지.
1: 재물의 눈이 어두운 놈은 세상 만사를 재물로 보고 욕정에 환장하고 바위돌에 치마만 뚫어놔도 침을 질질 흘린다 그 말이다. 너는 줄을 타기 전에 그 줄을 타서 울린 우물 먼저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자신이 상상한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진짜배기 소리는 내지도 못한다 그 말이다. 욕심 없이 줄을 타야 한다. 소리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티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0: 예, 선생님. 이제 좋게 할 것 같습니다.
1: 알긴 개뿔을 아냐? 제가 망칠 것 같으니라고.

대통령께서 12줄 가야꼴을 만드셨다. 우리 민족의 소리였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소리도 아니고 일본의 소리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 소리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천년을 우리 조상의 넋이

0: 하얗고 열두 줄의 서령이거니 금아야, 그 소리를 김장조님이 이으셨고 외람댁에 내가 다시 이어받았다. 내 평생 그 소리를 물려주지 못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1: 전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0: 소리가 나는 법을 너는 거듭했다. 그 소리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네 소리는 내 소리와도 다르다. 그런 네가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스님이 평생 속세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1: 예, 스승님.
0: 장하다.

이거 뭐

0: 숙주로 해서 장수로 내려가는 길에 기봉 선생을 만났더니 인자가 길을 떠났다고 합디다.
1: 맛있다.
0: 그래, 덕음은 하시었소?
2: 웬걸요, 문턱에 이르지도 못했소.
0: 그래서 땅바닥에서 미친년 늘뛰듯 춤까지 추시었소?

0: 엄마 테레비에 나왔더라.
1: 언니도 봤어?
0: 지독한 사람이야, 엄마. 아직도 그 유당 생각만 하니?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
1: 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날지도 몰라.
0: 잘 됐구나.
1: 그 전에 엄마가 인간문학의 지정도 받고 유당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0: 엄마 떠나려면 그냥 떠나. 동정할 필요 없어.
1: 엄마로서는 존경도 사랑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술가로서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
0: 그래서 가야금을 포기한다는 거야? 엄마 인생이 싫으니까 가야금도 싫다는 거야?
1: 겁이 나서.
0: 뭐가 겁이 나?
1: 엄마 평생 가야금을 매달렸어. 언니 말처럼 자식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 자신이 없어.
0: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거야?
1: 엄마하고 살아라. 우리 집 식구는 왜 모양인지 몰라. 모두 조각조각이야.
0: 역마살에 껴서 그래, 모두.
1: 역마살?
0: 편안함 못 살아. 우리 식구 모두.

0: 들어오는구만. 자네가 그만가? 난 모르겄나. 나 녹줄세.
1: 아이고, 난 누군가 했지. 아이, 자네가 녹준가?
0: 그려, 내가 녹줄세. 아이,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랬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는가.
1: 아, 텔레비 봤는가?
0: 안 봤지. 나 꼭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1: 올라가자.
0: 아이고, 어서 올라가자.
1: 그래, 그래, 그래. 얼마만인가.
0: 자네도. 얼마나
2: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1: 아가 봤지? 내가 살아있는 줄 알면 네 친구들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었냐?
0: 그래요.
1: 아, 그 무엇이냐? 술상 좀 봐오냐?
0: 예.
3: 유공이의 차원
1: 성님은 북채 쪽 잡으시오.
0: 그럴까?
1: 응,
0: 그래요.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4: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 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 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5: 내어봐라!
6: 한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비의 국악 챌린지 당신의 선택은 제비의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사회를 맡은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실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비가 수원 SK 아트리움에 둥지를 튼 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2년 차 마지막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곡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의 컨셉은요,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각자 주인공이 되어서 본인의 무대를 꾸미는 오디션 형태의 공연이 되겠는데요. 국악 공연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할 새롭고 멋진 무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객의 손으로 직접 뽑는 최고의 곡, 그 경연의 무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경연입니다. 아쟁제비 김승철 씨가 준비한 무대입니다. 검은 줄이라는 곡인데요. 현실이란 벽에 맞서 음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음악인, 특히 국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데요. 어떤 신념과 의지를 담아냈을지 매우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아쟁제비 김승철 씨의 검은 줄 지금부터 청해 보실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로 검은 줄 들어보셨는데요. 어때요? 무대가 마음에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컬의 시원한 목소리와 아쟁의 애절한 음색이 잘 어우러진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주자가 각자 주인공이 되어서 무대를 선보일 테니까요. 마음에 드는 곡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보일 무대는 피리 연주자 심재근 씨의 무대인데요. 바람풍, 흐를류, 풍류라는 곡 들으실 텐데요. 태풍같이 강한 바람, 또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바람, 또 다른 바람이지만 모든 바람에게는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담은 곡, 심재근 씨의 풍류, 지금부터 청해볼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리제비 심지근 씨의 무대 풍류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신 곡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무대는요, 가야금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입니다. 이름도 국악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이름인데요, 바로 가야금제비 조선인 씨의 무대입니다. 네, 들려드릴 곡은 천뢰전우라는 곡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완성이 된 가장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해요. 천뢰전우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가 어우러지는 하늘의 장엄한 풍경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천뢰는 천둥의 울림을, 전은 번개의 빛을, 우는 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이름처럼 아주 웅장한 곡이 될것 같은데요. 이 곡에서는요, 가야금이 낼수 있는 테크닉을 최대한 담아냈고요. 기존 연주법이 아닌 새로운 연주법도 개발해서 곡에 녹여냈다고 하니까요. 아, 과연 이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될지 저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제비 조선인 씨의 천뢰전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가야금제비 조선희 씨의 화려한 연주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조선희 씨의 손가락 잘 보이셨어요? 전 옆에서 보는데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비들이 각자 집중해서 본인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그룹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 가득한 무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곡을 들려주실 연주자는 제비의 리더이자 맏형인 대금제비 김범수 씨가 준비한 무대입니다. 바람일다라는 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람일다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번뇌와 고통 없는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라고 해요. 네, 제비들이 그간 힘든 일이 많았나 봅니다. 현실의 벽, 태풍, 번개, 깨달음 등의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요. 각자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간 살아온 쌓인 한을 이 무대에 다 녹아내는 무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비단 제비만의 현실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살 거라고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서로서로 힘내라고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그럼 대금제비 김범수 씨가 준비한 바람일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실의 괴로움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 곡, 대금제비 김범수 씨의 바람일다 들어보셨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마음을 조금은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의 무대는 조금 진정한 분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원래 제비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만나실 것 같습니다. 해금제비 김동건 씨의 수선화라는 곡 무대를 밝혀준다고 하는데요. 수선화는 자기 애를 담은 곡이라고 해요. 평소 동건 씨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곡을 통해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정말 예쁘죠? 이런 이쁜 곡을 들려줄 해금제비 김동건 씨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수선화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곡이었죠? 네, 멋진 연주를 해준 김동건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말도 하고 사회를 보고 있지만요, 이렇게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요, 노래를 하는 또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무대에 제가 한번 노래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설중아라는 제비의 신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설중아는 고려시대 최초의 여장군인 설주카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설주카는 남장을 하고 절에서 무술을 익혀서 강감찬 장군 밑에서 소년군의 선봉장으로 활약을 한 기주대첩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한국의 잔다르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바로 설주카가 되어서 들려드릴 제비의 따끈따끈한 신곡, 더 큰 호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중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지난 설산이에 한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서 있는디 그 이름 설중아 눈 속에 꽃이라 눈발이 휘말리는 싸늘한 밤 적군의 군대가 저 아래로 몰려오는

사라지고 갈날이 오가고 피와 땀이 떨어지고 죽음이 몰려오네 흰 눈 위에 맺힌

네, 설중화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금방 지나가나 봐요.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첫 번째 무대에서 아쟁제비 김승철 씨와 함께 무대를 만들었던 지명인 씨와 함께 만드는 무대라고 합니다. 제비의 2집 앨범 타이틀곡 뜬다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심청가의 눈대목인 신봉사 눈뜨는 대목에서

0: 영감을 받아 단순히 눈을 뜬다가 아니라 이성의 눈을 뜬다는 의미를 넣어서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마음을 노래에 담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맘도 주고 정도 주고 밥도 주고 종이학도 접어주고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뜬다 무대로 한번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서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성의 눈은 뜨고 다 뜨고 살만 뜨고 앉아 뜨고 쓸어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하나 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떠보느라 뜨고

네, 앵콜로 준비한 곡은 제비몰이라는 곡입니다. 저희 제비는 이 곡을 빼놓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곡인데요.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라는 국악계에서는 가장 큰 경연 대회에서 오디션이죠. 오디션에서 저희가 대상을 거머쥐면서 이 곡을 통해서 네. 이 곡을 통해서 저희가 데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으니까요. 신나게 취임새를 좀 많이 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더 좋은 무대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비몰이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0: 내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타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가나만 막내를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를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옛날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가마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채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다니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선 초대 때는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절에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하면 처음에는 그저 웃음이 나왔지만 지금은 알까기 홍보대사가 된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홍보대사는 누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셀프로 난 홍보대사야 뭐 이런 식인가요?
1: 네, 게임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재밌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알까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대사 맞지 않나요?
0: 맞네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요, 조상 대대로 전해온 민족 고유의 놀이 알까기 확산에 앞장서야 됩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네, 먼저 백돌을 잡은 박준영 8단입니다.
0: 네, 박준영 8단. 거물 개그맨이지요. 네, 이제는.
1: 그렇죠. 네?
0: 이 공개 코미디, 그러니까 대학로 소극장 기반 출신 개그맨들이 가장 리스펙하는 개그맨 박준영 8단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앞니가 다른 사람에 비해 저 앞니 나옵니다. 네. 네? 자랑이죠. 무기고. 김장용 물을 막고 갈면서 그래서 생긴 정말 네네 갈갈이 별명이 생겼죠. 많이 갈았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맞박이, 생활 사투리, 우비 삼남매 등등 많은 개그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2003년
0: 네.
1: K본부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선배들을 다 제끼고 오로지 개콘 하나로 받은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0: 대단한 업적입니다.
1: 네.
0: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네. 했잖아요.
1: 네.
0: 시청률 저하 마냥 높진 않았죠.
1: 네.
0: 그다음에 PD와의 갈등 뭐 등등 개그 콘서트에서 하차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나 박준영 8단은 역시 달랐습니다.
0: 달랐어요.
1: 네. 네. 하차된 김에 M본부 개그야에 갔다가
0: 네.
1: 또 하차된
0: 네,
1: 김에
0: 또 하차, 네.
1: S본부도 갔다가
0: 네.
1: 그리고 또 하차되자
0: 하차가 제일 쉬웠어요.
1: 코미디 빅리그 진출.
0: 네.
1: 네, 그야말로 공개 코미디 그랜드슬램을 이룩합니다.
0: 네. 네. 자, 박준영 8단 오늘의 출사표 네. 부탁합니다.
2: 사실은 알고 보면 뼛속까지 국악인이에요.
0: 오.
2: 태어날 때도 남들 다 응애응애 태어날 때 저 혼자 세마치 장단으로 태어났어요. 덩기덕 풍덜어락 하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0: 태어날 때.
2: 그런데
0: 네.
2: 결국은 이 자리에 국악방송에 대해 드디어 진출을 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많이 하차했지만
1: 네.
2: 국악방송만큼은 제가 꽉 잡고 하차를 안 하도록
1: 네.
2: 잘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결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에 맞서는 흑돌 김수인 5단입니다. 상극계의 프린스 MG 소리꾼으로 불리는 김수인 5단은요 국악방송의 판소리 명창대첩 광대전 6 콘서트 오늘 등에 출연하면서
0: 네.
1: 국악방송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0: 뭐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수인 오다는 어머님이 네. 김선희 명창. 오, 네. 박준영 팔자를 몰랐나 봐요. 네?
1: 어쩐지. 네.
0: 4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다고 말을 떼면서 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2: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소리꾼 한승석 명창. 네. 네. 소리를 그만두고 무용으로 전과를 한다고 우기다가 크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0: 그 호통이 네. 그 야단이 지금의 이제 김수인을 만든 거지요.
2: 네, 그렇죠.
0: 좋아하는 연예인 랄랄 이명화 네. 성대모사 잘한다고 하는데요.
2: 네.
0: 그것도 기대됩니다.
2: 네.
0: 그 성대모사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성대모사로 출사표 하면 더 좋겠는데.
3: 예. 사실 너무 잘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뭘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 뭘 매우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요. 이게 어려우니까는. 예, 그런데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야, 김수인 오단 성대모사 100점짜리고
2: 와,
0: 저런 면이 있었나요?
2: 와,
0: 완전 만능 탤런트인데.
2: 네, 오늘 기대됩니다.
0: 기대됩니다. 네.
2: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예. 강도를 하는 거지. 아, 이 정도면 깨기는 안 나가는구나. 이제 감을 익히는 거지, 감을.
2: 네.
0: 네. 그 정도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2: 와.
0: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0: 네.
2: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알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포석을 해 주십시오.
2: 네.
0: 똘똘한 알을. 네.
2: 네.
0: 이제 오른손잡이는 그 우측에.
2: 네.
0: 기본입니다. 네. 왼손잡이는. 좌측에 더 많이 포진하는 게 유리하겠지요. 네. 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2: 개수가 왜 다른 것 같죠? 8알.
0: 8알인데. 네. 네. 저거는 매너의 실격입니다, 원래. 자, 박준영 8단과 김수인 5단의 대국에 앞서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그러면. 흑도를 잡은 김수인 오단의 이 선수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성대모사도 능한 김수인 오단 첫 수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꽥이 나왔어요. 미소를 짓고 있는 박준영 8단 손님의 실수 반갑지요. 난 힘만 드리고.
2: 네. 과연?
0: 반지 봐라.
2: 과연?
0: 반지 봐라. 네, 저 반지.
2: 네, 끝났습니다.
0: 주의. 그 이미 건드린 거예요.
2: 네. 네, 이제 네,
0: 건드렸잖아요.
2: 네, 건드린 거예요. 네.
0: 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마추어 초보자만이 범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김수인 5단 찾으러 왔어요.
2: 네. 신중하게.
0: 자, 신중하게 꽥이 나오면 안 됩니다.
2: 네.
0: 야, 박준영 8단 안 어울리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 손을 건드렸어요. 네. 자, 중앙으로 두 점을 향해서. 첫 수가 꽥이 나오니까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2: 네.
0: 너무 약간 셌다.
2: 네.
0: 이번에도 너무 약했어요.
2: 네, 너무 조심스러워.
0: 아직까지는 힘주절.
2: 네.
0: 잘 안 되는 김수인 5단인데
2: 네.
0: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박준영 8단.
2: 네.
0: 처음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 나왔습니다만은
2: 네.
0: 이제 지금부터 나오겠지요.
2: 네.
0: 그렇습니다. 과연.
2: 아이고.
0: 또 미스하시지요.
2: 네.
0: 오늘 아직까지는 두 네. 대국자 제대로 된 플레이
2: 네.
0: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네.
0: 자, 저 굴러온 돌. 네? 김수인 5단. 저 같으면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할 텐데.
2: 네.
0: 네.
2: 네.
0: 미칠 거 없습니다. 자.
2: 살짝.
0: 네. 네! 저게 보기 알기보다는 어려운 거.
2: 네. 네. 깔끔하게. 네,
0: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2: 이 김수희 노다는요, 네.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한예슬이나 신혜선 같은 외모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0: 지금은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돋보이는 여성의 눈에 띄죠. 네. 이제 몇 년 더 지나봐요. 팽여사 네. 같은 여성이 진정 아름다워 보일 거예요. 네?
2: 아름다우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근데 왜 박순정 팔자는 비웃음인가요? 네. 공감하는 웃음이겠죠.
2: 네, 그럼요, 그럼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2: 네, 그럼요, 그럼요. 네.
0: 너무 서둘렀어요.
2: 네, 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0: 신중해야 됩니다. 알까기 서두르면 안 됩니다.
2: 네.
0: 급할 거 없잖아요.
2: 맞아요.
0: 네. 네. 자, 김수인 5단. 뭐 청석이죠. 중앙에 나와 있는 한접으로.
2: 네.
0: 네. 거리가 가까우니까.
2: 네.
0: 그거 공격하겠지요.
2: 네. 조준을. 네.
0: 저 한점을 향해서 적당한 거리입니다. 우와! 성공! 잘하셨어요.
2: 깔끔하게. 네. 그 알만 떨어뜨렸어요.
0: 알까기 네. 몰라요. 야, 진짜. 숨은 강자
2: 네.
0: 김수인 5단.
2: 오, 네? 멋있어요.
0: 깨끗한 플레이.
2: 네.
0: 네. 네, 좀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0: 당황하는 박준영 8단.
2: 네.
0: 저쪽 보세요. 안 되고 있어요.
2: 신중하게.
0: 말리고 있습니다.
2: 네.
0: 네. 진지한 네. 모습 김수인 5단. 저 자세 네. 바람직하지요.
2: 네. 눈빛이 아. 진짜.
0: 저 사석 작전 가능해요. 네? 우와! 사석 작전도 아니에요. 본인도 몰라.
2: 와,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몰라.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2: 이 박준영 8단이요.
0: 네.
2: 둘째 딸이 한 번은 엄마한테 혼나고 울면서 박준영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네.
2: 아빠는 왜 저렇게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못된 여자랑 결혼했어?
0: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건데.
2: 네. 네? 그래서 이제 개그맨을 시켜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0: 아, 피는 못 속이는
2: 네,
0: 거지.
2: 그쵸.
0: 또 2세도 좀 개그로 육성하겠다 네. 뭐 그런 의욕도 있었었어요.
2: 오,
0: 한때는
2: 네.
0: 박준영 일단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은 아래 더 집중할 때입니다.
2: 네.
0: 지금 불리하고 있어요.
2: 네.
0: 네, 불리합니다.
2: 진짜 연습할 때 박준영 일단 너무 잘해서 기대했는데
0: 네.
2: 아, 기대, 좀 아쉽네요.
0: 네, 약간 실망스러운. 네, 꽤 네. 이게 상대성. 상대 선수가 상대 네, 지금 막 앓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2: 네.
0: 김수인 5단 대치김의 기세입니다.
2: 네.
0: 몰고 나가야 됩니다.
2: 지금 월등히
0: 인정사정 볼 것 없다.
2: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월등히.
2: 네.
0: 네, 지금 저 뭐 와. 신났지요?
2: 진짜 신나.
0: 저 먼 거리인데 가능할까요? 와! 저기면 저 사전엔 실수란 없다.
2: 우와!
0: 이렇게 정확도 높은.
2: 우와!
0: 발까기 기사가 이제까지 있었나요?
2: 네.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2: 네.
0: 자, 김수인 5단.
2: 네, 이 김수인 5단은요.
0: 네.
2: 동초째 판소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2: 동초 소리의 특징은 나름의 언어 유희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서방이란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내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아, 줄이는군요.
2: 네.
0: 그러면 이제 와이프라고
2: 네.
0: 하면 될 걸 그냥 와이.
2: 네.
0: 뭐 이런 식인가요?
2: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0: 예, 박준영 파트는 와, 왜 이게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느냐?
2: 네.
0: 그런 의미 같고 말이죠.
2: 네.
0: 하여튼 우리 국악에는 정말 재미있는 언어 네. 유희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가 국악을 사랑하는 거지요.
2: 네.
0: 네. 자, 와, 드디어 박준영 8단.
2: 네.
0: 아직 깔깍이 안 끝났어요. 네.
2: 네.
0: 어딜 감히 모르는 겁니다.
2: 네, 맞아요.
0: 네, 뒤집기가 있잖아요.
2: 네.
0: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0: 나 갈갈이 박준영이야.
2: 네.
0: 어딜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 개의치
2: 네.
0: 않고 시원시원하게
2: 네.
0: 그리고 모든 것을 일발 필두 한 방에 끝내겠다.
2: 와.
0: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2: 네.
0: 공격합니다.
2: 거리가 뭔데?
0: 그게 저거 이게 네. 제가 생각했던 게 한 네. 방이 끝날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2: 네. 가까이.
0: 네. 오, 이 참여를 처리하겠어요. 야,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와. 이제 수비 위주로 해서 네. 가까이 오면 처리하겠다.
2: 와, 좋아요.
0: 좋습니다.
2: 네.
0: 잘했어요.
2: 점점 이제 네. 좁혀가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것 같아요.
2: 네.
0: 김수인 오다리 몰아치기가
2: 네.
0: 약간 중후반으로 와서 약간 좀 초반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한 걸음 한 걸음 좁히는
2: 네.
0: 거죠.
2: 네.
0: 예. 그렇다고 해서 박준영 팔다도 떨렁 두 알인데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공격하나요? 무모한 공격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드디어 뭘 꺼내나요? 바로 네.
2: 거리를 재고 있는데
0: 예.
2: 어디에
0: 아니고 이제 재고 정확한 자로 재게 되는데
2: 네.
0: 그래봤자 그러나
2: 이 정신 차리기 용이었나 봐요.
0: 집중하자.
2: 네,
0: 네. 집중력.
2: 네.
0: 자 약간 자세가 삐딱합니다만은 그래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2: 네.
0: 구상했죠. 살았어요.
2: 네.
0: 자.
2: 오.
0: 어디를 감히
2: 네, 그 자리를 옮기고 있어요.
0: 아 얄밉죠.
2: 네.
0: 처리하겠다. 아 과연 저게 저수가 성립이 되나요? 됐습니다. 사석 작전 논개 타포.
2: 네 좋아요.
0: 김수인 5단.
2: 네.
0: 네.
2: 아직 알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0: 네.
2: 네.
0: 아 고민스럽죠. 두 알만 해도 공격해 보겠는데 떨렁한 수기 때문에 외톨이.
2: 네.
0: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2: 네, 조금씩.
0: 공격할 수 없지요.
2: 네.
0: 아, 승부수 띄웁니다.
2: 지금 약간 방해 공작을.
0: 이게 웬일입니까?
2: 방해 공작이 먹혔습니다.
0: 낚시마는 방연자실.
2: 이렇게 되면.
0: 김수인 5단.
2: 네.
0: 와, 월등히 유리했는데.
2: 네, 지금 알 수 없어요.
0: 한 점 차이입니다. 한 점 차이. 네. 과연 박준영 팔단은 또다시
2: 네?
0: 몸을 차릴지 아니면 공격을 하나요? 더 이상? 그런 정도?
2: 네.
0: 네. 응수타지이죠.
2: 와.
0: 너에게 기회를 줄게. 어떻게 할 거냐? 야. 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수단입니다.
2: 네.
0: 예, 들어왔어요. 사정권에.
2: 과연?
0: 박준영 팔단 스타일은 여기서 네
2: 시원하게
0: 공격합니다.
2: 네.
0: 저 사실 저 자리는 굳이 피우고 안 켜줘도 됩니다.
2: 네.
0: 내 자리인데 양해를 구하고
2: 네.
0: 예. 이제 또 뒤늦게 네. 예. 저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2: 네. 오 정말 어떻게 될까요?
0: 제가 기고만장했던 김수인 5단. 어쩌다가 이런 시세가 됐는지.
2: 네. 제발.
0: 자, 네. 저 한 점을 향해서 공격을 할지.
2: 신중해야 돼요.
0: 야 근데 잘못하면 꽥이 나올 수도 있고.
2: 지금 앞에서
0: 네. 예.
2: 혼란스럽게 만들고
0: 저거는 매너예요. 매너. 뭐 그 반칙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매너는 아니죠? 위기입니다. 대위기가 온 김수인 5단.
2: 이거 정말
0: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2: 네. 박준영 8단이
0: 하루가
2: 이제
0: 범고 선 줄 모르고 어딜 박준영 8단인데 너무 우습게 봤어요. 웃음이 나오지요. 야 이런 역전극.
2: 과연 네?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2: 네.
0: 그 회색이 짙었던 박준영 8단. 박준영 8단.
2: 살짝.
0: 네, 성공.
2: 우와.
0: 오늘의 알 결정타.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역전승 박준영 8단 승리했습니다. Thank you. 국악의 날 지적인 말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2: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김수인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첫 수 중요합니다. 네. 어, 1차전 월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어, 아, 약간
2: 우측이
0: 된 것 같아요. 1차전 처음엔 얼마나 네. 멋졌습니까? 키가 약간 죽었다고 해야 되나요?
2: 네, 근데 네, 너무 잘했었어요. 네. 네.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세요.
0: 처음에 얼마나 펄펄 날랐습니까? 네. 저 와! 깨기 나왔어요, 깨! 어, 역시 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네 박준영 8단. 이게 성공하면 판세는 다시 또 김수인 5단에게 넘어갑니다. 네. 아, 꽤. 아, 안 돼요.
2: 지금 꽤 꽤. 네? 네,
0: 어쩌다가 지금. 아까 초반에 봤던 네. 김수인 5단의 모습이 아니에요?
2: 하지만 똑같아요, 지금. 네. 7대 7.
0: 뭔가 홀린 것 같기도. 자. 오. 박준영 8단도 좀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신중해서 네. 그런가요?
2: 네. 네.
0: 자.
3: 네. 자. 닿습니다. 안 닿았어요.
0: 아, 지금 닿다 안 닿다.
2: 네, 지금 네. 신경전을.
0: 네, 신경전. 우리는 뭐 비디오 판정은 없습니다만은.
1: 어, 닿았어. 맞았습니다.
0: 아. 비디오 판정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3: 됐습니다.
2: 그래도 이 양심 있는 김수인 5단이요.
0: 그럼요.
2: 어, 판소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춘향가 중 신현맞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그 대목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0: 아,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 어, 네.
3: 신현극 장허동보소 키 크고 길 잘 허고 맵소 있고 예쁘고 형리 안 저급 장 김제망거 대목 완자 자주다
0: 나왔어.
2: 다시 돌려.
0: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어, 두 알을 뭐 그래도 절반의 성공 한 알.
2: 네.
0: 네. 그래요. 김수인 5단 이번 대국 만약에 이번 대국마저 패하면은 오늘 최종 승자는 박준영 8단에게 넘어갑니다. 저거 깔끔하게 처리하는. 네. 아, 다시 살아나나요? 김수인 5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2: 네, 깔끔하게.
0: 네.
2: 딱 박준영 8단에 알만.
0: 네, 진짜 막상막합니다.
2: 네.
0: 네. 오, 6대 6.
2: 와.
0: 이 고수들의 맞대결.
2: 어,
0: 어 갑자기 어디?
1: 여보세요?
0: 전화도 안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전화라는 척하고.
1: 3-2.
0: 응, 뭐라고요?
1: 2-1.
2: 뭐죠?
0: 아, 몇 선에 몇, 아. 약간 컨닝을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수들한테 그거 비리 없던 짓이 이게 무슨 뭐 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 뭐 이다실이 뭡니까 하여튼 누가 개그맨이 아니랄까 봐 진짜 웃기고 앉아 있네요. 네. 자
2: 과연
0: 3-2-1이
2: 네. 어떻게 나올지
0: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장 지금 이 판을 보면 네 그거 좋아요.
2: 네. 네.
0: 너무나 좋았을 때 우리가
2: 네, 컨닝을 잘못했어요.
0: 감솔하게 됩니다. 괜히 안 하던 짓 2-1 먹더니 하더니 꽥이 나왔잖아요. 그
2: 네.
0: 쉬운 수를
2: 네.
0: 네? 꽥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오! 잘했어요.
2: 와, 오. 조금 위험해요.
0: 오, 네. 네. 저거 처리하기가 저 쉽지가 않아요.
2: 맞아요. 애매해요.
0: 흘러온 돌인데
2: 네.
0: 무슨 수를 생각하나요? 아 무슨 네. 일이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2: 자리를
0: 제 전방에 그 수로 그걸 한 점을
2: 오!
0: 야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2: 오!
0: 네 적진에까지 가서 네. 무슨 큰 노동을 했다고 큰 한숨.

0: 그러시고 저게 이제 천만 다행이라는 거지요. 오. 저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1: 네. 네?
0: 아. 오. 야.
1: 아, 또 똑같아졌어요.
0: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 대충 네. 가는 게 없어요.
1: 네. 네?
0: 한 알 한 알 소중하게.
1: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0: 맞아요. 알 수 없는 알까기.
1: 네. 지금 다 멀리 있어서.
0: 검지 답법.
1: 오. 네.
0: 알 수 없습니다.
1: 네.
0: 예측 불허.
1: 네.
0: 승패 알 수 없어요.
1: 네.
0: 끝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김세노단 자리를
0: 결승까지 가게 되겠어요.
1: 자리를 절대
0: 이제 약속할 이유는 없어요. 저걸 억지로 야, 저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난 못 해주겠다.
1: 네.
0: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와 이타이노. 와. 자 오늘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타이노.
2: 나 칭칭하네. 돼지나 칭칭하네.
0: 네! 세레모니 때 할 수 있어요. 나 1타 2등 대단합니다. 박준영 8단. 야 초반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1: 네.
0: 김수인 5단 할 말 없어요.
1: 네 근데 아직 모릅니다. 또
0: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1: 자,
0: 두 점을 향해서 저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은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도 가능한. 저 웃음소리는 박준영 8단의 좋아요. 아~ 상대의 실수가
1: 네. 네.
0: 굉장히 유리한.
1: 네.
0: 자 끝내기. 그렇습니다. 사석작전 바로 그거예요.
1: 네.
0: 앞서고 있는데. 네.
1: 이렇게 되면.
0: 3대 1.
1: 아, 김수인
0: 구분 응선까지 왔나요?
1: 네. 네. 과연
0: 네.
1: 잘 도망을 갈 것인지
0: 예.
1: 아니면 어? 공격을? 오?
0: 지금 뭐하는 굳이 그런 거 오히려
1: 네.
0: 결정적인 악수가 나왔어요. 왜 저랬을까요? 과연
1: 네.
0: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카메라를 응시하는데요. 끝내겠어요.
1: 오,
0: 그러나.
1: 어머. 오,
0: 그러나.
1: 어머.
0: 집에 있는 김지혜 씨한테 하나요?
1: 아, 그런 건가요?
0: 쉬운 수 실수 몇 번 했었거든요.
1: 네.
0: 와, 야, 끝내기 성공. 눈기의 타법 사석작전으로 마무리하는 박준영 8단.
1: 네.
0: 정한 모습. 이렇게 해서 박준영 8단 2연승으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되게 박빙이하고 재밌었어요.
0: 처음에 잘했는데
3: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안타까워.
4: 네, 이기면 또 계속 출연하거나 이런 거 없나요? 한번 끊지?
0: 그냥 재밌잖아 이런 기념으로 또.
3: 사이드 되게 예쁘다.
0: 이겼다. 자 오늘 박준영 8단 승리했는데 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5: 이야 정말 이게 뭐라고.
0: 그렇지.
5: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6: 전 제가 이길 말이...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6: 좋네요.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5: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5살 때부터 기원을 다니면서.
0: 자 구강이나 시청이 말까지 명인전 시즌 2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 매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참여 작가들을 또 컴백한다는, 불러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

0: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1: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1: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0: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노동의 경험 속에서 집과 터전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1: 신인수 작가님은 사진작가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을 노동자, 그것도 일용직 노동자라고 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신인수 작가님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공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3부의 작가들이 바라본 집은 마냥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버티는 삶이 머무는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집은 집이자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공간. 언젠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집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에 놓인 공간인데요.
1: 김민 작가님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주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같이 살던 연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수아 작가의 비누입니다.
1: 뒤로 보이는 작품은 신수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커다란 구조물 4개가 솟아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수아 작가님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벨을 누르고 샤워를 해도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2: 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감정을 담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독자로서 다 온전히 드러나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3: 일단 저희가 생활하면서 되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0: 로서도 되게 그거에 대해 고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생활 공간을 넘어 각자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은 새로운 집의 발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2: 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나 단독주택 외관을 촬영한 사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변해가는 자연까지. 사진작가들은 집을 주제로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았는데요. 작가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자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바라본 겁니다. 전시 공간과 동선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요. 사진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 포토부스를 운영해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드넓은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음악에도 아주 특별하고 우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명인데요. 아명은 본래 곡명 외에 점잖고 우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취타는 만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오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전통악곡의 숨겨진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7편의 창작 실내악이 초연됐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인데요. 지난해는 숫자를 주제로 펼쳐졌던 수작. 올해는 7명의 작곡가가 이름을 주제로 전통곡을 재해석했습니다.
4: 수작 공연은 작년에서 두 번째 시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창작악단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도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 또는 아명을 가지고, 아명은 우리 전통악곡을 우아하게 바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과 아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3: 이번 공연은 김상욱 작곡가의 절화, 김영상 작곡가의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 라예송 작곡가의 도드리, 이예진 작곡가의 만엽치요, 이재준 작곡가의 여민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황재인 작곡가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까지.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들이 전통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곡을 만들었는데요.
4: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르코 창작음악제나 대한민국 작곡상, 그리고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 뭐 동학콩쿨, 그리고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온 작곡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 우리 전통 행진 음악인 길구나게 아명은 바로 절화입니다. 김성욱 작곡가는 피리와 25현 가야금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걸음을

김영삼 작곡가는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을 선보였는데요. 취타의 아명인 만파 정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0: 만파정식 지곡은 만 가지 파도가 멎고 그리고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명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보라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엽 치호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 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편중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0: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보어사의 아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1: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디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전통 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3: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 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민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저희 문화의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4: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예.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맞이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또 외에 창작악단도 있잖아요.
4: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그래서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이 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3: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4: 그렇죠.
3: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4: 정말 남다르죠. 사람도 남달랐고 네. 정말 그 들어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네.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 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네.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0: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1: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0: 네.
1: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0: 아,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 단원 관리들도 그렇죠.
0: 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중요한 일일 것
1: 그렇죠.
0: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1: 그렇겠네요.
0: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1: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0: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용. 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아유,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1: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하지요.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좀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요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이이이이으으으으으으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이이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내는데
1: 다르네요.
0: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걸 하면서 그 관서 지방 사람들한테는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1: 굉장히 힘이 있네요, 정말.
0: 꺾어주면서 그런 어떤 기백이 또 느껴지고, 그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끝을 이렇게 이 던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줘요.
1: 고개를 넘듯이
0: 그렇죠.
1: 유려하게
0: 넘는 다음에
1: 떨어지고.
0: 이렇게 떨어져요.
1: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0: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나는 그렇게 만약 슬퍼할 수 없어. 탁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 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1: 그렇다면 서도 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0: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뭐, 저는 어렸을 때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0: 막내 작은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0: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1: 네.
0: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1: 아, 전공을 한게 아닌데도
0: 아닌데도,
1: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치시고.
0: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악기니까.
1: 어머머머.
0: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1: 그
0: 거죠.
1: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1: 네. 항상 음악과 함께 하고.
0: 음악과 함께였어요.
1: 예.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 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 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용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 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0: 산타령,
1: 발매했는데.
0: 서도산 타령.
1: 네.
0: 네.
1: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0: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1: 누가
0: 하고.
1: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0: 아니요,
1: 스스로?
0: 이제,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1: 예.
0: 이제 그 음악을
1: 하시는
0: 해주셨던,
1: 분이.
0: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1: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 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0: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었었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국악을 대중적인 분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앞서서 열어했었고,
1: 직접 부르셨어요? 어머, 쉽지 않았을
0: 예,
1: 텐데.
0: 그래서 선생님 그럼 녹음을 해주세요. 제가 듣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1: 근데
0: 그리고
1: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에서.
0: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살짝 일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서도소리 음반 내세요.
1: 어머, 그 정도로요?
0: 네, 정말 잘하세요. 네.
1: 오, 뭐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0: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1: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0: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네.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 그럼 우리 국립공연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네.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네. 그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1: 국악 자체가.
0: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네. BTS에 들어간 삽입 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네. 또 이것이 좀 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1: 네. 예.
0: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 더 그분들 공연할 때 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1: 네.
0: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네.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시작 전에 네. 광화문 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네.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 뭐 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보시면 아무 저분 어쩌면 저러실까 하는데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했을 때
1: RM일지 정국일지
0: 정국이신 것 같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해서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했더니
1: 치마 같은 거 입으신 분
0: 여기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예.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1: 맞아요. 지민하고
0: 근데 정국 그분이셨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네. 예의도 바르셨고 네.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네.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의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은 그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1: 그 부분만요?
0: 그 부분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네. 2절은 합창.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네.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네, 네. 그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1: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이거 서약서도 쓰고.
1: 네. 비밀 유지 뭐 네. 그런 서약서요?
0: 네, 예.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네. 뭐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애기들한테.
1: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0: 네. 야, 선생님 BTS랑 공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좋아요.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공연관 네. 보러 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1: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저 우리 선생님의
1: 너무 좋아했구나. 그런 BTS 모습을. BTS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0: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앞으로 좀 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네.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네.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 이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네. 이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아. 그 같이 관객과

0: 공연이 하나가 되는
1: 네.
0: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1: 네.
0: 그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한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 공연을 해왔는데,
1: 네.
0: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1: 왜요?
0: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음악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또잘못 만들었을 때
1: 네.
0: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못 만들어도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1: 네.
0: 괜찮다. 만들어 봐라. 우리가 용기를 줄게.
1: 네.
0: 우리가 추임새를 해주마.
1: 와.
0: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요걸 좀 확장해서 좀 키워가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그 음악 또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1: 네.
0: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0: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1: 네.
0: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버나 돌리기, 뭐또
1: 너무
0: 뭐,
1: 재밌잖아요.
0: 예, 재밌죠. 또
1: 네.
0: 재담 소리,
1: 네.
0: 또 사자놀이, 뭐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지고, 그
1: 오.
0: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그 재담 좀 올려주고.
1: 재밌겠네요.
0: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그 나가는 거죠.
1: 박물관으로.
0: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1: 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인 30일에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오시면 됩니다.
1: 격주로.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0: 오세요.
1: 예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도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1: 네.
0: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1: 그만둬요.
0: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1: 네.
0: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1: 네.
0: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1: 네.
0: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1: 맞아요.
0: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않을 순 없지만,
1: 네.
0: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수 있게 만들어줄 수
1: 네.
0: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좀 많으니까 그거

0: 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1: 네.
0: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 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화양천 맑은 물 따라 아홉 구비 계곡의 물소리 아름다운 곳, 화양 구곡입니다. 화양 구곡은 우암 손시열이 아끼며 머물렀던 은거지였습니다.
1: 비례 부동,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마.

의리와 예, 명분 때문에 목숨 건 싸움을 마다한 선비들의 기계는 어디서 오는가? 그 상징적 인물이 우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1651년 처음 화양동을 찾은 이래 38년 동안 23번이나 화양동을 들고 나며 세속 정치와 암소제 은거를 반복했습니다.

0: 밤서재.
1: 송시열은 이곳을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송시열은 주자의 무의구곡을 본떠 이름을 화양구곡이라 하고 아홉 개 절경에 각기 자신의 성리학적 신념을 반영한 이름을 새겨 학문의 깊이를 상징케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제자였던 효종 임금이 죽자 새벽마다 이 바위에 올라 통곡했다 하여 웃궁암이라 불립니다.

우뚝 치솟은 바위가 첩첩이 쌓여 있고 이 바위 아래 비례 부동이란 명나라 황제 어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열 길이나 되는 누운 바위 생김새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백학이 이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 하여 이름을 학소대라 하였다 합니다.

시냇가 바위벽 열리어 그 사이 집 한간 지었네. 고요히 앉아 성인의 가르침 받들어 더위 붙잡아 거기 올라 보려네.

송시열이 은거지로 삼자 화양동은 조선 학문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수많은 선비들이 찾아들었습니다. 1688년 그가 화양동을 떠나고 유배 도중 생을 마감합니다.

0: 화양서원은 제자 권상하가 스승인 송시열을 모시고자 지은 사당이자 기호사림의 구심점으로서 사론을 형성하며 조선 후기 사회에 군림하였던 서원이었습니다.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우암 송시열. 당쟁의 최선두에서 서인 세력을 이끌며 평생 귀양사리와 사직을 거듭했습니다.
1: 이게 화양서원인데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아름답죠?
0: 우암은 화양 구곡을 경영하면서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수고는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굽이굽이 화양 구곡을 내려온 물이 잠시 숨을 고르고 가다듬는 곳. 운영담에 사람의 발길이 자주 머뭅니다. 자연의 그림자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0: 아이고.
1: 어, 닮아 있나?
0: 아니, 왜 닮아이러니? 아, 덩쿵하기에 군만 여기고 한거리 누우려고 들어온 할멈일세.
1: 그러면 한거리 누구 없어?
0: 아, 놀든지 뭐 알든지. 허름한 영감 잃고 영감 찾아다니는 할멈이니 영감 찾고 나서야 놀갔었네.
1: 그 영감은 어찌 이렇습나?
0: 아이고, 영감을 잃을래야 이러나. 우리 고향에 난리가 나서 요 목숨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서사방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그 후로는 통 소식을 알 수가 없음에.
1: 할멈? 고향이 어디에 마?
0: 저 제주 막막골이 내 고향일세.
1: 할멈 고향이 제주 막막골이라니?
0: 응.
1: 어, 신하위 가락으로 한번 불러봅소.
0: 아, 그 신하위 가락으로 부르면 우리 영감 찾을 수 있겠습나?
1: 아, 그렇지.
0: 아이고, 그럼 한번 불러보지.

평처 없이 왔더니 흥아 소리 남자 하니 그 참 좋긴 좋구나. 더 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허루만 할머니 있고 찾아다니는 영감인데 그 혹시 이리로 지나다니는 거 못 봤습니까?

0: 할머니요.
1: 응.
0: 여보 할머. 응. 그 할머니는 나를 찾으러 어디를 돌아다녔습나?
1: 아이고 말도 맙소. 아니 영감을 찾으려고?
0: 응.
1: 저 산으로 천리, 수로로 천리, 육로로 천리.
0: 응.
1: 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물은 매주밭뜻할 적에.
0: 그렇지.
1: 동계골, 서골, 남진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 촌촌 참나무 겹겨이 가는 세세 바위 틈틈이 찜찜이를 그냥 찾아 돌아 댕겨도 우리 영감 비슷한 영감이 없더니만. 아이고 이렇게 영감을 만나게 되니 참 반갑구려.
0: 야, 여보소 할머,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으니 그 얼싸안고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1: 아이고 그럽시다.

0: 하고 이별을 하면 같이 이별을 하지? 야 이년아, 너는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아 이놈의 영감을 이렇게 환장을 시켜놨느냐? 내년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년아.
1: 용산성교 털머리집이 그 무슨 여자에 또 때린 그 구린내 나니 썩 나간다.
0: 오냐, 이제 나도 너 같은 영감하고 살기가 싫어졌다. 이놈 내놈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의 영감탱이가 되냐.

이거 속 시원히 아주 잘 죽어버렸다. 아니 이거 정말로 죽어버린 거 아니야? 그 원성질도 급하게 돼. 가랑잎에 부부끼로구나. 아이고 이거 정말로 죽어버렸구나. 아이고. 이거.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성판 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받으시오.
2: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0: 14개 누가?
3: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근데 못 보네.
2: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만 세 번째 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5: 벌써 울어. 아, 안 돼.
4: 벌써 울어.
2: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환 씨?
6: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믿기지 않습니다,
4: 아.
6: 사실.
4: 이거 안 돼, 마 앞에?
2: 네.
7: 저기요,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전문가들 있잖아. 내가 듣는 귀는 틀림없어요. 서서 대금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거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높이 평가해요.
8: 정말 저는 이 프로에 오면서 과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놀랬고요.
9: 첫 소절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뭐 음색으로 끝내는 거구나.
10: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는데 치타 씨 머리가 정말 이렇게
11: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선곡이 좋았던 게 2PM의 집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춘향가에 갈까 보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하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게 결과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선곡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자, 아쉽네요.
2: 이수영 씨. 예, 예.
12: 스카프와 또 우리 가을 씨의 허리에 맨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2: 집에 가면은 이제 네 끈이기냐 내 끈이기냐면서 이제 서로 풀러서 재보겠죠. 예.
12: 정말 조주현 씨가 집으로 가자 처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죠. That's alright.
13: 우리 집으로 가자.
12: 잘 보냈어. 나도 모르게 잡을 뻔했거든요. 저는 두 팀 못 보네요.
2: K-POP에 이어서 K-소리가 좀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크리스티앙도 조선 판정단에 함께하고 계신데 별을 누르지 않은 자신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14: 여기 조선 판스타잖아요. 퓨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길게 보여주신 그 퓨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네.
2: 한 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0: 엄마! 도와줘!
2: 14개의 별을 받은 여왕의 남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두 팀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조주환이 조금 더 돋보였다. 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정말 퀸의 역할이 돋보였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퀸입니다. 퀸입니다.
6: 축하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울지 마. 잘했어. 잘했어.
12: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화를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0: 있고 이제 그게 꽃을 피기 시작할 때 조주환 씨나 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희 정말 선택하라고 해서 한 거지.
1: 아, 예.
0: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진짜.
1: 이 무대를 저는 진짜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미련 없습니다.
2: 네, 네. 조주환 씨 그래도 무대 계속 서실 거죠?
1: 예.
2: 계속 켜주세요. 응원합니다.
1: 발전하겠습니다. 네.
3: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5: 아 서도민요.
6: 신재현. 아 유일한 서도 서도민요 유일하게.
0: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7: 기량 기량. 사자.
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9: 서도민요 언니.

0: 경을 따고 서도의 서를 따서 경서를 만들었고요. 자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경서자매로 짓게 되었습니다.
1: 경기 미녀와 서도 미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우리 경기 소리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통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서도 소리는 두성으로 해서 콧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창부태령이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그냥 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서도 소리는 이 두 성으로 해가지고 에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떨면서 에에하여미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창법이 완전히 흔들려요.
1: 판소리와 미녀와 타령과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겠죠. 9살 박규리안과 21살 신재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귀여움 폭발하는 축제 같았던 경서자매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1: 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0: 별을 눌러주세요. 자, 경서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아, 네. 울어 울어.
3: 뭐 애기 울어요?
2: 어. 네. 아, 아이고.
3: 노래 떠나서 말
4: 제가 이번에 어떻게 너무 어려워 이걸 받아들이기가. 속상해서.
5: 규리 양이 결코 창법이 어리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다 갇혔어요. 아, 좀 한 1, 2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태평가 짜증은 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소화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현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기 서도 소리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6: 이제 규리가 워낙 애기기도 하고 이 무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꾸미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같이 할 수 있는 국악곡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규리 쪽에 좀 더
0: 그렇죠.
5: 네.
0: 규리 양 몇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7: 5살이요.
0: 몇 살 때까지 민요 하고 싶어요?
7: 죽을 때까지.
0: 아, 평생 하고 싶다고.
8: 규리 양 내년에 10살 때 또 여기 나와요. 알았죠? 계속 봐요.
0: 자, 지금까지 경서자매 신재현, 박규리 양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6: 감사합니다.
8: 내년에 또 나와. 기다릴게, 삼촌들.
9: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4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 세계화의 앞장서는 국악계

BTS, K-POP.

0: 돌려 하루가 멀다고도 빠져들어 이렇듯 한양으로 떠난 용룡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이도령 또한 진양을 그리워하며 길이 뒹굴 저리 뒹굴 롤린롤린 하던 것이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는 영
1: 이즈 먼들입니다.
4: 어리면 다다. 오케이.
5: 말 그대로 영 어린 영 이즈 먼들.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음 어림을 패기로 해서
6: 어려워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5: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젊음을 패기로 다 해보겠다 그런 뜻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7: Even a child can do everything.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소문을 듣자니 이 K-팝 친구들이 유민 씨를 처음부터 너무나 원했다고 들었어요.
8: 네. 네.
9: 아 사실 이제 저희가
10: 그 무대를 보면서 언니가 너무 무대를 즐기면서 하는 게 참 우리랑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서 언니를 뽑게 되었습니다.
11: 뭐 본격적으로 무대 보기 전에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다. 관전 포인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2: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때 둘 다 약간 이제 판소리의 비중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판소리의 비중을 조금 더 뒀고요.
13: 저희는 또 잘했네.
12: 마찬가지 또 생기 발랄함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11: 네.
4: 기대된다.
11: K-판과 박유빈 씨가 만나 한 팀을 이룬 영 이즈 먼들 팀의 무대 판 스타트.
14: 화이팅!
6: 화이팅!
14: 가자!

0: 왕자야.
1: 예?
0: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1: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 처자 말씀이죠?
0: 어허, 보는 눈이 그래도 없느냐? 저 동안 형님 말고

0: 기가 막히는구나.
1: 자,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영익스몬들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영익스몬들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2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개를 받았습니다. 조양준 군.
1: 넷.
0: 네. 실례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72년생이십니다.
0: 아, 그래요? 훨씬 많은 미선이 누나에게 누나라고 부른.
2: 제가 그래서 누른 건 아니고요.
3: 저 정말 섭섭했어요.
4: 아니 여기 두 분 준비했어요.
5: 이 황자야.
6: 예?
5: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6: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저저 말씀이죠? 저저저 말씀이죠?
7: 나이 가르쳐.
5: 홍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참말 말고 불러 원.
4: 참말 어떻게 봐?
2: 준비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무대에서 딱 보는 순간 저밖에 안 보였나요?
1: 제가 이제 저 여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약간
2: 아 진짜 크게 될 사람 아니에요?
8: 제가 보기에 우리 이 네 사람들 참 소리도 좋고 그리고 청아하고 그리고 맑어요. 판소리는 잘못하면은 때가 좀 묻고 잔 군더더기가 많은데 뭐든지 음악은 마찬가지죠. 너무 그 군더더기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재주를 부리다 보면은 재주가 넘쳐요.
0: 데스매치인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 쉽지 않아.
0: 조선판 정단 여러분, K판의 무대가 매력적이었다고 느끼면 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유민 씨의 기량이 더 돋보였다고 생각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10: 아, 하나, 어렵다.
0: 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자, 유빈 씨가 옆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2: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

0: 때 아, 소리에 대한 열정을 이번 2라운드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소리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심정이 네. 어떻습니까?
2: 뭐 안 아쉽다면은 사실 뭐 거짓말이고요. 아, 나 좀 더 좋은 더 팔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또 그만큼 제 목까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나 계속 볼 거야.
1: 네, 영수분들 K-판 박유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
4: 아까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5: 아, 네. 제일 많이 울었어요.
6: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네. 유민 언니 목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저희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네. 네.
1: 자, 이번에 출격할 팀은 막강한 실력자 올스타끼리의 만남입니다.
7: 올스타
1: 국악하는 통신사 상담원 안서해. 와!
8: 와! 와! 크루엘라.
9: 역시 오늘도. 와!
10: 브레이커. 수희 씨 찢었어요.
11: 선택은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12: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은 경성불합분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13: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14: 재밌겠어.
15: 잘 됐으면 좋겠다.
16: 제가 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10: 국악이랑 재즈 블루스랑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1: 아홉 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7: 경성 구락부는 뭐더라? 아,
16: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팀이 지금 돼가지고 다시 경성불악부 다시 가도 되나요 제가? 제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18: 저희는 우리의 소리로 판스타를 싹 다 사냥하러 온
19: 소리가 예쁜
18: 경성불악부예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9: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5: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자랑 여자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10: 맞아.
15: 같은 음역대도 아니고.
19: 화이팅! 찢어버려!
3: 어머나, 세상에. 트러블메이커를 불러?

0: 드럼 잘하는
1: 뜨거웠다. 뜨거웠다.
2: 무대를 찢어버렸네.
3: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고락부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봤을지.
4: 멋있어. 오렌지 당연히.
3: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5: 사실 올스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우리 앞에서 또
7: 네가 자꾸 내 맘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8: 올스타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6: 낙소리란 말이 포도둥 아니 내 방울이 떨러
9: 누를 것 같은데
3: 15개 스타 중 11개를 받았습니다. 11개를 받았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11: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코뭉거로 띡딱 띡딱 소리를 했을 때부터 아 이 무대는 색다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게 조선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약간 하드락처럼 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색달랐고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스타를 눌러드렸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선 메탈.
0: 조선 메탈.
2: 저도 처음에 이제 음악 시작할 때 그 검은 고를 그렇게 연주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것에 딱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서로의 매력을 지난번에는 정말 100% 뽐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서로가 맞춰가는 것에서 온몸이 전율할 정도까지의 감동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정신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잘 안 들리는데 약간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서
12: 사실 오늘 무대가 밴드사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두 보컬분의 소리가 뚫고 나오지를 못했고 두 경기민요 전공자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경기민요의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곡을 좀 기대했거든요. 까투리 타령을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 싱어 두 분이 왜 경기 소리를 이번에 꼭 뺐어야만 되는지
5: 저희가 깨고 싶었던 것은 왜 판소리와 또 민요는 이렇게 항상 나눠야 하나. 어차피 우리의 국악이고 저희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까투리 타령을 남도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으로 우리가 타협을 보고 함께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의 미션의 미덕이기도 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14: 정말 귀한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드디어 찾았는데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금은 보화가 한계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못 들고 가는 이 마음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자, 경성고락부는 별을 안 누르면 되고요. 안소희 씨는 별을 누르면 됩니다.
15: 아... 소리가
16: 아니요, 그거 어렵네.
17: 아유, 참...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18: 좀 오늘 제일 어려운데?
3: 세 번째 판에...
16: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냐?
3: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16: 어떻게 해야 돼?
3: 하나!
16: 잠깐만.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경성고락부입니다. 경성고락부입니다.
5: 안소희 씨는 올스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밴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맞춰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건데요.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무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19: 아이
8: 잘해. 너무 잘해요.
10: 울지 마요.
8: 화이팅! 우리도 아쉬워.
19: 울지 마요. 다음 기회에 들마든지 있으니까.
3: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한 이유가 뭐예요?
20: 늘 혼자여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3: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울컥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선 팬스타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안세 씨의 많은 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떨어지겠구나. 여러모로 본 경연은 막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3: 어떤 이에겐 환상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겐 아주 환장할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10: 여기도 띠동갑이네.
3: 첫 번째 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10: 아, 이렇게 둘이 만났구나.
3: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0: 탐대를 이어온 탁월한 국악인 김하은.
1: 아, 잘하네.

0: 박자희 씨는,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저렇게 잘하고 오래 선곡자네요. 와,
2: 기분이 들어와 있다.
3: 감사합니다.
4: 진짜 정면 승부다, 그쵸? 소리 대 소리.
5: 안녕하세요. 하하히히 웃으며 높이 비상하자. 하이 비상입니다.
0: 두 분은 어떻게 해서 팀이 된 거예요?
5: 저희는 네 서로 선택을 아무에게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도 남았어요. 아~
6: 저는 박성우님.
2: 네, 김희원님.
7: 경성불악부를 선택하겠습니다.
8: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9: 홍규 씨.
10: 서리꾼 유태평양 씨를 그 거꾸로 프로젝트로 합니다.
11: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박자희, 김하은 님이 한 팀이 됐습니다.
10: 네,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네, 강인함을 보여주시다. 한번 네. 네, 다 죽여봅시다.
5: 네. 네,
10: 열심히 가겠습니다.
12: 하은 씨가 곡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뭐 최신곡은 물론이고 옛날 오래된 노래까지. 그래서 하은 씨가 되게 곡 추천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좀 다른 팀보다 예상이 되지 않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타개를 해보고자 좀 파격적인 선곡을 시도를 해봤고요.
13: 기대된다.
14: 러브샷이다.
13: 어? 러브샷?

0: 반전을 확실히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 무대가 정말 마지막 무대가 될지 조선 판정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1: 이게 대역전 아닙니까?
2: 아마 굉장히 전통적이고 멋진 기사 타이틀이 나갈 겁니다.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3: 이게 드라마지.
4: 저는 사실 진짜 저한테는 엄청 높으신 선배님이시거든요.
2: 엄청 높으신가요?
0: 하은 씨, 사실은... 제발 어린 척 그만하시고.
4: 이제 띠동갑이다 보니까 사실 같이 무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5: 근데 정말 연습할 때 우리는 꼴찌로 올라왔으니까 꼭 1등으로 올라가자. 둘이 함께 같이 올라가자. 둘이서 정말 합심해서 다짐을 했어요. 꼭 함께 올라가자고. 그런데
2: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 취향 100%로 하은님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성이 강한 사람 옆에 붙으셨다는 게 조금 그 두 분 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 너무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는 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을 때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쾌감이 네.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잘 봤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6: 저는 일단 지금 왜 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반한 것 같고요. 두 분의 러브샷이 이 샷인지 이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막 흠뻑 취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7: 아니 근데 정말 그 러브샷에 있는 그 훅 라인을 정말 구음처럼 너무 편곡을 이렇게 잘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0: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1: 어디가 국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0: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선판스타에서는 아... 막 갑자기 뛰어뛰어 가는 것보다 이 경계선이 없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2: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보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정말 카멜리언처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이기도 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올스타로 두 분 다 진출하게 된 박자희,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좋았어요. 아, 너무 섹시했어.
5: 사람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가요. 비상하지 않으니까 진짜 비상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 너무

0: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덕구로 프로젝트.
1: 너를 좋아하고
2: 너도 나를 좋아하고

0: 와, 영상이 뭐 다들. 오,
1: 정정물. 야, 멋있다. 오,
2: 멋있다.
3: 둘다 먹는 쌍쌍바, 올스타 쌍쌍바.
4: 안녕하세요, 저희는
3: 쌍쌍바입니다.
1: 멤버들 모두 지금 깃털을 다 달고 있는데 어떤 표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5: 아, 저희들이 각자 새를 또 맡은 게 있어요.
6: 저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맡고 있습니다.
4: 네, 저는 말 잘하는 애무새를 맡고 있습니다.
7: 아, 저는 까투리를 맡고 있는데 원래 까투리는 암꽁이지만 오늘은 잠깐 성비를 알 수 없게 암꽁 까투리를 맡았습니다.
5: 저는 제비를 맡았습니다.
8: 네, 저는 모든 새를 거느리는 독수리를 맡았습니다.
9: 대장님이시네.
10: 네, 근데 왜 쌍쌍반지 그게 근데 먼저 더 궁금하네요.
6: 저희가 둘 다 듀엣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쌍쌍과 그리고 건반을 하고 있는 발을 맡고 있습니다.
11: 아, 네. 아, 나눠 먹겠다. 네. 이게 아니고?
6: 그렇죠. 그래서 아. 쌍쌍.
9: 근데 그거 아시죠? 저 아이스크림이 잘 쪼개면 반으로 딱 되지만 그러니까 올스타를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
12: 항상 그 6대 4, 7대 3, 8대 2까지도
9: 쉽지 않거든요. 예. 똑같이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저렇게 지으신 건 어떤 운명일 수 있어요.
7: 그래서 반으로 잘 갈아질 수 있게 오케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 알겠습니다. 네. 예.
13: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이태원 프리.

0: 굿잡, 굿잡.
1: 아, 잘한다.
2: 다양한 새들이 이태원에 모여 판을 벌린 쌍쌍바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0: 별을 눌러주세요.
1: 어? 아...
0: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아... 받았습니다.
2: 골키리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
1: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2: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1: 어, 아니 뭐 보는 더 시각이 있으니까.
2: 예, 예, 예. 아, 네. 그렇게 되면 한 팀 탈락하든. 아,
0: 안타깝게도 아, 올스타를 받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데스매치 룰대로 한 팀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보채 소리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3: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4: 제가 이제 정미 씨랑 또 음악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엄청 그 생각도 나고 호흡도 맞추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아까워, 아까워.
6: 아, 너무 잘했는데.
0: 정미 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7: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장난삼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운다고. 내가 운다 이랬는데.
1: 아니 진짜 좋았거든요. 부부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이태원 프리덤 같았어요.

0: 프리해 보여서 프리. 프리해 보여서.
1: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이거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뭐 그런 패스권이 있다면 드리고 싶을 정도로.
2: 네, 저희는 패스권 없네. 마페,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없나요?
3: 아
2: 네.
3: 마페.
2: 마페나 암행어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그러면 특히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3: 그렇죠. 예, 뭐 본인의 판단을 그럼요, 이해서 하는 거니까. 예. 서희철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4: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올스타를 꿈꾸면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그거 하나 목표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5: 이런 어떤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게 참 무거운 자리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3: 자 이제는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6: 예. 네, 그렇게 졸렸으면 눌러줬어야죠.
5: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조금 더 약간 이러다가 끝난 아쉽게 끝난 무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절대 나쁘지 않은 무대였고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쌍쌍바를 잘못 갈라먹게 되었네요.
3: 사실 뭐 14개의 별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1: 어떻게
3: 부채 소리가 세 번째 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판은 거꾸로 프로젝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6: 감사합니다.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마음이 안 좋다.
1: 아이, 잔인해. 야, 우리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냐? 홀스닦감이야, 홀스닦감.
2: 저 신랑이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 오는.
3: 근데 왜 신랑한테 뭔가?
2: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꿈이 있는데 접어주고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 그게 부인이라고 양보를 해주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게 양보를 해주고 오빠가 정말 본인 거보다 제 거를 더 1순위로 도와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3: 예.
2: 제가 책임져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3: 예 아이고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 진짜 결혼 생활 하면서 나중이라도 남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3: 지금까지 쌍쌍바 보채 소리와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이곳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세 번째 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결을 펼칠 주인공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뮤로.
5: 좋아, 좋아.

무대 위 작은 거인 정통 소리꾼 민은경.

0: 이렇게 데스매치예요?
1: 와
2: 찢었다.
3: 조선판 스타 나와 노래해 올 스타 받기 위해
4: 우리는 여자 넷이에요!
0: 아 기다렸어.
2: 뮤루 분들께서 민은경 씨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5: 일단은 저희는 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좀 전통 소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1라운드 때 사철가를 부르시는 거를 딱 보고서
6: 이산저산 꽃이 피니
2: 아이씨구
6: 하이 분명코 봄이로구나
7: 옳지
6: 봄

0: 그 소리에 반해서 이분과 함께 하면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은경님을 선택했습니다.
1: 경매치네 이거.
2: 선택은 잘했네.
3: 그러면 이제 민은경 씨는 뮤르가 이렇게 탁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4: 아, 네, 그 팀 이제 정할 때 갑자기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0: 저희 뮤르는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5: 알겠지.
6: 네. 저희 건물 섬기니까
5: 템포 괜찮으세요? 네? 템포 괜찮으세요? 조금 늦췄거든요.
6: 네, 괜찮아요.
5: 네, 그러면은 요 템포를 해서 그 부분 잘라놓을게요.
6: 사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솔로 주고받고 그런 다음에 사비로 다시 넘어가서
7: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만능이시니까.
5: 정신도 못
8: 먹고 밥도 못 먹고 어떻게 됐어? 잘 돼요?
5: 우린 분위기 엄청 좋아.
8: 그래요?
5: 완전
8: 우리도 분위기 좋아요?
5: 여자 넷이어가지고
8: 우리가 나도 좋긴 한데 나는 키 때문에 여자랑
5: 키 차이가 좀 나니까
8: 우리는 쉽지가 않아. 노래는 뭐 우리는 의견 좀 괜찮아서
5: 흥보전도 잘 되고 판스타
8: 잘 됐으면 좋겠어.
9: 우리 흥보전 판스타 화이팅.
10: 혹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4: 춘향이의 그 면사또를 향한 거부, 그리고 빅마마의 거부, 그리고 여자 넷이 악기와 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부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모든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꽉 찬 무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12: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우, 너무 좋겠다. 찢어버려.
0: 저희 뮤르는 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악 관악기 또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뮤르만의 매력이 아닐까.
13: 작은 거인 슈퍼 땅콩 뭐 이런 수식어들을 늘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치의 에너지를 뽑아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14: 뮤르와 민은경 씨의 만남 여자 넷의 무대 판 스타트.
12: 이거 무조건 올스타 나와야 되는데. 파이팅!
15: 파이팅!
16: 1, 2, 3.

0: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1: 와, 노래 더 들으면 안 됩니까? 아, 한 시간 들으면 안 돼요?
2: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나시네?
3: 왜 이렇게 빨리 끝나시네?
1: 날 가져요, 누나들!
4: 와. 저희 누나 맞아요?
1: 최고야!
5: 변사 또 수청했다가 두들겨 맞겠다.
0: 무대를 꽉 채운 여자넷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6: 너무너무 잘했어요.
5: 멋있어.
6: 최고야, 최고.
7: 올스타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예, 요리팀이랑 함께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8: 아, 팀워크 잘 이루어졌다.
9: 사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실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5: 아, 멋있어요.
10: 이번에 뮤가 빅마마의 음악을 해주면 어떨까? 보컬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근데 딱 그 무대를 너무나 멋진 파트너와 함께, 이게 스타거든요.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멋지게 한껏 놀아주는 게 스타인데, 사실 뭐 판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5: 감사합니다.
11: 이게 오늘 더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악기 자체가 우리 한국의 악기에서 가장 소리가 큰 악기입니다.
0: 아, 예.
11: 정말 태평서, 장구, 이 모든 부분 우리의 이 소리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악기이거든요.
5: 저희가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건 많이 알지만 우리 국악기는 사실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 악기라.
11: 맞아.
5: 그 소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8: 나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지금.
5: 앵콜은 네. 못 듣지만 저 소리라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0: 살아있네. 생황.
1: 생황.
2: 자, 지금까지 여자넷 뮤루와 민은경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다음 무대 열심히 해.
4: 저희 앙상블이 가장 잘 맞아야 그 연주도 좋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넷이 함께 동화여서 그게 더 좋게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 언니와 저희가 넷이 뭉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무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여자 넷도, 뮤루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2: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0: 비주얼 밴드 락드립.
1: 여기도 또
2: 아우
1: 이야.

0: 반짝반짝 눈이 부셔 우리는 울산입니다.
1: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뭐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2: 우선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3: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2: 키 전체?
3: 네.
4: 그건 아닌데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0: 힘이든가 언니 하시고 거기서 바로 한 끼 반씩 올라가는 걸로.
1: 근데 그 파트는 제가 라인을 되게 고민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국악적인 맛을 가장 낼 수,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청량의 가조라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예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예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예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혜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 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0: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Yeah. 한 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우리 장모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니다. 그주 성명 길러준세. 서울 삼천
1: 땀에 치르기도 해라.
0: 여구가 영광이네.
1: 그래서
0: 서울 삼천동까지 얼마나 멀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1: 그럴 것이네.
0: 서울 삼천동산은 춘향당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1: 아니 이몽룡이라니.
0: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1: 무엇이요? 아니 이 사람아,
0: 어이.
1: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요?
0: 어이 사람아, 가짜 하나 안 새끼고 진짜요 이 사람아 이몽룡?
1: 아이고 이 사람.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20님 못 가서 불안당 만나고 30님 못 가서 되돌아오는

피난지다. 올라가신 구간대 자제 이몽룡을 전라 감산다 안배인어사나 양단간의 수의허여 옥중춘향을 살려주시오.

0: 충신 절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리다.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아이고 에이고.
1: 내가 의사하는 것을 우리 선영복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잠깐 둘러보니 우리 장모가 비는 덕이 그냥 절반도 훨씬 넘는구만. 내가 요모냥 요꼴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장모 성격이 대번에 그냥 상추쌈을 당할 것인 게 불러보고 들어갈 빼기 수가 없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아이고미 이게 뭔 소리여. 아가 향단아, 어떤 놈이 술 타뿍 퍼먹고 온유월 장마에 토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 어서 좀 나가봐라. 여보시오.
1: 왜 그러냐.
0: 누구를 찾아오셨는게라?
1: 누구를 찾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것도 없고, 내 요 근처를 지내다 가만히 보니 너 마님이 여기서 이몽룡 씨 잘되라고 피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쩐가 보려고 마님 좀 만나 뵙자고 여쭈어라.
0: 예? 마나님, 바깥에서 웬 그림 같은 사람이 와갖고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야야, 내가 이렇게 정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예? 여보시오. 우리 마나님이 지금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날 들어 살짝 따서 보내래요.
1: 아따, 혼자 왔다 갔다 바쁘다.
0: 바빠야 먹고 사요.
1: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0: 예, 마나님, 그 사람이 딸 것 없이 잠깐만 나오시래요. 어떤에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련. 아니 네가 그 사람 보고 딸한 말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가겠냐? 못 나간다고 그래요.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나님이 못 나온다고 여쭈래요.
1: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0: 마님, 그 사람이 기연히 좀 나왔다 가시래요. 왔다,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어. 예. 여보시오.
1: 뭐냐?
0: 우리 마나님이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1: 내 성질은 평소에 타고난 팔자소관이라 고칠 수 없다고 가서 여쭈어라.
0: 예. 아이고 마님, 그 사람은 타고난 팔자속이라 고칠 수 없다고 여쭈래요.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르신다고 여쭈어라. 예.

0: 뭐냐?
1: 고칠 수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마님은 모른다고 여쭈래요.
0: 야야야야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괜찮으나 너희 없는 성세에 내가 죽고 보면은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걱정이라고 잠깐만 나왔다 가시라.
1: 야, 알았으라. 마나님 큰일 났으라.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괜찮은데 없는 우리 형편에 내일 아침에 초상칠 일이 큰일이라고 잠깐 나오시래요. 왔다, 이 발가락을 찢어 죽이려나. 아니, 심부름 한 개를 못 오고 이 말 저 말 옮기고 댕기느냐. 어서 쏙 들어가.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늙은 나를 이렇게 오니라 카니라 야단을 했었는가 모르겠네. 하하, 저글지나 물생 모르는 저글인, 알짐 없는 저글인, 나만 부정과 성내성에 나 그 소문도 못 들었나. 내 신수 풀기다야 무남동의 딸 하나둘 그먹같이 길러대요. 옥주다가 넣어두고 명계증가이 되었는디 무슨 정황의 동양. 동양 없네. 어서 가서 어서 가.
0: 망령이네.
1: 망령?
0: 그 흔들그니 망령. 동양은 옷줄망증 박자조차 깨란 격으로 국밥 출문이 웬일이여. 내 경세 오경 변한이 자네 본지가 오래요. 세거호 인두백 허여 백발이 모두 완전허여 산에 이리 모두 말하리세. 내가 왔네. 야, 내가 딸을 몰라.
1: 딸아니 걔 누구여. 말을 허여야 내가 알지. 해는 다 저물어지고 성부지 형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요.
0: 내 성이 이가 이가라 해도 모르겠나.
1: 어따 이 사람이 이가라고 내 그리여. 이가라면 이걸리네. 이가 때문에 내 딸 죽는 때 네가 난 맞이 왜 맞이여. 올채진제 내 아들네. 자네가 군복질도 낄 수 없고 아름아름 못도 짓는 통운한 이할양기 아닌가.
0: 아니 그의 석방 아니로세. 허허, 장모 망령이.
1: 무엇이요?
0: 우리 장모가 망정이요. 장보 우리 장모가 망령일세.
1: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은 좀 내 구집쟁이들 아주 꼬꼬동록더라. 했다든지 중에 아니라 상대를 아니하고 양반 선방을 얻었다고 공격이 미우허여

0: 복실래 어서 가서 어서 가.
1: 향무 망령이네.
0: 또 장물이야.
1: 우리 장무가 망령이요. 자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니다. 그주 성명 길러준세. 서울 삼천
0: 어땀에 기르기도 해라. 네?
1: 아, 이 사람아, 여구가 영광이네.
0: 그래서
1: 서울 삼천동까지 얼마나 멀 것인가. 그래서 실게 빼고
0: 그럴 것이네.
1: 삼천동산은 춘향당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나를 몰라.
0: 아니, 이몽룡이라니.
1: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0: 무엇이요? 아니, 이 사람아.
1: 어이.
0: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요?
1: 어이, 사람아, 가짜 하나 안 새끼고 진짜요, 이 사람아, 이몽룡?
0: 아이고. 이 사람아.
1: 어이, 참소, 장모, 참아.
0: 어디를 갔다 이제 나를 찾아왔는가. 어디 보세.
1: 자, 보소.
0: 어디? 왔구나. 우리 사이 왔네. 갔던 예쁜 남자여행이고 경지 일장기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러 어디들 갔다가 이제 왔나.
1: 한양철리 뻗는 길을 한 발 두 발 자주 걸어서 우리 장모 집을 찾으 왔네.
0: 들어가세.
1: 어이,
0: 이 사람아.
1: 어디?
0: 이 집에 명국관이 들어오고 문 밖에 와서 주저만 하는 같은 가세. 들어가세 장모 방.
1: 어이, 들어가세.

0: 배가 아파 못 살겠네. 아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월비, 이게 시방 흥분 없네 집이요? 아니 어디 한양 재상이 양 시골로 낙향을 했는가? 어? 가만 이놈의 집구석을 어쩌고 부세를 탁 쳐서 불을 확 찔러버려? 한번 불러봐야지. 흥보야! 흥보야!
1: 누구를 찾으신 게라오?
0: 저, 이 집이 박 흥보 시댁이 맞는가요?
1: 예, 맞는디.
0: 어, 그러면 주인놈 흥보란 놈 좀 나오라고 그래.
1: 아니, 어디서 오신 손님이 이렇게.
0: 어디서 오셨.
1: 마님! 마님!
2: 뭐라? 밖에 왜 이리 요란스러운 게냐?
1: 마님! 밖에 어떤 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린으로 하! 이놈 저놈 하면서 괜시리 트집입니다요.
2: 그냥 봐 모냥이 어떻게 생겼더냐?
1: 예! 대가리는 부엉이 대가리 주린 눈에 외가리 주둥이비 그 모대한 지경으로 욕심과 심술이 터덕터덕 붙었습니다요.
2: 알았다 들어가거라. 시숙님 오셨습니까?
0: 월비 쫓겨나갈 때 보고 시방본께 미꾸라지가 용돼버렸네. 아주 맵시내고 허덜거리네. 아 그거 좀
2: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0: 들어갑시다.
3: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건너오셨습니까요? 제가 진작에 노마를 보낼 것인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으니 정말 송구합니다요.
0: 흥보야. 예. 너 시방 누구네 집 부고 받고 왔냐? 어째서 쫄쫄 울고 지랄이야 이놈아. 우는 눈구멍에다 뜨거운 담뱃재를 그냥 탁 털어넣을 것인께. 가봐. 예, 뭐야 예. 이게 시방 누구네 집이냐?
3: 아이고 형님 제 집 옵시다.
0: 이게 너 그 집이요?
3: 예 형님.
0: 혹시 새 들어 사는 집 아니냐?
3: 아이고 아닙니다요 형님.
0: 강산지 개변이다.
3: 형 마누라 예. 모처럼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빨리 얼른 술상 내오시오. 예. 형님
2: 삼어라. 아,
3: 형님 앉으시오. 예.
2: 주안상 내오느라
0: 아이고.
3: 여보 여보 마누라. 예. 형님이 모처럼 오셨으니까 어서 술 한잔 올리시오. 자. 자 올려.
2: 시숙님 약주 드시지요.
0: 흥보야. 예? 너는 형제간이라 내 속 잘 알지?
3: 예, 예.
0: 나는 남의 초상집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것도 잘 알지?
3: 아이고 형님 그렇지만 이 좌석에 누가 권주 갈 사람 따로 있습니까요?
0: 야 이놈아 어디 권주 갈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냐 이놈아. 니 저 곱게 차려 입은 김에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 이놈아.
2: 뭐시오?

소금 천지 어디서 구하시는 천국자 새를 구만 오시오.

0: 실수. 어서 가시오.
1: 뭐? 와미 저놈의 저놈의 예편네가 어디서 그냥 형님한테 눈앞.
2: 아휴, 너 이리 와.
1: 예,
2: 너 지금 내가 건너오면은 저렇게 욕을 하고 시켜놨지.
1: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거 말이야. 철이 없어.
2: 그건 그래요. 그런 게 이 여자들은 백살을 먹어도 이 턱에 쉬염이 안 나는 거지.
1: 예, 예,
2: 그런 거야.
1: 예,
2: 버려.
1: 예.
3: 자고로 인마 집구석이 잘 되려면 안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 뱀이여. 아, 뚝뚝은 어메다 발, 예, 붕어한테 발꾸락 물려버리네.
1: 아, 짬다. 죄송합니다.
3: 그건 그렇고, 예. 안 거.
1: 예, 형님 앉으시죠.
3: 내가 너한테 또 헐 말씀이 예. 있다.
1: 아이고, 형님 말씀하시죠.
3: 뭔 말씀인고 보니,
1: 네네.
3: 내가 요새 들은 게 너 뭐 밤예슬 맞고 댕긴담서?
1: 아이고, 형님 뭐 밤예슬이라뇨?
3: 도적질 말이야, 이놈아, 도적질. 내가 근래 듣자하니 네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저런다니. 너 이 말이 분명하니?

0: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네가 있다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세간에다 털끝만치 아뜨거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내며.
1: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붙잡든 내 력을 나르리라. 하루는 제비 한

0: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서 피 흘리고 그냥 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허덕마이라.
1: 가만. 그렇게 제비 새끼가 한 마리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예. 다리가 그냥 착신 부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죽으려고.
0: 예, 형님.
1: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예. 이놈아 이놈아. 예. 아 그러면 얼른 데려가서 발로 싹싹 비벼버리지. 그냥 놔뒀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명태 껍질을 얹고 당사실로 꽁꽁 동이면 살려주었더니 어. 그 이듬해 강남을 갔다 들어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더구만이라.
1: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
0: 예.
1: 그 제비 미쳤던갑다. 응. 그래갖고
0: 예, 그렇 심었더니 응. 박 세통이 열렸구만.
1: 심었은 게 열렸을 테지 이놈아. 그래갖고 예,
0: 그래가지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박속이나 끓여 먹으려고 박 한 통을 갖다 놓고 그냥 촥 갈라보았더니
1: 봤더니 뭐 그 안에서 구랭이 나오디야?
0: 아니요 아니요 웬 개 두 짝이 나오더구만이라.
1: 박통 속에서?
0: 예,
1: 뭐 그래갖고
0: 예, 그래가지고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스묵. 아,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 은금과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지. 제가 뭐 선영이 없는 도둑질을 했단 말씀이요.
1: 그게 이 제비 다리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딸깍 동염해가지고 이 날려 보내주면 박씨를 물고 온다 그런 말이냐?
0: 아, 형님 억지로 분지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뚝 떨어졌거마이라.
1: 저절로 그런 게 뚝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이놈아. 억지로라도 그냥 착 분질러버려야 돼. 뭐야 갈라네.
0: 아이고 형님 벌써 가시래요?
1: 아니 예. 너는 지금 제비 다리 하나 분질러가지고 이렇게 예. 부자가 되었다는데 네. 나는 지금 건너가서 동네 제비 한 100마리만 잡아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착 분질러버리면 이놈아 천하 갑부가 안 되겠냐?
0: 아이고 형님 지금은 늦가을이라 제비가 없습니다요.
1: 그러지 예. 3월 삼진날이 돼야 제비가 돌아오지.
0: 그렇죠.
1: 흥보야
0: 예.
1: 혹시 예. 삥아리 새끼 같은 것은 안 되냐?
0: 안 됩니다요.
1: 메추리 새끼는?
0: 아 더욱더 안 되죠.
1: 안 돼?
0: 네.
1: 알았다. 내년 봄만 와봐라. 그냥 이 남산 근처에 있는 제비는 싹 잡아서 풍질어버릴 건데. 가만.
0: 예.
1: 흥보.
0: 예.
1: 저기 저 빨간 거.
0: 예.
1: 저게 무엇이냐?
0: 예. 화초장을시다.
1: 화초장.
0: 예.
1: 저 안에 뭐 들었냐?
0: 임금보가 가득 들었습니다요.
1: 임금보가? 흥보야
0: 예?
1: 너 저거 놔둬라.
0: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형님 건너오시면 드리려고 따로 목 지어 놓았거마이다.
1: 네가 놔주려고 저렇게 따로 목 지어 놨어?
0: 예, 예, 형님.

0: 킹캣장만 보내려고. 아유, 아니, 얼른 가져와.
1: 예, 알았어, 형님.
0: 아이, 저, 아유, 아이 저 도둑놈 새끼가 형제간에 저걸 하나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빠졌네.
1: 아이고,
0: 아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 참.
1: 아이고, 형님. 무겁습니다.
0: 아이고, 뭐야, 형님. 아이고, 멋이. 아유, 아유, 많이 들었는갑다.
1: 아이고, 아이고,
0: 무겁냐?
1: 형님, 응. 조심하시기라.
0: 내비도 뭐, 내가 예, 요놈 짊어지고 가다가
1: 예, 형님. 예.
0: 내가 요 잔에 그냥 싹 깔려갖고 빈대가 되더라도 짊어지고 갈 것인게. 아,
1: 형님. 자, 형님 힘 쓰시기라.
0: 밀어라.
1: 예, 형님.
0: 아이, 흥보야.
1: 예.
0: 또 시방 미냐 뒤에서 잡아 땡기냐?
1: 아, 밉니다요.
0: 다시 밀어봐.
1: 예, 형님. 자, 형님 힘 쓰시라.
0: 저리 가! 이 도장님이 밀어놨게 위에서 누르고 자빠져 이렇게 밀어줘.

0: 형님 괜찮습니까요?
1: 아, 흥보야.
0: 예.
1: 나 똥절해 버렸다. 예. 가만. 그런데 장 이름이 뭐시오? 예.
2: 화자 초자 장자 올시다.
1: 시라라고 자빠졌네. 지가 유식은 짓기 짜짜짜짜. 정신 헷갈려 이놈아. 한 줄로 착 내려 읽어.
0: 화초장 올시다.
1: 화초장.
0: 네. 형님 예 살펴가시기.
1: 안녕히 들어가시.
0: 살펴가시기라.
1: 안녕히 들어가시. 어서 들어.
2: 대사.
1: 아, 나 참 눈꼴 씌어서 봐줄 수가 없네. 참나. 가만. 화초장이라고 그랬지. 잊어버릴까 싶은 게 외우음선 가야스가. 화초양, 화초양, 화초양, 화초양 하나 들려뒀다. 어디 언제, 어디 언제 화초장 하나 들려뒀다.

0: 내어봐라! 예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혓바닥 나와. 혓바닥 꺼내는데 이상하네.
1: 자, 땡기고 같이 땡기네요. 어, 그래. 아, 땡겨내네. 땡겨내네. 자, 정호 가져. 그거 한 개 더 이어야
0: 돼. 좀 하나 더 있는데.
2: 이게 딸이 엄청나네요?
0: 네.
3: 그런데 탄생의 기쁨도 잠깐. 송아지의 상태가 위태롭습니다.
2: 상태가 많이 안 좋네.
0: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3: 하지만 차로 씨는 걱정할 틈이 없는데요. 한우 외에도 복숭아와 샤인머스캣 등 다양한 과수농사를 함께 짓고 있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한우 농가의 소들을 우시장으로 대신 옮겨주는 가축 운송 일과 주문받은 액체 비료를 가져와 살포해주는 일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얼굴에도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
3: 요즘은 레드향 수확으로 바쁜데요.
4: 맛있다 야 살다.
0: 짱해.
4: 레드향 많이 먹으면 아들처럼 튼튼해져요.
3: 농사 엔잡러 차로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과, 대추 등의 과수 재배가 발달돼 있고 양계와 한우 농가도 번성 중인데요. 차로 씨는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0: 엄마 오늘은 무슨 노래 트는데?
4: 트로트. 오늘 아빠가 좋아하는 트로트.
0: 트로트.
4: 예. 신나는 노래 오늘 아침부터 신나게 지내보라고. 새벽 정거장 한번 틀어보지. 새벽 정거장.

0: 신나게 놀자 오늘. 우와 잘 노래 누가 이게 뭐지 칸다 자는 주인이 신나야 아들도 신나지요. 아이고 춥다. 움직이가면서 밥 먹으러 가라. 얘들아 오늘 신나게 놀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1: 내 손목이 돌아.
0: 나 추워 간대.
2: 음악을 틀어준 후 다음 일과는 사료죽입니다. 철호씨는 아직 공복이지만 소들이 배고플까 서둘러 사료를 준비합니다. 어머머 아무래도 넘어질 것 같은데. 아이쿠
3: 아이씨 난감하고 막
4: 쳤었는데
3: 괜찮아.
2: 좀 넘어지면 어떤가요?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처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했지만 이젠 웬만한 일엔 신경도 안 쓸 만큼 우사일이 많이 능숙해졌습니다.
5: 근데 이게 소는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3: 소는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한국 들어와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가?

0: 뭐가 제일 힘들어요? 소 키울 때, 송아지 관리한 게 제일 힘듭니다, 소 키울 때.
1: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아 돌보는 게 아직 좀 어렵습니다.
0: 여기는 이제 육성호라고 큰 송아 되기 전에 송아지에서 이제 한국사람 중에 청소년기 10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송아지입니다.
1: 모두 철호 씨가 직접 받아 키운 소들입니다.
2: 소 밥 먹을 때 보면 어때요?
0: 참 인생 편하게 산다 생각됩니다. 나도 소 갖고 싶다.
1: 항상 게으를 틈 없이 부지런히 살다 보니 가끔은 소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고 하네요. 사료 주는 것이 끝날 쯤 어머니가 다시 우사로 오셨습니다. 아침 시간이 늘 바쁘다 보니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3: 예, 형이. 예. 네? 2일날 짐, 예. 예. 예, 예, 미사네 두 마리.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4: 아빠 차 먹고 하세요. 자, 열에 대한 껍질 열어가 향기가 나가. 냄새도 덜 나고 시원하다. 자,
3: 완전 우리 집에 오시는데 그냥
0: 잘 먹겠습니다.
4: 그래 그래, 이거 당당한 것도 맛있고.
0: 아, 맛있네.
4: 맞지?
0: 응.
4: 우리 오빠야도 자, 넙득한 거 한 개 먹어라. 이거 매콤하고 맛있다. 자, 자, 이자 먹지 말고. 자.

0: 나 많이 써이. 먹고 간대. 나 간대.
1: 야, 아유, 넘는 거라.
2: 흥터보가 맛있는 건 말머리.
0: 아, 그래.
1: 좋겠다.
2: 자기는 흥터보에서 먹고 우린 이거 주고 가노.
3: 혹시 양손에서 드시네요?
1: 저는 와이프가 주는 거. 응, 내가 선택한 거.
3: 뭐가 더 맛있어요?
1: 와이프가 좀 더 맛있지.
2: 와, 다 먹었다.
1: 다 먹었다. 일하러 가자, 고마. 자, 일하러 가자. 고마, 가자. 또 가자, 일하러.
2: 고마. 내일 다시 안 온다.
4: 새참을 먹고 우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1시간 전에 양수가 터진 소가 아직도 출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나올 거면 나올 기분 나오고 싶은데. 요 양수 터진 지 좀 됐던데.
1: 이런 거 터진 게 하나 해봐라고 정상이네. 그건 나온다. 이 사람. 영 5일나면 이제 소가 누보가 영 5일나면 땡겼는데 소는 크겠다고.
2: 그러니까 소가 크다니 크니까 땡겨야 된다니까 내가 보여.
1: 지금
3: 밀
1: 나오잖아,
3: 또 같은 놈이. 저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2: 네. 근데 이게 양수 터진 지가 좀 돼가지고 못 놓으면 잡아 당겨야 될 것 같아요.
4: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데 영 불안합니다.
2: 그럼 저래 가 숨 막혀가 죽었군.
1: 나오려고 하면 멀었다, 이거.
5: 좀 보자.
6: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5: 저는 그런데 뭐 저도 아직 경력이 얼마 없어서 아버지 말을 최대한 들으려고 합니다.
4: 이젠 아예 힘도 못 쓰고 어미소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친 어미소를 도울 준비를 하시는데요. 송아지 다리에 줄을 묶어 당기려고 합니다.
2: 혓바닥 나와, 혓바닥 꺼내는데 이 사람. 자, 내가 뭐 죽었다.
1: 같이 당겨내요. 그래. 당겨내나. 당겨내나.
4: 드디어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2: 양수부터 빼라, 아빠 걸어라.
4: 아기도 태어나면 첫 숨을 튀어주듯 송아지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에 들어간 양수를 빼줘야 합니다.
2: 자.
1: 숨을 밑에 놓자. 콧구멍 집으로 살아라 해봐라. 킥 한다.
2: 하나, 둘.
1: 여기 던져봐.
2: 양수 먹은 것 같은데.
1: 양수 안 먹대.
2: 이게 물렁뼈라서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까지거든요. 그러면 일었을 때 이 물렁뼈를 떼주면 이 딱딱한 발톱이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4: 아직 상태가 좀 불안해 보여 송아지 곁을 떠나지 못하는 차로 씨. 이것저것 챙긴 후에야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어미소는 낳자마자 살뜰히 새끼를 챙깁니다.
2: 자기 새끼 위치를 파악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걸다가 밟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새끼 놓고 초사는 옆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혹시나
3: 그대 옆에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2: 네, 저 밟아.
4: 다행히 괜찮은 것 같네요. 어미소가 초산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새끼를 돌봅니다. 철우 씨도 걱정이 돼서 보온등을 가져다 켜줍니다. 그런데 밤이 돼도 송아지가 여전히 일어나질 못합니다.

0: 못하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켜보던 아버지가 송아지를 일으킵니다.
1: 왼발이 약간 뒤에가 불안해.
2: 몰랐네.
3: 나도 걸음을 잘 못 가져서.
0: 혼자 못 걸어서 아버지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시는데요. 송아지 걱정에 아버지와 찬호 씨 모두 밤늦게까지 우사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미소도 송아지 곁을 지킵니다.

0: 사실 차로 씨는 한우 외에도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샤인머스캣, 무화과 그리고 레드향까지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레드향 싸지.
2: 레드향? 레드향 좋지.
0: 레드향 농사는 부모님이 5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셨는데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식입니다. 총 600평, 1983제곱미터의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판매와 체험 농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1: 맛있다, 야, 달다.
2: 짜네.
3: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맛있다.
2: 가자.
1: 저도 별로 새콤한 건 나이 드니까 새콤한 게 싫은데 달콤하고 맛있네요.
2: 네, 가자.
1: 아, 맛있다. 가자.
2: 가자. 이 팔과짜리가 아닌데. 응? 팔과짜리가요.
1: 어떻게 아노? 팔과짜리인데.
2: 너 말아 다 안 돼간다. 무게 3kg 넘겠구만. 이게 지금 3kg인데.
1: 둘, 넷, 여섯 개. 한부자.
2: 3.457.
1: 4.2까지 가겠다, 야.
2: 그래. 안 된다, 야. 3.2.
1: 아, 안 된다.
2: 3.5, 3.5다.
4: 3.5? 안 돼. 네,
2: 3.5.
4: 어머님은요?
1: 3.7.
2: 가가지고 한번 재봅시다.
0: 과연 누가 맞을까요?
2: 저거 켜져 있는 거. 아, 딱 3.2 나와요. 3.1에서 딱 가겠다. 잠깐만요. 안 맞네. 3.2밖에 안 나오네.
4: 어머니 인간 저울이라면서요.
2: 어머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3kg는 넘는다 라는 거죠. 엄마 3.2 터져도 물한다.
4: 어머니.
1: 네.
2: 3.2래 엄마.
4: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 아, 그런가요?
4: 어머니, 아, 그런가 끝이에요?
1: 아닌데. 한번 더 다시 재보자. 그거 잘못된 거 아이가?
4: 응?
2: 3.14. 정확하게 3. 정확하게 3.14. 야, 3.2 정도 나간다 안 가더나.
1: 무거운데 어째가 그러나? 좀 가벼워야지 되는데.
2: 저울이 잘못됐나.
1: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없는데. 그 반나 밑바탕에 0인지 3인지 확인 했나?
2: 했다.
1: 아, 그러면 아닌데. 이 정도로 차이 나면 안 되는데.
2: 엄마한테 바꿔서 간다니까.
1: 그래서 그렇다고.
2: 그래, 작은 거 바꿔서.
1: 무거운데, 팔 아픈데. 3.5 될 것 같은데.
2: 일을 많이
1: 그런데 3.1이 되나? 그러면
4: 팔 아픈 게 기준이에요, 어머니?
1: 아니, 팔에 들어간 내가 지금 배드민턴을 많이 쳐가요. 이러면 어찌 않았는가.
0: 아무래도 인간 저울이라고 불리는 어머니가 무게를 못 맞추신 건 어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인 것 같습니다.
1: 배드민턴만 치고 오면 이렇게 피곤해가 하니까 집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러 가지 마라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치러 가면 집에 와가도 일을 잘해라. 그러면은 괜찮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인지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야 기분 나쁘더라고요.
4: 네, 집 와서 일을 못 하시네요?
1: 그 제가 야간형이고 아침형이 아니에요. 그 시골에는 아침형이 돼야지 적성이 맞는데 야간형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러블.

0: 보았던 무슨 말 할라고?
1: 내 모르겠다 싶었는데.
2: 아야. 왜? 근데 맞아. 그건 진짜 맞아. 엄마 저거 무게는 진짜 정확해요.
0: 예전에는 옛날 어르신들, 20년 전에 어르신들은 뭐 긴가민가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니까.
2: 응? 쉽지 않습니다.
0: 농사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보이소? 한 나무에도 보면 예, 뭐 식초도 담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을 다 할 수 있어요. 하포. 우리 엄마 오늘 따발청인데 따발청. 아버지한테 말 못한 거 오늘 레드양한테 다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조용한 것보다는 더 좋아요. 너무 또 조용해도 아버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서 또 그래서 하품 나오고 어머니 있으면 또 너무 말 많이 해서 하품 나오고
1: 중간에서 좀 힘들게 힘들겠어요.
0: 네, 말을 잘 맞춰.
2: 쉽지는 않습니다.
0: 사회생활 다 그렇지 뭐.
2: 네, 사회생활이랍니다.
3: 귀농 전 차로 씨는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에서 설계 일을 6년 정도 했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며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판매하기 위해 철호 씨가 레드 양을 들고 근처 로컬 푸드 직매장으로 출발합니다.
0: 아이고, 2년 반 접어드네 벌써 그자. 그런데 농사 짓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노?
2: 아, 뭐 그렇지.
0: 해볼만 하나 뭐 어떻노?
2: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열심히 해야.
0: 돌이킬 수 없어. 뭐, 또 뭐 새로운 일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보면 또 안 낫겠나, 그죠?
3: 농장에서 5분 거리라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 금세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에서 뭔가를 들고 내리시는데요. 그러고는 어딘가로 급하게 가십니다. 들고 오신 건 레드향 농장을 소개하는 현수막입니다.
2: 밑으로 좀 내려야 된다. 올리라고.
0: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근교에 아시는 분한테만 파니까 아이고 내여 자인에 사는데 농사 지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 아빠 얼굴 진짜 잘 나왔네. 삐딱삐딱해도 사진 한번 찍으면 멋지네 그죠?
1: 아버님 미우신가 봐요.
0: 예, 맞아요. 말 잘 들으면 좋고 말 안 들으면 믿고. 근데 이거 보고 많이 왔으면 좋겠네.
2: 아, 이제 가자.

0: 견수막 설치를 끝내고 물건을 납품하러 로컬푸드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1: 오, 저 카운터 아주머니 안 계시네. 아, 오, 신아.
0: 오늘은 시식 행사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2: 제주도 귤이랑 비교도 하고 육지거도 먹어보고.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진한 색이 있어야 달고 맛있고.
3: 안녕하세요. 그렇지, 내장 농사 짓는 사람인데 맛 좀 보고 가세요. 겨울에 에너지 듬뿍, 비타민C 최고입니다. 이 강에서. 스님도 하나 맛 보고 가세요. 어르신, 이거 맛 하나 보실래요? 내장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4: 네. 나오죠?
3: 새콤 달콤하십니다. 많이 새콤하죠? 근데 놔두면 달아요. 잡숴보세요. 아, 그래. 요거에 레드 향이에요.
5: 아, 예, 예.
3: 이게 주소가 있습니다.
0: 시식 행사 덕분인지 꽤 많이 팔렸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송아지 상태가 아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저서 못 먹네요. 안 먹어?
2: 매스터는 대짱 먹냐?
1: 안 먹어?
0: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송아지가 걱정되신 아버지가 안아서 먹여봤는데도 제대로 먹질 못해서 우유병에 짜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소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우유를 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 됐다.

0: 그 시각 어머니는 저녁 반찬으로 쓸 냉이 캐기에 한창이십니다.
1: 뿌리 길죠? 열이만 해도 뭐 대낮 끓이면
2: 요즘 밥을 많이 안 먹어.
0: 오늘의 저녁 메뉴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1: 채소, 소고기, 다리살.
0: 냉이 된장국은 아버지가 특히 좋아해 자주 끓이는 메뉴입니다. 된장국이 맛있게 익을 동안 이번엔 좀 새로운 메뉴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농사진 레드향으로 전병을 구우려고 합니다. 찹쌀가루에 레드향 즙을 넣어 반죽을 합니다.
1: 레드향 껍질 말린 거.
0: 레드향즙과 껍질을 넣은 반죽을 한입 크기로 부친 후에 레드향을 한쪽 올려서 반달 모양으로 노릇노릇하게 부쳐냅니다.
1: 잘 먹어. 그렇게. 잘 먹다.
0: 푸짐한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1: 말물해 아들. 수고했다.
3: 너
5: 다 삼삼
3: 싫다.
5: 지금 자고
1: 간에 레드향 알맹이 들었다. 잘 보고 먹으래. 톡 터지면 그런데.
3: 아 맛있다.
1: 터지면 뜨겁대. 톡톡 튕기지?
3: 맛있네.
1: 진짜?
3: 뭔가 전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맛있어요.
1: 좋다. 맛있다.
0: 가족과 맛있는 한 끼를 함께 나누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직 이른 새벽인데 철호 씨가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는데요. 영천에서 열리는 우시장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호 씨가 농사 외에 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가축 운송 일입니다. 근처 농장에서 의뢰를 받아 출하하는 소를 대신 우시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이 열리는 날엔 항상 이렇게 새벽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새벽 5시. 이른 새벽 소 출하를 준비하는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꽤 위험한 일이라 지금부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6: 몇 번? 당연 번호 주이.
7: 세 번째.
3: 아, 오늘 잔수 마실 겁니다. 시간이 잘 되나?
8: 급하게 한다. 정화도 안 되고.
3: 앞으로는 전화부터 딱 신나라.
8: 예.
3: 이 잔수에 병대. 오시기 가야 돼.
6: 옆으로 가봐, 철아, 옆으로.
3: 모닝길이 가봐, 옆으로. 하늘로 해가 들어가라, 그러면. 전체 가라, 진짜.
0: 생각보다 저항이 거센데요? 열심히 당겨보지만 차에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줄을 차에 고정하고 다시 소를 몰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천천히 차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한 마리를 태웠습니다.
6: 가자, 가자, 가자.
3: 아직까지는 애들이 돼갖고 아직 힘을 하려고 여령이 없어요.
4: 여력이 좀 부족해요.
7: 그래, 여력이 이제 좀 빼라. 이게 짬밥이 좀 모자란다 이 말이지. 알아. 이런 이런 소리 때문에 나 그 장난치는 소리지. 이씨. 자, 이거 나와.
8: 맞습니다.
4: 괜찮으세요?
7: 네.
8: 자주 있습니다. 집에 쉬어야지.
0: 그런데 이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7: 아까 한 번 전 내다가 뜬다고 나면 넣지 않았겠네. 소가 넣는.
0: 아우, 아직 네 마리나 더 실어야 하는데 소들이 흥분한 상태라 큰일입니다. 힘을 합해 열심히 줄을 당겨보는데요. 아까보다 더 저항이 거셉니다.
7: 아이씨, 자자, 얼른 가.
0: 줄을 놓쳐버렸습니다. 무사히 실을 수 있을까요?
7: 예, 그렇습니다.
8: 아이씨, 까졌다.
7: 까졌어?
8: 네.
7: 어디요?
8: 여기 줄 줬다.
7: 손 다쳤나?
8: 아까 그 줄 끊겨가지고 쓸렸습니다. 고마가지고.
7: 항상 손 조심해야 되는데.
8: 예.
7: 아, 소 이 까리 여기 잘못 손 걸리면 손 까리 날라가요. 이 안나. 땡기 와야 되지. 한번 들어갈까?
9: 아, 언제 언제. 이제 갈 필요 없었네. 야는 별나게 따오네. 금방 올라탑니다.
0: 힘을 내서 다시 당겨봅니다. 정말 새벽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를 몰아 트럭에 태웠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8: 내가 장화랑 가져가지고 아,
7: 항상
8: 장화만 있었으면 이겼는데 암소 실린다 그래가지고.
0: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오시장 시작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출발 전 큰 차로 소를 옮겨 태웁니다.
1: 가자.
0: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옮기려고 차를 바꿔 태우는 건데요. 아이고, 그래도 이번엔 수월하게 탔습니다. 소를 다 태웠으니 이제 한숨 났습니다. 철호 씨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차 밖으로 나옵니다.
2: 정말 이건 안 되지. 이건
0: 아무리 급해도 출발 전에 발은 씻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자. 자, 출근 차. 손가락 안 잘린 게 다행이다.
3: 조심해.
1: 아이고, 떨리고 떨고.
4: 오셨는 게 뭐 대수.
1: 그래다.
4: 갔다가.
1: 그래야지.
3: 잠깐만, 고래서 그래.

0: 아빠 오기 전에 소소 다 줘야 돼.
1: 이제 영천시장 거
0: 우리가 맨날 늦게 들어가는 거.
2: 어느새 해가 떴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하려면 진짜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0: 처음에 살 때부터 제작을 해서 산 차입니다.
3: 차가 더 좋아 보여요. 비용도 꽤 들었겠어요.
0: 새 차라서 비싸기도 비싸고 차도 좋습니다.
3: 이 정도는 차가 어느 정도 알아요? 뒤에 시설까지 다 하죠?
0: 뒤에 시설까지 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7,800 정도 줬습니다.
2: 30분 정도를 달려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오늘 판매할 소를 차에서 꺼내 담당자에게 인계합니다.
3: 이제 가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경매 봐야 됩니다.
3: 아, 저 또 봐야 돼요?
0: 네.
3: 잘 팔리는지까지?
0: 잘 팔리는지도 보고 제가 살 수도 있나 한번 봐야 되고.
3: 혹시 다른 소 살 수도 있나?
0: 아, 예. 제가 살 수도 보고.
2: 요즘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한우 사육. 아버지가 올해 소를 키우시다 정리하셨는데 다시 철호 씨가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개체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4: 기초와 정원은 혈통혈통이고 일손은 짝배다, 철호의 짝배. 이쪽 배가 크고 이쪽 배가 크고 짝배.
2: 살만한 소가 있는지 부자가 꼼꼼하게 체크하며 찾습니다.
0: 맞네. 한쪽으로 쳐졌네.
2: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철호 씨도 열심히 경매에 참여하는데요.
5: 624번 내승인에게 43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 다시 390만 원을 입력하는 철호 씨. 과연 낙찰이 됐을까요?
0: 오늘 못 삽니다.
3: 너무 비싸요?
0: 네, 너무 비싸요.
2: 오늘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사나운 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부자가 나섰습니다. 무사히 소를 차에 실어주고 아버지와 함께 우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0: 아, 오늘 설날에 떡국 먹었구나. 아, 그래서 신고 넣었어야 된다 그랬구나.
2: 새벽부터 고생해 온 몸이 떡국 한 그릇에 사르르 풀립니다.
0: 아빠 옷 다 베렸네.
6: 빨마 되지 뭐. 옷 베는 게 뭐 베르나. 세탁기가 다 돌리긴데.
0: 가겠습니다. 정우야. 이정우.
2: 부자가 우시장에 가 있는 시간. 어머니는 저온 냉장고에서 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7: 저희들 시골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작은 소 뭐 400kg 이하짜리 처녀소 이런 거는 동네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이제 약속을 해가 10명이나 15명씩 해가지고 저 도살장에 가가 잡아가 와가 부분해가지고 갈라는 거를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상 1, 2도에서 6개월 정도 말려서 육포를 만든 후에 구워 먹거나 반찬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덜 마른 상태입니다.
7: 괜찮네요.

0: 맛있어요. 그렇지.
1: 강아지 간식으로도 최고라고 하네요. 우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송아지가 걱정돼 우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2: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해가지고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1: 따뜻하게 돌봐줬지만 상태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2: 송아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후에 소이상 불러야 되겠다.
3: 김원장한테 연락해라. 한번 치료하러 오라 편이야.
2: 부를게.
1: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데요. 이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수의사가 급하게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별일 아니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4: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5: 저게 심박수 어디서 내려오는지
2: 맞죠?
5: 아까 살지는 모르겠다.
2: 어제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오늘 아까 방금 와서 딱 보니까 막 갈락하길래. 이제 더 이상 죽이면 안 됩니다. 오래 너무 많이 죽어. 오래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이 탈수 현상이 심해가지고 이제 체내에 있는 수분이 점점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혈관이 안 돌고 죽습니다.
1: 잘못된 건 아닐까 어미소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수의사가 주사약을 준비합니다.
6: 뭐라고 뭔가요?
4: 영양제요, 비타민제.
2: 어제는 또 아침에 코에 땀 나길래 난 괜찮겠지 했더만.
4: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6: 좀 상태가
4: 많이 안 좋아요.
2: 근데 자도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좀 조산했을 거예요. 조산했는데 익하다가 살더라고요.
4: 아, 미숙아에서?
2: 네. 근데 자도 이렇게 막 탈수가 심하고 그때 내가 탈수제 많이 먹였거든요. 하루에 세 번씩 먹였었는데 야는 좀 송아지가 크길래 걔 안 캐치하는데 태어나서 적도 잘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리 막 갔거든요. 지구를 깔고
6: 다 끝난 거죠?
2: 네.
6: 송아지 아픈 거 보시면 어떠세요?
2: 가슴이 아프죠.
1: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이럴 땐 참 속상합니다. 그날 오후 송아지가 아프지만 우사를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오후엔 또 다른 일이 있어서입니다. 차로 씨는 작년부터 액체 비료를 공장에서 받아와 밭에 살포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농촌엔 농사 말고도 할 일이 많아 시간을 쪼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체 비료 살포를 시작합니다.
2: 지금 이제 이 뿌리는 양분들 가지고 다시 이제 봄에 새싹을 틔우고 이렇게 꽃이 필 때 그 힘이나 영양분을 채우는 거라서 그 영양분 채우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하고.
1: 오늘 살포할 곳은 무화과 밭입니다. 몸이 좀 고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 사실 힘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액체 비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냄새는 나지만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참을 만하다고 하네요.
2: 어디? 이 풀 까먹어요.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거 말아서 넣으면은 임시 처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됐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다 보면 이렇게 얼굴에도 튀고 뭐 머리도 튀고 이럴 땐 집에 가고 싶습니다.
0: 아드님 이렇게 똥물 맞으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3: 별로 안 좋죠. 저는 거 안 하면 좋은데.
7: 네. 쥐! 쥐다! 쥐! 쥐!
2: 쥐니, 니, 니, 니, 니.
7: 쥐니! 쥐다! 쥐 잡았다!
2: 어, 잡았다. 꼭 봐봐요. 네.
3: 쉥지.
0: 쉥지? 겨울에도 쥐가 있네?
2: 이게 여기 농업에 계신 분들 두더지 굴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근데 넣으면 굴 안으로 물이 쫙 들어가니까 두더지들이 숨쉬려고 다 기어나와요.
1: 이름은 액체 비료지만 사실 동물의 분뇨를 발효한 것이라 몸에 튀면 냄새가 배서 힘이 듭니다.
0: 이거는 뭐 좀 수입이 괜찮아요?
2: 나쁘지 않습니다.
0: 뭐 1년에 어느 정도 벌까요?
2: 1년에 뭐 그래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얼마예요?
2: 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한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고 마이크라!
1: 오늘도 보람차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8: 맛있겠지?
9: 우와, 맛있겠지?
1: 오랜만에 친구들이 농장에 놀러왔습니다.
10: 우와, 맛있겠다.
11: 고기 진짜 겁나 맛있어. 우와.
12: 와, 이게 양고기.
13: 이게 양고기.
2: 네, 오늘 특별히 막년회라고. 연말이 마지막이니까, 1년의 마지막이니까 맛있는 소고기로.
14: 아, 죽이네.
15: 아, 화장실도 갔다 올게네.
16: 아, 좋나.
1: 어? 화장실에 간다던 친구가 갑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17: 내 사랑 지은아, 처음처럼 변함없이 늘 사랑해. 결혼해 줄래?
18: 지금 우는 거야?
2: 와, 야, 갑자기 남의 있어. 집에서 프로포즈를.
18: 야, 기가 막혀서 지금 프로포즈를.
2: 야, 남의 집에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 못 봤겠다.
1: 친한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는 프로포즈라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18: 뭐야, 뭐야? 오!
19: 오! 나와, 결혼해 줄래?
2: 키스!
19: 신청하시고.
18: 멋있다! 멋지다! 멋지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내 친구!
2: 남자네! 남자다!
18: 잘한다!
2: 와, 우리 집인데!
18: 잘 살아라!
20: 행진아!
8: 아닌가? 명식 끝나고
12: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 자,

계림은 경주 월성과 첨성대 사이에 자리한 숲입니다. 또 고대 왕조 신라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죠. 신라 초기에는 제3대 탈의 이사금부터 제15대 기림 이사금까지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썼다고 돼 있고요. 삼국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리키는 별칭이 바로 계림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특별한 비석 하나가 있는데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 기록입니다.

신라 탈레왕 4년, 금성 서쪽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와 왕이 친히 가보니 금으로 된 괴짝 안에는 산의 아이가 있었다.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해서 태자로 삼으며 금괴에서 나왔으니 성은 김, 이름은 악이라는 뜻의 알지로 명했다. 또한 시림이라고 하던 숲의 이름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물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종대학교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하나씩 통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뭔가 단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울린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1: 사실 저희도 첼로랑 가야금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악기인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음악적으로 창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랑 의견이 비슷하고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0: 진짜 축제네.
1: 그러니까.
2: 오늘은 남산골 한옥마을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흥 페스티벌에 저희가 초청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0: 연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소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항상 야외 무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0: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퓨전된 느낌. 아. 그래서 어떤 가야금하고 첼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 가야금의 선율이 정말 좋았고요. 첼로가 선으로 연주하지만 믿음으로도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잘 어울리는 모습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0: 지금 원두 딱 좋은데?
1: 진짜 맛있는데? 여기 안 했잖아. 아, 나 저기

0: 저는 2016년도에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클래식 음악만 하고 있었다가 거기 독일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가야금이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영 씨 덕분에 이렇게 가야금을 2016년도에 알게 됐죠.
1: 내 음악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6년에 베를린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는 정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동안이라는 곡을 연주해보고 살을 덧붙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첼로랑 가야금이 굉장히 소리가 잘 어울린다.

0: 저도 뭔가 욕심이 있고 그리고 창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뭔가 다시 한번 음악을 녹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전에 들어간 것부터?
2: 저는 약간 멜로디 부분을 맡는다면 챌린저자는 그 밑에 리프라던가 뭐 리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99% 즉흥 음악입니다.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장면이 카우보이가 이제 약간 마지막 장면에 말을 이렇게 끌고 약간 뭔가 씁쓸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만든 부분이에요.
0: 가야금을 보면서 그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걸 첼로로 계속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 뜯는 주법을 자꾸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또 타악기를 했다 보니까 몸통 두들기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음색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분위기, 그 우리가 봤었던 자연? 자연의 그 그림? 자연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하나의 단어?

0: 이제 어렌지 편곡을 해서 들려주는 반면에 이들은 자기들의 악기 특성에 맞게 작창을 해서 새로운 그 음악을 들려준다는 걸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첼로 가야금은 앞으로 음악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저희 음악을 들려주고 한국 전통 음악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음악과의 협업이라던가 또 다른 악기와의 협업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첼로 가야금의 소리는 잃지 않으면서 네,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병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0: 내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한 웅? 웅?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2: 금색 주파 거북 연녀
3: 이 노래
1: 들어볼래?

셋.

저한테는 이게 창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기고 이것도 춘향목이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조이게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응? 이거 그냥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에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보충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국산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0: 나무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오빠가 봄 같다면서? 이거는 확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핀 거고.
1: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작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어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붓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붓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써보십시다.
1: 우리 실장님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1: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에 참 좋을 겁니다.
1: 예. 아유, 저는 이 붓만, 우리 실장님 붓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1: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그래 이거를 맡기니까 돼요.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 버리죠. 채가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급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0: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1: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든다 보니까 털 거르기로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채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처럼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이거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잠옷에서부터 제가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0: 백발 한심 더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몸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1: 얼씨구

조금 방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로 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여름에 또 체절계를 피지간는 풍국 단풍 어떤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혹한 천찬바람에

세계가 되고 보면은 얼백 얼백 1200원이 모두가 백벌은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준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없거라. 어와 세상 부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힘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공방산 저득이로구나. 사후에 반반진수는 부려 생전에 일배중만 또 못 들으니라. 세워라 세우거라 세워라 가거지마.

청 천둥이란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 거나.

대랑 미달한 놈과 꼭두시 걷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지어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고 그만 먹게 허면서 그들렁그리고 놀아보세요. 그때여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오르길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차차 깊이 들어 도련님이 춘향을 안고 둥글며 사랑가로 논이 난 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른다 덤수 빠져 먹던 오더고 한듯한산풍왕의 족실을 모르고 오도

누나. 아이고, 제 사랑 내 알뜰 내가 은건이지야. 동기가 내 사랑이지야. 난 무변수야 천어 장해같이 깊은 사랑 사무신정 달밝은디 우산 천붕어를 사랑 생전 사랑이

야. 예. 시고. 너는 죽어 꽃이 되대. 아. 벽도 홍상 추나가 되고. 예. 나도 죽어 풍나비 되야. 3월 호시절 언디 꽃송이를 내가

0: 나린 유로 우아르르 허무나. 도련님, 도련님은 어찌 그리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그럼 너하고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 보자.
1: 아만 그러지.
0: 아이고, 멋이 아만 그래요. 그렇게 업고 노시다가 창판방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은 건넌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2: 아만.
3: 어머니께서는 소실적에 이보다 훨씬 더우셨다고 하더라.
2: 얼씨구.
0: 아이고, 그러시오.
3: 참말 말고 업고 놀자.
0: 이리 오너라.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너무나 내 사랑이야.

0: 수마 웃봉기 뜨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욕 웃복 떠반간 진수로 멋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2: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로지 아니 왜 가지단 참에 먹으려느냐

주랴 울병 사탕을 와당을 주랴 아메도 내 사랑 자리가 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0: 춘향아. 예. 나도 너를 여태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떻게 업어요?
0: 내가 언제 널 다려 무겁게 업어 달라느냐? 내 양 팔을 네 양 어깨에다가 얹고
2: 아이씨고.
0: 징검 징검 걸어다니면은 그 가운데 재미난 일이 참 많지야.
1: 춘향이도 이제는 파급이 되어 도련님을 마구 낭군자로 업고 논한 뒤
0: 얼씨고

자가절로 나 부용차역에 모란하 타마 봉접이 줄시고 소사

너와 나와 유정이.

내 마음 뭔 형리정 양인 심정이 탁정다가 많이 파정이 되거든요.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한나 씨의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김용우 씨는 젊은 시절 직접 진도에 내려가 조공예 명인에게 소리를 배운 그의 제자입니다.
1: 저 요즘 이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조공래 선생님의 진도아리랑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2: 처음에 조공래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제가 아, 나 이 노래 한 번쯤 공부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조공래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2: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아리랑 판소리꾼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공래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2: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소리가 갖고 있는 조근조근 이어가는 소리가 또 판소리에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 간다니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 가나니 오다가 가다가 만난 눈님은 팔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1: 김용우 선생님의 진도아리랑을 들으면서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느껴서 무조건 진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소디라 한다 팔

0: 난생 처음 진도에 왔습니다.
1: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마침 진도 장날이네요.
2: 자, 여기 있어요.
0: 집 근처 전통시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0: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2: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아, 근데 어째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울고네요?
1: 아, 아니에요.
2: 근데 저는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조금 불러.
1: 아, 예, 예.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2: 그래, 못 불러. 내가 불러줄게.
1: 아, 고맙습니다.
2: 지금 부를까?
1: 예.
2: 살면 몇 병 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0: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랫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2: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1: 아이씨구.
2: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3: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너끈하게 해내는 진도 사람들의 재주는 그 세월이 참 깊습니다.
4: 참이 오네 참이 오네 새빌 같은 이내 눈에 안개 같은 참이 오네 까친 소리
5: 흥글의 노래라고 옛날부터 하던 노래인데 이제 밤맴시로 힘들고 뻗치고 또 땀흐르고 그러면 앉아서 노래나 한자로서 하세요. 흥글의 노래나 하지 우들이 뭔 할 것이 걷는가 라고 부르고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좋지라.
4: 겸사 겸사 다 놓쳤네.
0: 흥글 소리라고도 하는 흥글의 노래는 진도를 비롯한 남도 지방에서 안악들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소리입니다. 내 꿈은 접어둔 채 아내로 또 엄마로만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을 가사 삼아 흥얼거리듯 부르는 소풀이 노래입니다.
4: 공포를 시켰던가
6: 못 뺐으면 또 답답할란 거지라도 답답한데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불렀던 게 친구들하고 뭐 밤뱀씨 이런 것 하면 내 한도장 풀어지고 속이 다 불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4: 포죽 같은 땀을 흘리고 몸에 건네 몸에 건네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또 올

너의 서리품으로 더 깊숙이 발을 옮겨봅니다. 삶에 녹아든 그 노래 속으로 말이죠. 상여라니 정말 뜻밖의 만남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상녀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색깔로 되는 깃발과 그 울음소리 같은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시내듯 쏟아내는 소리. 죽음 앞에 애간장이 녹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0: 고인이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 삶을 추모하고 홀로 떠나는 길을 깊은 슬픔으로 함께하는 애소리.
1: 한 번 아차 죽었지요.
2: 애소리 자체가 이 슬픔을 제대로 한번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는 했죠. 이렇게 들으면서.
0: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고인을 위한 마지막 상이 차려졌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유세차 진도만가 보존에 감소고우 주원감시 불승영모 근위청작서수 공신전언 상향.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선생님.
2: 네.
1: 잔 한 잔 올리실랍니까?
2: 아, 예.
1: 예, 이리 오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예.
3: 잔 올립니다.
1: 예. 예, 절.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안녕.

0: 살고 하는 시간 산자의 안타까움이 소름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1: 이 울음 소리에 선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2: 판소리에서는 개면조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선율이더라고요.
0: 고인이 떠나는 길 굽이굽이 울음길입니다.

0: 부르는 이는 달라도 성음과 장단, 기교에서 남도 특유의 노래법인 육자배기토리가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2: 이걸 더 벌려.
1: 고이라으더니 고이라으더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흥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 잡가의 대가죠.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슬픈 감상을 웃고 살아도 시작.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0: 남도 잡가를 알면 육자배기 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요?
3: 요즘 남도 잡가 전체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좀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남도 소리인데도 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소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 멋있게 저희 이렇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얻고 싶었습니다.
2: 물론 연조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진도에서는 훨씬 더 끈끈한 맛이 성음에가 담겨 있어. 왜냐? 내 설음에 그 지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애완이 담긴 그런 성음을 내놓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쬐깐 아 소리 한 자리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것이 있어. 참 묘한 고장이에요, 진도가. 자든 치.

0: 예. 향단 누게 푸뜨글 이여
1: 확실히 반소리와 많이 다른 것 같고 특히 이 남도 잡가는 들어봤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부르신 것도 너무도 멋있으세요.
0: 이샤이라 옛날에 그저 뭐 서빈들이 하던 그런 소리예요. 원래는 슬프게 와서 배고프고 할 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어려워도 해봅시다. 네. 자든 치

0: 밝고 부드러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달리 감정을 격하게 울리며 애원하듯 부르는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
1: 포뜨글이여 포뜨글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버려. 붓들이요. 라는 붓들 시작. 붓들.
0: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판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에이.
1: 노래에 삶의 소름을 담아내던 진도 사람들의 관습은 초상날 연행하던 씻김 곳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나무야 나무야
1: 전날 무가의 단골을 불러다 고인을 위로하는 굿판을 벌였던 진도.

가는 길을 정성스레 닦으며 다 잊고 잘 가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0: 진도만가의 시작이 된 시김꽃. 진도에 전해오는 노래, 음악, 춤 등 많은 예술의 근간이 됐을 만큼 진도 사람들은 죽음의 예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1: 삼중갑절 동방사가 삼중갑절.
2: 호남에서도 진도 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구두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동체예요. 돌아가시면 좋은데 가시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께 또 잘 삽시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슬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함께 슬퍼하고 이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 함께 극복하며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진도 사람들. 그건 어쩌면 섬 진도가 체득한 오랜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옥주라 불렸을 만큼 보배로운 땅이지만 그만큼 많은 걸 각오해야 하는 섬. 고립이자 외로움이었을 섬에서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

0: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1: 살던 집도 안녕하고 처자식

0: 이제 살던 곳과 완전 이별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진도 아리랑 선율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1: 굿할 때 부르던 노래가 민가에 전해지며 좀더 부르기 쉽게 변화한 듯한데요. 진도 아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도 사람들 삶에 스며 있었나 봅니다.

0: 갑자기 소리가 흥겨워졌습니다. 제 화소리 역시 씻김 곳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죽음이 원통하다고 슬픔에만 빠져있기보다는 극락왕생을 빌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기 위한 노래입니다.
1: 장례식은 떠나는 영혼을 위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은 사람을 위한 위로도 받고 그래서 장단이 빨라지고 아 이때부터는 슬슬 이 슬픔을 극복하는 단계로 왔구나가 음악적으로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슬퍼하는 애소리부터 작별을 구하는 하직의 노래, 그리고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진도 만가에는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진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그 만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슬픈 그런 노래도 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냥 슬퍼하지 말고 잘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죽은 이는 잘 보냈으니 산 자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 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은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아닐는지요.

0: 참으로 거대한 비자나무입니다. 온갖 세월의 풍파에도 삶을 향한 작은 의지들이 모여 이리 아름드리를 이룬 것처럼 진도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1: 한강 술래
2: 한강 술래
1: 우리 아베 놀이개는
2: 한강 술래
1: 진담보 때가 놀이개요
0: 왠지 함께 손잡고 돌고 싶어지네요. 한가위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부녀자들이 풍요를 빌며 춤추고 놀던 강강술래. 안나 씨도 놀이동무가 됐습니다.

한강술래는 1966년 무형유산으로는 8번째로 국가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 춤입니다. 노동요처럼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장르로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춤도 노랫말도 소박합니다.

우리 강강훈련은 사물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리듬으로 해요.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놀이도 좀 하고 덕성 몰이 같은 거 놀이도 하고 노래가 빨라지면서 강화훈련을 합니다.

0: 슬퍼만 하기보다 웃음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진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1: 밥만 먹고 곱게 커라
2: 강강술래.
0: 그 흥과 신령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3: 이제 자진 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화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1: 신욱신 뛰어나보세
2: 강강술래.
1: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2: 강강술래.
1: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2: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2: 강강술래.
1: 뛰어보세 뛰어보세
2: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2: 강강술래.
3: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가 난데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2: 강강술래.
1: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3: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0: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0: 네.
1: 또 만나네요.
0: 네,
1: 또 만나.
0: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네요.
1: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1: 반가워요.
0: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또 잘 계셨죠?
1: 아이고,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몸이도 지금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1: 네.
0: 쭉 오시죠.
1: 네.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에 진도에 왔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진도 아리랑에서 느끼는 선율이 연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진도 아리랑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1: 아, 예. 좋습니다.
0: 네.

0: 나무를 따라
1: 시구
0: 아리아리라.
2: 그 아리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희노애락의 그 사연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어이구. 저 달이 떴다지도록 도다나 가세.
1: 아니

0: 남의 말을 들었냐.
1: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 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망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 나가면 쓰겠어요.
0: 남의 한국 제 남한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진도 소리에는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0: 안녕.
2: 죽음과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노래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안경 장파에 둥둥둥든데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고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 성이 요란 그늘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 그장대한 이각이 백구현무는 늑다야

땅에 주유가 이 못냥 걸 얻은 이만한 한담이 드려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두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아니물에 두어서는 도무히 화근이니 죽여 우한음에 나리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안녕옹이여서 남은 은자랑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뒤로 산적 우어서는

이 놈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목이 없고 간장수 천기 북내령 방패들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원이라고 속은 속은 목에 딱딱딱딱이만 총긋총긋 하더니 그 배급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 예 디베를 빨리 저어 명령대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목을 끄르기어 이물에 풍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력을 떴는데

마음 이무 아는 이라 일부자 외부하라.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다 더우리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 나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석 놈서성 정궁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알아보면 배고 아니가 되는 나는 장공채를 내려 회전해 빠르고 주먹을 실려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짐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하식천 일발까지 손을 푹 내니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 물결이 인천 소스 광풍에 갯머리

0: 다같이 동병 장단세
1: 동동동 동동동
0: 사호세
2: 내어봐라
3: 예히
4: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주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주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들었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아,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아,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아,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 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친.

0: 전기음료는 풍력도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뭐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풍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시위 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쪽 뜨는 거야?
1: 이쪽.
0: 아, 그래?
1: 하나, 둘,
0: 아, 그런가?
1: 셋, 넷, 다섯,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아, 이거야?

0: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동생 송현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1: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하세요,
1: 엄마.
0: 안녕.
1: 좋은 아침이에요.

0: 노래가 지금 그 많은데
1: 그 공연은 아 어,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0: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시스.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1: 예쁘게.
0: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1: 그렇지. 잘하네.
2: 다음 주에 나오려나?
1: 다 다음 주.
2: 여기 입술 안 아파?
0: 거기가 자꾸 안 났네.
1: 아, 잘해보자.
2: 건배. 건배가 아니고 저. 짠.
1: 치얼스.
0: 수고했어.
1: 수고했어요.
2: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이? 계획청.
1: 부산 공연.
2: 부산은 어디서 해?
1: 해운대 해수욕장.
2: 와, 해수욕장에서? 멋있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1: 가시연꽃인데?
2: 가시연꽃이요?
1: 가시.
2: 어디?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1: 응. 수업을 하실까? 유진아의.
2: 유진아? 응. 유진아의 뭐라?
1: 응.
2: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엄마.

0: 엄마, 엄마.
1: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엄마, 못했던 일이에요. 엄마.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엄마,
1: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0: 엄마, 엄마.
1: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원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국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도전을 통한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없는 안전한 삶과 도전을 이어가야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전한 삶 속에선 안정적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위험 부담을 감수한 대신에 예상치 못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결국 새로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도전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성취와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 산화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은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또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0: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1: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를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쥡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

와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 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맡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 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원하는 금여 잔디 자이든 사바세계 남천은 무주로다 해동이면 내 한민국 함내 각가 중에 국군 명량에 붙여 슬하자 숨거나리고 해로 대견을 누려 살제 공중살 없을 소냐 공중살.

가루뚝에는 새우 각식, 팥떡 맛 대장군, 살각 밑에는 땡그랑 각식. 책살이 몰아다가 금정성대를 바쳐 원강의 소멸하니 중두건명대 한민국, 한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선도에 끌고 가자. 정칠월이 8월 3구월 40월 오동제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기주야 하고 24식 시시때때 드는 애가

세월의 질석이리요 견우직녀 상봉이리라우 무작교 다리 놓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부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날 국화능주를 많이 빚어 서이웃새님 모셔다 산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10월에 상딸이라 좋고 좋나를 가리워서 고사시

동직딸들 내근 섯달에 금음 날 떡가래로 막아내고 섯달에 드는 액은 대년정을 열라 흔나루 박정희의 지역 백지 한 장에 들들 마라 막걸리 한장 웃진 처석 원강의 소멸하니 풍으로 가면 재수 소망 서로 가면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죽게 되고.
1: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0: 금색 주파 거북 연령.
2: 이 노래
1: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투표로 여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참여의 장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0: 전국 방방곡곡 예술 명소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미술 여행 우리 동네 미술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아, 오늘 제 첫 진행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뭔가 단비가 내리는 것이 네. 우리 동네 미술관이 더욱더 잘 되려나 봅니다.
1: 네, 저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네, 사실 저는 방송에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너무 많이 봐서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